0: An elderly shaman appeared at the climax of the East Sea Ugugun. Kim Young-hee is named an honorary intangible cultural asset. She is the eldest of the hereditary shaman in the Kim family.
1: 어려워서 사업단은 세업에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지금 뭐 하신 거예요?
4: 지금 여기 오구구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예.
4: 그 아까 그 살짝 봤는데요. 그 대내림 그
3: 이런 거. 대나무.
4: 예. 네, 그거 봤거든요.
1: 예.
4: 근데 그거 어떤 의미인지.
1: 아, 저 굿을 몫이 이제 다 12석에서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불쌍하나 영가시들 염불로 지를 닦아 극락세계 잘 가시는지 그런 의미로 해서 그 이제 이렇게 천도를 해주니 이제 죽은 영가들이 이제 고맙다고 그런 포시를 하는.
4: 저 선생님 그 동해 별신 그 있잖아요.
1: 예. 예.
4: 그거 어떤 거죠?
1: 동해 별신 곳은 고별별자, 이별별자, 그 저 뭐고 귀신 귀자. 그러니까는 별신 곳이라. 일단 그 내한테도 되고 돌아간 조상님네를 부르고 청해가지고 밥이야 떡이야 술이야 안주야 막 해가지고 구슬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수고 가셨다가 다시 청해가지고 또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해서 별신굿이라야.
4: 오. 그럼 여기 동해에서 굉장히 큰 의미겠네요.
1: 예, 부산서부터 강원도까지 그 이제 요 저게 이북 끝끝 대진 거진 고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거쯤 이제 별생 구슬 해요.
3: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되셨나요?
1: 아버지 엄마가 우리 친정에는 세시무라 우대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로 박음을 받았는데 제가 5대째로 받았어요.
4: 오늘 우리 진짜 이런 자리에서 진짜 대단한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영광이었고요. 문화재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 진짜 다시 느끼게 되고요.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 동해 별신굿 계속 유지해 주세요.
1: 다 어른들 다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우리 동해하는 별신 중에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본 나이는 75이라요. 75이고 지금 죽었다 태어나도 무당이 되고 싶어요.
3: 오, 지금 그러면 에이스시네요, 완전.
1: 예, 굿이 너무 좋아서.
0: Shaman Kim Young-hee does her best to protect the East Sea with the East Sea 별신굿. The members can now see the East Sea in a new light, thanks to the insight from her. 정동진 Station is recorded o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as the train station closest to the seashore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closest station to the East Sea. 정동진 Station is a very popular tourist spot in Korea. The members are at 정동진 Station. They are about to experience something special here.
5: Wow!
0: They are greeted by the East Sea as soon as they come out. It's a sight that makes everyone speechless. But it's too early to swoon over the landscape, fellas. This is a hot tourist attraction. It's the East Sea train where passengers face the ocean as the train moves, and everyone falls in love with the view once again. The train departs from 정동진 Station and it passes through Mukho, Donghae, and Chuam and heads to Samcheok Beach and Samcheok City.
6: VIP?
0: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hopped on the train. Everyone seems excited to be on it. Yay, the EC train is off. Hoot hoot. The C train travels a total of 56 kilometers along the eastern coastline. All the seats face out to the sea, and travelers can soak up the amazing view of the East Sea in a comfortable manner.
3: This is the first time I'm riding the train in this situation, like instead of a subway.
5: Yeah.
3: It looks like a subway.
4: Really?
5: At least the under rocks. What's it called? The fishing boats? Way up there?
6: Fishing boats.
5: With the lights on?
6: Ojingo.
5: Ojingo? The squid?
6: Squid boats.
4: Whoa.
0: The C train moved for an hour and 20 minutes. No one was bored as the ocean view changed every time.
5: It's on fire.
0: Sam's a very curious guy. He discovered a special treat on the train.
5: It should not be like.
0: The guys traveled together only for 3 days, but they've become really close, like brothers.

0: Samcheok Port was a central port of the East Coast with the naval bases which were stationed there to prevent Japanese invas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Soldiers were stationed at Yukhangsan Mountain in Samcheok City to stop Japanese invasion. Yukhangsan is better suited to be called a low hill, and there was something the members must seek out in this mountain.
1: In this city, what do you say? The East Sea is like, you know, very well known for its windy, like windy surfaces and like very strong,
2: strong ocean
1: waves
2: and stuff.
1: Currents.
2: Yeah,
1: so,
2: rough waves.
1: There was like lots of, you know, like natural calamities and everything because, just because of the sea. So this guy had this inscription written on the rock head, so headstones, and like he wrote some, I don't know, like poems or something like that, which prevented the natural calamities. So it's for the citizens. Just, you know, like to protect them from the sea waves and everything. So he made it out.
3: Well, it says here it's got mystical powers to drive the tides away.
1: Yes, he says it drives away.
3: And he's got one of, had one of the best styles of handwriting in Asia.
4: 기억한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The East Sea Expedition met up with a researcher to gain some detailed information.
5: 단풍 구경 간다고 그러잖아요.
2: 네.
0: They went up to the top of Yukhangsan to see some mystical looking characters.
5: 여기 구름도가 떠있어요? 진아 저저번
6: 안녕하세요.
1: 아. It's clear.
5: 고생하셨습니다.
4: 아, 멋있습니다. 저희가 뭐
5: 여기 잠깐만 요금만 잠깐 뵙고 갈게요.
2: 네.
5: 여기가 원래 그 해군 함대 사령관, 함대 그 사령관이었어 옛날에. 근데?
7: 동해를 지킨 군인들이 있었다면서요.
5: 동해를 지키는 군인들이 여기 오자던데요. 여기가 이 산을 그려가지고 이 주변으로 다 성이 있었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라든가 일본 군인들 있죠.
2: 네.
5: 그런 군인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랬을 적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성이 있었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동해안 방어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7: 그러니까 그 옛날 조선 때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이렇게 울릉도 하고 독도까지 이렇게 컨트롤을 한 거잖아요.
5: 그렇죠. 네. 여기서 울릉도를 울릉도가 잘 있나 안 있나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나 아니냐를 확인하러 갈 적에 여기서 사람들이 간 거예요.
7: 그렇죠.
5: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국방적인 나라를 지키는 의미에서 좀 굉장히 크거든요.
7: 네. 올라가면
5: 저 올라가면은 이제
7: 메인
5: 이 지역을 그 상징적으로 지켜주는 비석이 있거든요.
7: 가볼까요?
5: 그 비석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7: 예.
2: 이야.
0: Samcheok was geologically a key point in the East Sea. There'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Cheokju is the old name of Samcheok. The East Sea Eulogy, which praises the East Sea, is written on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In 1661, a government official named Homok wrote the East Sea Eulogy. The headstone with the eulogy on it i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5: 근데 이 비를 왜 세웠냐면은 당시에 이게 삼척이 지금 여기 보면은 50천이 있거든요. 50천이 있는데 50천이 물이 내려가면서 하구가 막히게 됩니다. 풍랑이 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라든가 큰 파도가 왔을 적에 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거꾸로 역류를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허목 선생님이 불쌍하잖아요.
7: 네, 그렇죠.
5: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이 물들이 잘 빠져가지고 동해 바다가 노하지 않고 잔잔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끔 하도록 시를 지은 거예요. 이걸 세워놓으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파도가 세게 치지 않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7: 들어가봐도 돼요?
5: 예, 한번 들어가보시겠어요?
7: 안 들어가요?
3: 들어갈 수 있어요?
8: 들어갈 수 있어요.
3: 열쇠 뭐 선생님 열쇠 가지고 계시나 봐요.
7: 1006
5: 옛날에.
0: Homok's sincerity and praise for the East Sea can be seen in each and every character engraved on the headstone.
7: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 다.
0: His sincerity is passed down to the citizens of Samcheok City to this day.
7: 제출하는 거.
5: 우리 삼척 지방에는 보면은 이 탁본을 이렇게 놓습니다. 해놓고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 탁본을 한 걸 다 이렇게 가게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아까 그 뭐나 그 파도를 물리쳐가지고 파도가 뭡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
7: 재앙이죠.
5: 나쁜 거니까 그걸 잔잔하게 했듯이 이것을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나오는 나쁜 기운을 다 막고
7: 기운을 다 막고 좋은 것만 들어오고
5: 좋은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0: They must sense Homok's sincere love and affection for the EC and the people of Samcheok too, right?
3: 동의를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석인 것 같아요.
5: 예,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스트시 동해에 대해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6: 네.
5: 근데 350년 전에도 동해란 말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이 비석이.
6: 네.
5: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해가 아니고 동해라는 얘기죠.
8: 그 증명한 거예요.
5: 예, 증명해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인 거죠.

0: Is that the real sign?
1: Even if the weather allows, it looks like the side even more as King Cheoljong, the 25th king of Joseon Dynasty, personally posted up the signboard of Daepunghwan in Uljin, which was the perfect location to head to Ulleung-do.
2: 그 의미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이 대풍에 대한 이 홍보는 네. 그 뭐 우리나라 네. 사람들뿐 아니라도 외국인들이라도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마음으로
3: 그거는 저희가 자원 보고서를 하고
4: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예.
1: The members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 Sutosa, the patrol officers, and headed over to Ulleung-do Island.

0: The Haengnam Esplanade is a 2.6-kilometer walk connecting the Dodong Port to the Jeodong Port. This is a must-visit spot in Ulleung-do, where everyone can fall in love with the emerald-colored waters of the East Sea.
1: What's that?
2: What is it?
1: Looks like some volcano stuff.
3: Igneous rock. And you?
2: Well, it's cool.
4: How do you know that?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저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해설사 임만주입니다.
6: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5: 지금 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은 화산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여름에 수십 년 후에 화산이 폭발해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또 흘러갔고 저는 용암이 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용암이 이 부석을 눌러서 그 압력에 의해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질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그님 브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 그럼 쉽게 말하면 울릉도라는 자체가 화산이었어요?
5: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 됩니다. 독도하고 울릉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제주도 이 세 개 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8: 그 독도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5: 네.
8: 그 언제 보여요?
5: 방향으로 보면은 저 방향, 저 멀리 배가 있는 방향 쪽이 이 독도가 되겠습니다.
7: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7: 네, 잘 들었습니다.
5: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십시오.
7: 네, 네
5: 감사합니다. 네.
0: The team headed over to the spot where Dokdo can be seen. Will they be able to see the island from here?
9: 세종신록 진리시. It's you know, it's
10: which time is it? Like Joseon.
9: Yeah, it's from Joseon Dynasty. It's like actually the records from the king. And in this book,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actually.
11: Really?
9: Yeah, okay. When the weather is good, so Dokdo is not that far from here. So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part here.
0: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s reign was completed in 1454 in the Joseon Dynasty over a time span of 3 decades. The two islands, Usan and Murung,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ea. The two islands aren't far apart from one another and are visible on a clear day. In the old days, Sutosa left Daepunghon in Uljin and entered Ulleung-do. We're sure they probably caught sight of this beautiful landscape and probably saw Dokdo. The members received an unexpected present while they were out on the esplanade.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자, 와이엇. 서울에서 지하철 타기 할 수 있지?
1: 어, 와이엇.
2: 어, 알렉사. 어, 또 만났네요.
1: 어디 찾으세요?
0: 알렉사,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저 처음 와서 모르겠어요.
1: 아, 지하철역. 저만 따라오세요. 저는 작년에도 한국에 왔어요.
0: 진짜?
1: 응.
0: 짱이다.
1: 따라와요.
0: 알렉사, 저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1: 아, 저쪽은 아니에요. 아, 이 옆쪽이네요. 따라와요. 아, 이상하네. 이쪽인 것 같았는데?
0: 알렉사,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저기요?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3: 아, 지하철역이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1: 아, 그쪽?
3: 저도 그쪽으로 가니까 같이 가요.
4: Today, we'll cover some must-know travel expressions for when you come to Korea. Let's learn how to find your way using Korean. Remember learning 어디에 있어요 in season 1? Well, there's a shorter way to say the same thing. It's 어디에요? 어디 means where and is used to talk about specific places or locations. So to ask where something is, say 장소 plus 이 or 가 plus 어디에요? For example, if you're looking for the subway like Wyatt was, you say 지하철역이 어디에요? If you need to go to the bathroom, you say 화장실이 어디에요? If you say this to any Korean, most will kindly tell you the location you are looking for. When describing directions and expressions like 이쪽, 저쪽, 앞, 뒤, 옆, just like Wyatt, Alexa, and Hyojin did. 이쪽 means this way. 저쪽 means that way. 앞 means in front of. 뒤 means behind. 옆 means next to. For example, go this way in Korean is 이쪽으로 가세요. While go that way is 저쪽으로 가세요. To tell someone it's next to the convenience store, you can say 편의점 옆에 있어요. Let's look at an example. To say it's in front of the park, you can say 공원 앞에 있어요. Now, how about learning a little trick to make your Korean sound even better? First, there's the word 쭉. Add this to any direction to emphasize they need to keep going that way for a long time. You use it like this. 이쪽으로 쭉 가세요. Remember

0: Wooden joke from season one. You can add it to that too. Say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Simple, right?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1: ¿Dónde está el metro?
2: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3: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2: 편의점 옆에 있어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1: 이쪽으로 쭉 가세요. 이쪽으로 쭉 가세요.
3: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0: 제 숙소는 신촌역에 있어요. 와이엇은 어디로 가요?
1: 저는 잠실역이요.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저기가 잠실역이에요?
0: 네, 맞아요. 여기에 신촌역이 있어요. 저기는 잠실역이에요.
1: 오,
2: 한국에 처음 왔어요?
1: 네.
0: 아, 저는 천에도 왔어요.
2: 한국에서 어디에 갈 거예요?
0: 아,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1: 저는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0: 정말 신나요?
3: 저도.
2: 네,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4: Seoul is the hub of Korea's well-organized public transportation. Well then, are you ready to learn some Korean expressions to ask about places? When you're in an unfamiliar place, use words like 여기, 거기, 저기 to ask about your surroundings. 여기 is used to talk about something nearby where you are. For example, if you want to ask if you are at Sinchon Station, in Korean you would say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To check about somewhere that's far from you but close to your listener, you ask 거기가 신촌역이에요. To check about a place that's far from both you and your listener of you, you ask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여기, 거기, 저기. Easy, right? Like Wyatt said when he was meeting a friend at Jamsil Station, he used 거기 to refer to the place he was already talking about. He said,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All right then, how would you say the bathroom is nearby here?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And how would you say the subway station is over there? You say,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And one more thing. If you want to talk about several places at once and show you have no fixed destination in mind, you use 여기저기 and 이곳저곳. Like the expressions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or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이것저것 is used when you are talking about a number of unspecific places or things. And you can also say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Well then,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1: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5: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1: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2: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5: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1: 이곳저곳, 이곳저곳,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2: 이것저것, 이것저것.

0: 잠실나루역. 잠실역?
1: 떠보네요?
0: 어? 혹시 여기 잠실역이에요?
1: 여기는 잠실나루역이에요.
0: 아, 지하철역을 잘못 내렸어요. 저 도와주세요.
1: 네? 네, 도와줄게요.
0: 어? 잠시만요. 어? 승주 씨!
2: 와이어 씨, 어디에요? 저는 잠실역이에요.
0: 저는 잠실나루역에 있어요.
1: 친구가 지하철역을 잘못 내렸어요.
2: 아, 그래요?
0: 여기서 잠실역까지 얼마나 걸려요?
1: 가까워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0: 아, 그럼 걸어서 갈까요?
1: 여기에서 잠실역까지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가요.
0: 순주 씨! 거기서 잠깐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2: 알겠어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3: Looks like Wyatt got confused with the subway station names. Double check similar Seoul subway station names like Jamsil Station and Jamsil-naru Station before exiting. To meet up with a friend like Wyatt, you need to check how long it will take before you leave, right? So to ask how long it takes from your location to your listeners, you say,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Last season, we learned numbers in Korean. Let's learn to tell the minutes by using numbers. You add 분 to each number to tell what minute it is. 1분, 15분, 30분, 47분, 59분. Now, to say how long it takes to walk somewhere, and if it takes around 10 minutes by foot, you simply say,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And if something takes anywhere from 9, 10, or 11 minutes, that's when you say 10분쯤 걸려요. So to tell someone it takes 1 hour by foot, you can say 걸어서 가면 1시간쯤 걸려요. How about learning some expressions you can use to take subway or bus? To tell someone how long it takes by subway, you say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And to tell someone how long it takes by bus, you say 버스로 10분쯤 걸려요. One more thing. To tell someone you will meet them where they are, you say 제가 거기로 갈게요. Or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This time, if you want someone to come to you and you are already waiting at your meeting place, you say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Or, if you will be at a different place until you both get there, you can say,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Well then,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Here,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2: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0: 제가 거기로 갈게요. 제가 거기로 갈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2: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0: 어? 이건 뭐예요?
1: 이건 미역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요.
0: 아, 그럼 오늘 송준 씨 생일이에요?
1: 아니에요. 저는 1월 13일이에요. 와이엇은 생일이 언제예요?
0: 1월 23일이에요. 그럼 제 생일에도 미역국을 먹어야겠네요.
1: 아, 그럼 좋죠. 아, 그런데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미역국을 안 먹어요.
0: 어, 왜요?
1: 미역은 미끄러워요. 그래서 시험날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0: 실패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1: 어? 재밌는데요?
0: 미국 SAT는 언제예요?
1: 8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고 내년에 계속 있어요.
0: 한국은 매년 11월에 딱 하루만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런 차이가 있네요. 아, 식기 전에 먹어요.
1: 좋아요.

0: We decided to ask the professor about the historical context surrounding Joseon in the late 18th century.
1: 우리나라에 수교를 요청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도 그랬죠. 불란서도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은 쇄국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미양요, 병인양요로 이어졌고

네, 우리하고 일본은 조선시대 동안에 교린 관계를 맺었던 관계입니다. 그래, 서구와는 우리가 교섭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교린 관계에 있었던 일본과는 얼마든지 교섭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교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무력적인 침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운양호라는 군함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연안을 측량을 하고 그러면서 도발을 하게 됩니다.

0: Belgium is a country no larger than a praying mantis. Situated among many powers, its national integrity has been maintained because the strong and the weak restrain one another. But why is it that the Ryukyu Kingdom suddenly failed to preserve its sovereignty? Was it because it lay on the margins of the world, or because it was unable to conclude treaties?
1: The Ryukyu Kingdom, which had maintained its independence for centuries, was abolished in April 1879 and incorporated as Okinawa Prefecture by Japan. With this, Ryukyu's sovereignty effectively came to an end. In a letter, EU1 asked Li Hongjiang why the Ryukyu Kingdom had lost its independence. Information about Belgium that reached Korea was not limited to this alone.
2: 1883년 11월 달에 각국 근사라고 해서 한성 순보에 벨기에 관련 기사가 들어갑니다. 이 한성 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입니다. 근데 그게 83년 10월 31일 날 창간이 되는데 곧바로 이 벨기에 대한 기사가 등장을 한다는 점에서 조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 1884년도 여름쯤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립국 벨기에에 대해서 한성순보 논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목을 했다는 것이 또 사실 의미심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 군대를 파견하죠. 그리고 이를 진압하면서 그대로 철군하지 않고 서울 용사 안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내정 간섭을 하고 또 외정까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화파들이 청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청군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884년 12월부터 해서 이 양국 간의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소문이 많이 들려오게 됩니다. 또 하나가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 하면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하고 영국이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이 러시아가 한반도로 남하를 할까봐 즉 부동항을 찾아서 남하할까봐 미리 영국이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거문도를 우리나라에 알려주지도 않고 그대로 무단으로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0: 그러니까 그때 무렵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영로 대립 그리고 청일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고 전쟁으로까지 이게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교 고문 멜렌도르프가 이럴 경우에는 이런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을 도모를 해서 중립화를 추진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1: And after changing the nation's name to the Korean Empire, Emperor Gojong began to actively pursue the idea of neutrality as part of his foreign policy from the 1890s. Then, in 1903, Emperor Gojong appointed a Belgian diplomat, Ademar de Coigne, as an advisor on neutrality policy. However, at that tim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internally and in terms of regional politics, was far from favorable for the Korean Empire's neutrality.
0: 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하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군사력 규모를 보면 서울과 황실을 수호하는 이른바 친위대 규모는 5,000명에서 7,000명 규모였고 진위대라고 해서 지방을 방어하는 군대 규모는 15,000명 정도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영토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는 맞는데 그 요충지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러시아, 일본, 청국 이런 강대국들은 세력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은 영토 야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1: While it failed to achieve a neutral status like Belgium, the Korean Empire and Belgium continued to maintain steady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01.
0: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벨기에에서 열렸던 여러 가지 망국 공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2년 망국 해관 연합회와 망국 항업 공회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그 이듬해에 우리 측에서는 망국 병원 공회에 우리 대표를 파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도 벨기에 철도 공회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벨기에는 우리 대한제국이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Yes, I was very happy to visit it as soon as I arrived in Seoul about 1.5 year ago. And I must say I was quite impressed because it's a building which has a double significance, both symbolic and architectural. Symbolic because, of course, it used to be the face of the newly conclude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Belgium here in Seoul. And why architectural significance? Because I believe this is really a fine example of European classic architecture in Seoul.
1: Completed in 1905,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Having withstood more than 120 years of history and still standing today, what hidden stories might this building reveal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ations? To learn more about the hidden story contained within it, our team sought out an expert.
2: 네,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안창모입니다. 1901년에 수교를 해서 1905년에 지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1903년이 넘어가면은 당시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렇게 흐르는 분위기를 보면은 일본이 곧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웬만큼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벨기에가 처음에 1901년에 수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제국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오다가 멈칫했을 텐데 벨기에는 한국과 잘 지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903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5년에 완성까지 시켜버린 거죠. 그 얘기는 벨기에도 한국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은 벨기에한테 그만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 The Belgian consulate was originally built in what is now Haehyeon-dong, Jung-gu.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this area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t was adjacent to Jeongdong, where foreign legations were concentrated, and close to Sungnae-mun, one of the main gateways to Hanseong, present-day Seoul. It was also situated not far from Deoksugung Palace, where Emperor Gojong resided at the time. Standing with quiet dignity in the heart of the bustling city,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Designated as a historic site in 1977, the building was relocated to its current site in Namhyeon-dong in 1982. Since 1970, the site had been owned by Commercial Bank of Korea, the predecessor of Uri Bank. When the bank decided to construct a high-rise building there,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was moved from its original location. It is said to have been the first case in which a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building in Korea was relocated and restored. The structure was completely dismantled, down to each individual brick, before being reassembled at its present site.
2: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벨기에도 이제 나라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의 주권을 이제 상실하고 나니까 팔고 떠났는데 다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그 국력이 규모가 커지고 벨기에도 새삼스럽게 다시 우리랑 중요해지다 보니까. 벨기에에서 어떤 그 공문을 보낸 적이 있냐면 저 벨기에 영사관 다시 우리한테 좀 다시 팔 수 없느냐.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벨기에가 그걸 다시 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역사유산이라는 것에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은 원래 있던 용도로 가능하면 최대한 오래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벨기에가 다시 사가는 게 어렵다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 건물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것이 그 시대에 어떤 가치를 가졌었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그 해석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죠.
1: Looking around this place brings to mind the moment 125 years ago when Korea and Belgium first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t was an era of opening ports when people from distant lands and new ideas flowed in without pause. In 1902, formed their first connection in that spirit. And since the two nations first joined hands, layer upon layer of exchange has accumulated over the past 125 years of shared history. Among those many records, we turned our attention to one individual. The person we focused on is the very figure in this photograph. The hidden story behind this figure continues in the next episode.

0: Five.
1: In.
0: Action.
1: Action.
2: Action.

와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할게요. 항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대 아임 라이브 관객 여러분. 안녕. 그 강풍기? 이걸 뭐라고 하죠? 컴패티 발사기 안녕. 정말 성능이 좋더구나. 일단 이 하트가 지금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임마치입니다. 처음 들은 곡은 항복이란 곡이고요. 제가 어제 앨범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1년 만에 EP를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곡을 불러야겠죠? 다큐멘터리란 곡이고 이제 정말 첫 발매되고 첫 라이브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영화처럼이란 곡을 옛날에 냈었어요. 첫 데뷔 앨범에 실려있는 곡이 영화처럼이란 곡이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영화가 아니라 약간 다큐인 거예요. 이게 웃으셔도 돼요. 다큐네? 어라? 내가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왜 다큐지? 뭔가 이런, 물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웃기지만은 않은 경험들로 인해 다큐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쓴 곡이고요. 그래도 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화 같긴 합니다. 다큐멘터리 들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곡들을 합주하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여기서 고백 하나 하자면, 제가 쓴 곡을 부르면서 뭔가 감정에 이렇게 북받치거나 이랬던 적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막 ENFP스러운 노래를 많이 했거든요. ENFP 계세요? 어? 아, 계시죠?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어쩐지 약간 통하더라고요. 근데 뭐저 아까도 사실 눈을 마주치고 울 뻔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이제 별거 아닌 순간들 별거 없는 한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살짝 올라오는데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뭔가 너무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 이 곡이 처음이잖아요. 이 곡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처음이에요, 사실. 이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약간 울음이 나올 뻔했어요. 처음이에요. 이게 되시나요? 제가 너무 두서없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울음이 나올 뻔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왜 근데 네. 마지막 곡 아니죠? 마지막 곡. 아, 맞네요. 이게 이렇게 말하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 마지막 곡이라고 말하라고. 아시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오늘만큼 이제 제팬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저희 팬은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알콜 알콜 외쳐도 괜찮은가요? 방송에서? 제 앵콜 앵콜을 알콜 알콜로 하거든요. 왜냐면 제 팬덤 명이 완치단이에요. 네, 그래서 알콜 알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콜 알콜 이제 타이밍 좋게 외쳐주시면 네,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음 곡은 컬러잇이란 곡이고요. 자, 키가 뭐였지? 조용한. 아쉽다. 너무 쉽다. 버려진 상상들을 채워. 가시죠.

감사합니다. 알콜. 아우 자가라. 아우 이래서 취하겠어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알콜을 해야겠군요. 아직은 낭만이란 곡이고요. 제가 대학생 때 쓴 곡이에요. 뭐 바로 어제라고 할 수 있죠. 뭔가 한강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다가 버스가 한강을 지나가니까 다 한강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그래서 아직 낭만이 남아있구나 해서 쓰게 된 아직은 낭만이란 곡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마치였고요. 뭐 그냥 어제 앨범이 나왔다고요. 아직은 낭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윤마치와 함께했습니다.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잠시만요. 같이 좀 외쳐주시면 안 돼요? 자 갑니다.

0: 아, 이거 녹으면 됐어, 그거.
1: 잘 먹겠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그룹 오네로프 이션 와이언님 오셨습니다.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열걸들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라이션!
4: 안녕하세요,
3: 오네노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네노프의 이션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와이엇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5: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1: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5: 그렇습니다.
1: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5: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4: 네, 이제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을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1: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4: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오네노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4: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1: 굿즈같이 이렇게 좀 나눠드리는
4: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좋은데요?
4: 대박 내면 되잖아요.
1: 그죠.
5: 이제 저희 뷰티 오네노프가 잘 된다면 빨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4: 좋아요.
5: 괜찮잖아요?
4: 좋으시죠?
1: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홍보였습니다. 우리 오네노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3: 너무 됩니다.
1: 이션님 가실까요? 아니면 와이언님?
6: 와이언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7: 제가 가나요?
6: 네.
1: 오케이, 와이언 렛츠 고.
4: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1: 리?
4: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1: 랑!
3: 랑!
1: 와!
4: 야, 이거, 오! 야, 이게. 아니, 이게 뭐 크게 할 줄 몰랐네.
3: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저는.
4: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
3: 저희가 이렇게 저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4: 네, 너무 영광이었고.
7: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3: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의 본능이랄까? 좀 뭐랄까, 무거운 자리도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4: 오케이. 그러면은
3: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4: 맞아,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어때요? 저 인터뷰하면 싹 돌아요?
4: 아니, 저
3: 네?
4: 진짜요? 아, 다른 거예요? 뭐예요? 뭐야?
3: 진짜 안 말해줘.
4: 이거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3: 무서운 건 아니죠? 뮤키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4: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3: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4: 아, 난 모르.
3: 무서운 거일 수도 있거든?
4: 무서운 거라고? 아,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8: 제가 알려드릴까?
4: 예. 안녕. 살아서.
3: 같이 안 가세요?
4: 나 같이 보는 거. 왜 따로. 안녕.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9: 금강산도 19경이야.
4: 아, 형 먹기만 해 도대체.
9: 일단 먹어.
4: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9: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4: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체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9: 그래도 인터뷰 잘해서.
4: 재미가 없나?
9: 다음 걸로 가시는 거지.
4: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랬는데.
9: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거 같아.
4: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나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9: 그래서 끊으라고 해?
4: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9: 우리는 이제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4: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9: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우선 상황은 없을 거야.
4: 맞아. 나 제작 발표회 때 난 진짜로 무서웠어.
9: 무서웠어, 나.
4: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야,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6: 귀신을 좋아하네.
4: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오죽 궁금한 뭐야 저기 여기야?
6: 무슨 건데?
4: 이거 뭐야? 어?
6: 저 보여줘.
4: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6: 보여줘야지.
4: 아
6: 이
4: 아,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6: 같이 보자.
4: 아니
6: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4: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6: 먼저 들어.
4: 왜 형 안 무섭다면서 나한테 맨날 먼저 들어가래.
6: 계세요.
4: 계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10: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10: 네, 이쪽에 앉으세요.
4: 네. 네. 아.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3: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 MC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네.
1: 맞춤 일단 정상.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0: 네.
1: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고 싶네요.
2: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0: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드리고
0: 네.
1: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2: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네, 별개예요.
0: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요, 전용도가요?
2: 고명도죠?
1: 어두운
2: 조명도죠?
1: 네, 맞아요.
2: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2: 있는 거?
1: 네, 즐겨 찾아

0: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1: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여름 그
0: 퍼스널 쿨가인데요 제가.
1: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다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0: 아,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1: 아 그, 한정적이니까
0: 네, 어. 막 분홍색 입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2: 아, 분홍색?
1: 아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0: 아, 아니에요?
1: 여름 쿨 라이트라고. 아,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네. 어,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네. 자리 이동하실게요. 어! 네,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어, 내 피부톤의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0: 어. 네,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1: 네.
0: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1: 어.
3: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0: 네,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1: 어,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라 이런 거 확인해보는 과정이라서 어, 괜찮습니다.
0: 오.
1: 어.
0: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1: 네.
0: 오, 나왔어.
1: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2: 네네.
1: 어,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2: 아~
1: 어,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2: 네. 오~ 좋은 건가요?
0: 몇 점이죠, 와이어스?
3: 그 피부톤이 어. 이제 베스트.
0: 그런 게 어딨어요?
3: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1: 아니 피부톤 베스트는 없어요. 모두 다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3: 아 그래요?
1: 네. 백인 흑인 황인 다 다르잖아요.
3: 어, 그
1: 베스트가
3: 어,
1: 있을 수가 어, 없어요.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2: 네.
1: 네.
3: 이게 뭐죠?
0: 식탁보인가요? 아 식탁보래 그
3: 애기들
0: 빠진가요?
1: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0: 언니.
3: 애기 된 기분인데?
0: 오, 좋아. 좋은데?
1: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3: 헤어 컬러도요?
1: 네.
0: 이 완전 이거
3: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0: 어, 시간 주머니 느낌.
1: 어,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어, 가볍게 네. 어.
0: 아예 안 받아주시네요.
3: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신데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0: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1: 그러면은 이거. 일단 요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0: 여름.
3: 이게 여름이에요.
1: 이 여름 아니에요. 아.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2: 네.
1: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2: 네.
1: 어,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0: 아, 아니다.
1: 다시 한번 볼게요. 웜톤.
0: 아, 이것도 아닌데?
3: 이거 아, 애매해.
0: 쿨톤. 이건 아니다, 아예.
1: 어. 아예.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땐 쿨톤 가니까는 네. 좀 다크닌 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0: 네.
1: 어. 다른 거. 거. 네, 그쵸.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웜톤.
0: 이거다. 그나마
1: 쿨톤
0: 아니다
1: 쿨톤 이것도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2: 네.
1: 어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2: 네.
1: 어 웜톤
0: 웜톤
1: 쿨톤
0: 어 이거 아니다.
1: 어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3: 색이 없나요?
0: 아,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3: 저 색이 없나요?
0: 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3: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1: 아,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2: 아,
1: 네, 부담 없이 그냥 아. 보시면 되세요.
4: 그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1: 아, 그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3: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지금
0: 난관이다.
3: 난관이다.
0: 컬러 인생
3: 찾으셔야 난관.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1: 일단 대체적으로 네. 어.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2: 네.
1: 어,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아,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2: 네네.
1: 어,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2: 네. 네.
1: 빨주노 초파나 뭐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2: 네.
1: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 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어,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어, 다크닝이 조금 많이
2: 아,
1: 생기시거든요. 어, 너무
2: 오.
1: 많이 어두워요.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3: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1: 네.
3: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0: 나도 받지 않겠어.
1: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2: 레드.
1: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0: 스트롱.
1: 네, 스트롱.
3: 예요.
1: 스트롱은 이제 거의 뭐

0: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그래서 고객님은 봄, 웜, 스트롱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1: 봄, 웜, 스트롱.
0: 네.
2: 와, 제가 또 헬스도 하는데.
3: 봄에 따뜻한 힘센 가이.
0: 네.
2: 힘센 가이. 우리 형 기대된다.
0: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 드릴게요. 네.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3: 저는 좀 이렇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0: 그림자 안 지게요? 노력해 볼게요.
2: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3: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2: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0: 네.
2: 아, 확실히, 확실하네. 역시.
3: 아, 이런 건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네.
2: 어, 맞아, 맞아.
3: 감사합니다.
0: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2: 안 지게 하잖아요.
0: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3: 네, 괜찮아요.
0: 이러시나 괜찮으세요?
3: 네.
0: 아,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3: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0: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3: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0: 쿨톤이에요?
3: 네.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0: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3: 쿨한 피부.
0: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
3: 쿨가에 나가신다. 간다. 와 이거다.
0: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네 쿨톤 괜찮거든요.
3: 아 이거 아니다. 아 네. 이거 아니다.
2: 아 이게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3: 거 지금 보세요.
0: 그래서 일단 이선이 웜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3: 명도.
0: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천이에요.
2: 나쁜 거 같아.
3: 웜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0: 네 이거 쿨톤 천이에요.
3: 진짜요?
0: 네.
2: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3: 아니 아니 물어본 거예요.
0: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2: 형 괜찮아?
0: 이게 이선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이거
3: 아, 별론데?
0: 이거 별로예요?
3: 네.
0: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3: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0: 둘 다 이게...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3: 쿨이긴 한데
0: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3: 멋진 쿨.
0: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3: 오.
0: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 쿨톤이에요, 지금.
3: 네.
0: 그리고
3: 아, 이거다.
0: 조금 밝아진 거고요.
3: 네네.
0: 좀 더 밝아진 거고요.
3: 이거다.
0: 가장 아, 밝아진 거.
3: 아, 이거네?
0: 네, 이거예요.
3: 이거요?
0: 네, 밝은 고명도
3: 이걸로 주세요.
0: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3: 나이스.
0: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 리쉬 톤이에요.
2: 어두운 컬러를 해야 되네, 형.
3: 아싸. 나 저 마음에 들었어요.
2: 가져가도 돼요?
0: 네, 안 돼요.
2: 그쵸.
3: 형님, 지신 거 아니시죠?
0: 네, 아니에요.
2: 괜찮아요.
0: 네, 요거 빼드릴게요.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2: 저 머리가.
3: 괜찮아요, 하면 돼.
2: 공부하러 왔구나.

0: 네,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어, 일단 팩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1: 네? 어.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네.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로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1: 네.
0: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이 이 작업만 해주세요. 선생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이거 좀 덜어내야 돼요?
1: 어.
2: 아, 나.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겔 맞죠, 이거?
0: 네.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층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럼 이거 조금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2: 어, 이 정도는 괜찮죠?
0: 정확해요.
1: 나이스.
0: 좋아요. 어, 그 정도는 괜찮아요.
1: 우등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0: 선생님 잘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 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내거든요. 네.
0: 어,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 이렇게 만들어 주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 더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퍼스널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0: 네네. 어,
1: 여름 콜라이트, 봄보라이트잖아요.
0: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0: 네. 이 피마자가 립스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가요?
1: 네, 맞아요.
2: 어.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0: 야, 이거 주방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1: 주방에? 왜요?
0: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거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쵸.
0: 아, 사장아가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2: 그러니까.
0: 이렇게
1: 네.
0: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0: 커스텀 KBT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는?
1: 어,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돼 있지는 않거든요. 어, 이사님은 통에 넣을게요.
0: 어, 통 되나요?
2: 우와, 완전 핑크색이네.
1: 그리고 와이어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 네. 와이어님도 넣을게요.
2: 네.
0: 어,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런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0: 진짜
1: 어, 만드니까.
0: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1: 어, 뭐 충분히 가능하죠.
0: 아, 여하튼 쌤의 저 정도 리액션은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2: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
1: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K-뷰티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2: 아, 진짜요?
1: 어,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0: 어우, 어, 눈 빠질 뻔했네. 어우.
2: 짜라란.
0: 우와.
2: 우와.
1: 일단 이사님 거는 여름 콜라이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 이렇게 지금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님 거는 봄브라이트 나왔잖아요.
2: 네.
1: 어,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2: 네.
1: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어,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2: 네,
0: 좋습니다. 오!
2: 더 발라야 되나?
0: 오, 뭐야, 좋다.
1: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어,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쿠션이랑 틴트, 어,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2: 와! 와.
0: 와.
2: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와,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1: 아니.
2: 아우,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2: yeah.
0: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2: Yeah. For the trainer coming 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0: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메건 메건 하다 and 메건 메건 하. 뿅뿅 하다 and 뿅뿅 하.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tadari, and that's tadari, and tadari, and tadari, and come tadari. Yeah.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Yeah.

0: It doesn't matter if it's over a century old. And it doesn't matter if there are steps to climb. However, there is one condition.
1: 정량영 선생님께서 자고로 사대문 안에 살아라.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꿈입니다.
0: Still, this house seems too old. Do you have to enter it to realize that fact?
2: 향기가 좋은 향이 난다. 곰팡이 향.
0: Aren't these the four gates of Seoul that Jeongnyak-yong advised on never leaving? Could this person also be obsessed with them?
3: 멀지만 여기 와서 사대문 아니라 역사도 많아서 아주 좋아요.
0: How would a foreigner know about the four gates? But his house is no less distinctive. Do you see how the pillars are broken in half? What can be done about the awkwardly placed rafters?
4: 다음번에도 오래된 집을 고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3: 영자는 이렇게 잘 했으니까
5: 또 다시 할까? 그것을 모르겠네.
0: This is the story of the people who fixed old houses to live in Seoul within the four gates. We're entering the four gates of Seoul in search of old houses. The streets of Sachon possess a classical grace. Isn't that right, Director Sir? But there are several old houses in the area, so which one are we looking for?
6: 네, 두 채를 한 채로 이은 집입니다.
7: 아니, 구호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두 채를 한 채로 만들었다고요?
0: So, you mean two houses were attached to make one, right? Can you really see in passing whether this is one or two houses?
7: Oh, oh, oh.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두 채 이은 집 없는데요? 있다고요? 아니, 벌써 골목길 끝까지 와버렸는데? 아, 저기 이 집이구나. 건축 탐구집 편말이 있네.
0: You found it. Director, I applaud you.
8: 어?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7: 아, 예, 안녕하세요.
8: 어서오세요.
7: 아, 외국분이, 야, 한옥에 사시는구나. 오. 야, 궁금한데, 한번 나와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9: 어? 네.
8: 네, 알겠습니다.
0: This is a hanok where an international couple resides. So, how did you get the idea to combine two houses into one?
8: 소장님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7: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7: 야, 좀 너무 의외의 분이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9: 찾아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7: 아, 예. 아니, 두 채를 이은 집을 찾으라 그래서 이 동네를 한참 헤맸는데
8: 여기 두 채 이은 집 맞아요.
7: 오,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데요?
8: 아, 감사합니다.
7: 야,
8: 알아듣는 말.
7: 아, 그래요?
8: 네. 오, 아직 말해요. 말 아직이요.
7: 근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8: 저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7: 어, 스페인이요? 이제 국제 부부신데 또 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우셔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한옥도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9: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반가워. 오래된 집을 원 없이 고쳐본 아내 허영전입니다.
8: 자극 좋아하는데 사대문 안에 사게 된 남자 아드리아입니다. 역용이나도샤도 그렇고
9: 뿌리 깊은 나무.
8: 아, 뿌리 깊은 나무 맞아요. 그거는 정말 그 역사도 깊고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9: 저희가 원래 이 동네 서촌에 놀러 오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놀러 왔다가 어느 날 그냥 부동산에나 한번 가볼까?
0: At first, a lease agreement was reached before the owner suddenly put it up for sale. That was unexpected when they were preparing to move in. But this house stayed on their mind.
4: 계약을 한 상태면은 계약금을 두 배로 받는 상황 아니에요?
9: 그렇게 돌려주신다고 사실은 했었어요. 계약금을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돌려받는 대신에 그만큼을 저희한테 깎아주시는 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조금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었죠.
8: 뭔가 데스티니나 뭔가 그런가.
0: The 100-year-old hanok, which was destined to be theirs, Let's explore it in earnest. So if two houses are linked, how is the structure? I can't readily imagine that, so I'll have to see it for myself. Since it started out as two, it would be wider than other hanok in Sachon. But is this really a hanok? A structure like this has never been seen before. Judging from the rafters, it's definitely a hanok. But without the pillars and rafters, it would look like a foreign house. How curious.
7: Oh, wow. 너무 예쁜데요?
9: 감사합니다.
7: 밖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9: 알아봐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7: 근데 또 바닥은 이게 타일이에요, 돌이에요?
9: 이거는 자연석이에요.
7: 아, 돌이에요. 자연석이에요?
9: 네.
0: Stones were laid down on the living room floor. How befitting of an international couple.
7: 자연석을 쓰셔서 그런지 약간 마당 같기도 하고 네, 또 실내 중정 같기도 하고 캔마루도 있고
9: 맞아요.
7: 분위기가 되게 되게 독특하네요.
0: The wooden porch confirms my suspicion. This was originally a yard, but the ceiling made it into a living room. More wonders of this house are getting revealed.
7: 그런데 이게 이제 집 주체를 이은 거잖아요?
9: 여기서 보시는 것보다는 올라가서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7: 위에 올라가면 더 잘 보인다고요?
9: 네네.
10: 가보시면 알아요.
7: 오, 그래요? 근데 2층이 있어요, 한옥에? 이상하네. 아, 석축인가? 설마?
9: 그쵸, 석축이죠.
7: 와.
9: 이웃집의 야. 석축입니다.
7: 야, 이웃집의 석축 이렇게 잘 이용할 수가 있구나.
9: 그쵸. 돈 안 들인 인테리어.
7: 아, 진짜, 대박.
0: This stone wall was always here, but thanks to it, the path to the second floor became stylish. Should this be called a terrace or a rooftop? Just look at how pretty these flowers are. Spring has arrived here. But what is the identity of this place?
7: 진짜 꽃이 너무 예쁘다. 근데 누가 이미 집을 졌네요, 위에다.
9: 아, 네. 올해는 또 까츠가 놀러 왔더라고요.
7: 어? 근데 지금 천창인가요?
0: So, was that not a ceiling, but a skylight?
9: 저희 처음 집 보러 왔을 때 that's when we decide, right? With yes. this terrace and also the scenery.
10: Mm. Exactly. I think that was the thing that made us think, oh, this can be our place.
9: 저희도 겨울에는 입고 지내다가 날씨 따뜻해지면 올라와서 항상 생각해요. 아, 맞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집을 샀지.
10: 맞아요.
0: This means the scattering apricot blossoms can be viewed from the wooden porch. This is a living nature documentary broadcast live from an 85-inch TV on the ceiling.
10: 역시 테라스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때 바로 그 꽃이도 피고 아 봄이다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아 사자. Destiny. Destiny 느낌이 느꼈어요.
0: How romantic the ambiance of this house is. I would be charmed as well. And beauty is not limited to the flowers. How quaint are those mountains and streets framed by roof tiles.
7: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확실히
9: 그쵸?
7: 이 두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네요. 아, 요렇게 두체가 연결이 됐구나.
0: Viewing from above, I can understand for sure how two houses became one. You even got a one-of-a-kind rooftop terrace, so you're very lucky.
10: 그런데 그때 기와 아니었어요.
7: 지붕이 기와가 아니었다고요? 원래 한옥이면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9: 두 채가 다른 지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7: 심지어요?

0: This is an unusual scene that wouldn't have been possible.
1: 사실 저희가 지붕 때문에 이 집을 고치게 된 건 아니었어요.
2: 그날 그때 밤이었는데 네? 그 뭔가 우직큰 소리가 들렸어요.
3: 우직근이요?
2: 무너질 것 같아.
1: 무너질 것 같아서.
3: 정말요?
0: After a crack sound was heard and they looked into it, they saw that the pillar had been floating in midair. That was a close one. Termites, rain, and age had been the culprits.
3: 그럼 이 기둥들이 다 보강이 된 그런 기둥들인가요?
1: 맞아요. 원래 기둥들이 전부 다 왜? 바닥에서 떠 있었어요.
2: 맞아요. 플로팅 기둥.
3: 플로팅 기둥?
4: So it was a miracle that it was still standing. 엄마도 사진 보내면 뭐 죽일 뻔했어요.
1: 죽을 뻔했다고 사진 뜯어놓은 사진 보시고.
4: 왜 이런 집을 샀어요? 이렇게 먼저 봐야 돼요.
0: While concrete can't be taken out and inserted, Hano can have pillars reinforced for life prolonging. That's how the 100-year-old pillar was rejuvenated.
3: 스페인에서 오신 분도 우직근 소리를 듣고도 집을 고쳐 사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갖고 있는 거를 좀 내려놓으니까 그건 좀 아쉬운 것 같고 오늘 두 분 집에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근데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집의 공사 기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2: 장마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다시 여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끝나고 그 선물이 컸어요.
1: 길어진 기간 동안 네. 저희가 둘째가 생긴 걸 알게 돼서 사실 아기들의 방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아이 방이 저쪽에 숨어 있습니다.
0: Of course there should be a room. That's for sure. But where is it exactly? Could this be a room and not a wall?
3: 오. 벽인 줄 알았는데 아 미닫이구나. 거기도 열려요?
1: 맞아요. 두 개 다 열어요.
3: 야, 쏙 들어가네. I deserve
0: congratulations. When raising their children to be sleep independent, the children's room is as important as the master's room. Here is a double deck bed for both of their children. So that's a relief. How lucky they were to have a long construction.
3: 세 번째 예상을 벗어나는 공간이 나왔는데요. 아니 근데 신기하게 방에 창문이 없네요.
1: 창문이 없는 대신에 방 침대에 누워서는 풍경이 보이게끔 반대쪽에 창문을 설치했어요.
0: When the sliding door is opened, the mountain comes into view. There are several faces in this house thanks to the door. When closed, it looks like a pavilion. But when opened, there is another hanok inside.
3: 이 미닫이문도 좋지만 아, 이 천창이 정말 이 두 분 집에 정말 백미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거 아주 좋아요. 풍경이 여기 집에 들어오는 거. 네. 그 비가 올 때는 여기 대청마루에 앉고 네. 그 꽃 보고 싶으면 네. 여기 바닥에 누워서 보는 거 그거는 아주 아주 좋아해요.
0: While ceilings in several houses were seen many times, this is the most picturesque ceiling of all. Thanks to that window, spring entered the house with a bounce in its step.
1: 이렇게도 예쁘지만 한 가지 네. 풍경이 더 있습니다.
3: 아 이거 말고도 또 있다고요?
2: 보여줄까요?
3: 오, 이렇게 닫히는 건가요?
1: 그쵸.
3: 이야, 아 이렇게 자동이구나. 아 저는 수동으로 막 이렇게 돌리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2: 그런 거, 네. 네, 그런 건 달라요. 오.
0: One spring day becomes a painting here. The ceiling completes this house.
3: 진짜 이렇게 꽃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니까 한 폭의 동양화 같은데요.
1: 그쵸, 수목화 느낌이 나죠.
0: When birds fly by, the triptych folding screen comes alive. How fascinating it is to see.
3: 스페인어로 환상적인 뭐죠?
2: Fantastic.
3: 왕 이렇게 손을
2: Fantastic.
3: 이렇게 해요. 아,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거는 이탈리아잖아요.
1: 아, 그런가?
2: The scenery welcomed into the home isn't limited to the sky. When the blinds are opened, even the streets and mountain far away rushes in.
0: I want.
2: That's why this 30 square meter house isn't narrow at all.
3: 오, 이 창문을 다 여니까 이 서촌 풍경하고 저 북악산이죠?
4: 네, 북악산하고 북한산까지.
3: 오, 아, 정말 선생님 집 마당으로 다 들어온 것 같아요.
4: 풍경을 안으로 들이려고 창을 많이 냈어요. 어...
0: 옛날 기와의 풍경도 그렇게 보이면서 조금 서촌 옛날 서울의 그 역사 느낌도 조금 받을 수 있어요.
2: The happiest time of the day for Spanish man Adria is when he heads home back from work. While in Seoul, the streets of Seocheon transport him to another world.
5: 직장은 어디예요?
4: 송도예요.
5: 인천이요?
4: 맞아요.
5: 너무 먼데?
4: 멀지만 이 풍경 보면 다 괜찮아요.
2: That's why his 90-minute commute is manageable.
4: It maybe felt like in a past life. 옛날에 여기에 살았던 것 같아요. 왕까지 아니요. More like middle class. It felt like being at home while walking in this street.
2: He might look Spanish, but he keeps talking like a Korean. So, Adria, are you sure you weren't a Korean in your past life?
6: 처음에는 자기 도시 출신이라고 저희 바르셀로나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왔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래 그랬는데 가보니까 시골인 거예요.
4: 한국 사람한테 시골 같은 작은 도시예요. 항상 풍경이 가까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중요했어요.
2: The mountains and nature of Spain are unforgettable childhood memories for Adria. Ms. Youngjeon and Adria met when they were studying abroad in the U.S. and even married in a traditional Spanish stone house. This stone house resembles a hanok.
4: It's a house built traditionally with wood, with materials from the place. And I feel that's connected to my childhood and also to where we are now. 여기 서촌에 들어오면 그 템포 다시 달라지는 거예요.
6: 그러니까 집에서 자연을 볼 수 있고 자연이 멀지 않고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뭔가 저기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다른 일인 것만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는 집이에요.
2: A house with a door that leads to another time. That would be true if you could see such a view every day while lying down. I'm envious despite myself. A house is a space in which you can take a temporary break from the hectic outside world. Only after they moved to Seocheon did the couple feel that they found their real home.
3: 문득 옛날 집 모습이 좀 궁금하거든요.
6: 전통 한옥의 느낌은 아니었고 요즘에 많이 아마 보시는 한옥 스테이의 느낌으로 고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룻밤만 머물고 가는 집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매일 밤 머물 수 있는 집으로 바꾸는 공사를 했던 거죠.
2: The living room was one whole area and the kitchen was tiny. And embarrassingly, the bathroom didn't even have a door. The house required a structure change for them to reside in it. The bathroom across the yard was brought into the house and the kitchen was expanded.
3: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 칸수가 세 개, 네 칸 정도인데 한 칸을 할애를 한 거니까
4: 그쵸.
3: 오, 정말 크게 쓰신 것 같은데요?
4: 맞아요. 제가 요리사죠.
3: 네? 요리사? 근데 특이하게 또 상부장하고 후드!
4: 그쵸?
3: 이 집도 후드가 없네요?
4: 맞아요.
2: The upper cupboard lacks a hoo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is house was the view. You must endure if you want to live in a house like nature. But Adria, what are you doing on the rooftop terrace?
1: 우와, 정말 많네요. 정말 많아요. 일이 많아서 끝이 없어. 우와. 계절에 따라 일이 달지만 그 자연에 가까워.
2: That isn't limited to flowers. In autumn, there are ever so many persimmons and apricots. Seasons in this house enter and leave through the rooftop.
4: It feels a little bit like being in the countryside too.
6: Having
4: to cleaning up, picking the fruits and making jam. 불편한 것도 물론이죠. 그 겨울 옷에 여름 옷에 바꾸면 불편한 느낌이
6: 언니가 안 하잖아요.
4: 맞네요. 그런데 네, 너는 불편하죠.
6: 불편하지만 집을 가꾸는 데서 오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한옥에서 사는 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4: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했나 봐요.
2: What does it mean to repair an old house? The task of shouldering time seemed like a great burden. But seeing this house, that isn't entirely true. Why are you thinking about shouldering time? You can simply place your own scale time on some already old time. Since it's old, it felt comfortable and nice. This old house already knew the method of leaning onto nature, which short-lived humans will never know.
3: 신기하게도 이 도시명 한옥이 지금의 아파트 같았거든요. 대량으로 개발이 된 한옥의 하나잖아요. 방에는 창문이 있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순간 이렇게 훌륭한 또 천창이 생겼잖아요. 만일 그 고정관념이 갖고 있었으면 부엌도 없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거실도 없었을 수 있어요. 혹시 100년 후에는 이런 창의적인 모습들이 아파트에도 보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4: 그대와 아, 시원하다.
6: 진짜?
4: 따뜻하지만 시원하다. 이 풍경 없으면 어떡하죠?
6: 그래서 이사 오기 잘했다.
4: 잘했다.
6: 고치기도 잘했다.
2: These two people were lucky enough to live in a house with apricot blossoms. Since you know how to spot diamonds in the rough of ages-old dust, you deserve such good luck.

여기 공용 화장실도 있고 안에 카페도 있고 여기서 전시도 했었는데 지금 전시 아마 바꾸는 중인지 안 열려 있네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사 온 지 지금 한 6개월 됐어요. 작년 겨울에 와서 겨울 좀 낮고 이제 봄 즐기고 있습니다. 한번 동네를 보러 왔는데 동네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 작은 데서 오는 약간 안정감 같은 게 있었어요. 요 안에 약간 마을 같은 게 있는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 동네에 산책할 때 가지고 나가는 노트인데요. 그래서 아예 제목도 서촌 산책이라고 이름을 넣었고, 배화여고 담장 밑에 보면 그 활터가 있는데 활터에 이렇게 또 글씨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글씨도 쓰고 동네 뭐 풍경도 좀 그리고. 근데 저는 약간 동네 이사하면 동네 이름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찾아보는 편인 것 같거든요. 동네에 익숙해지고 여행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보면 저 끝쪽에 인왕산이 보여요. 그래서 이 오긴길인데 오긴길 따라 이 골목에 보이는 뷰를 좀 그리고 있고 정자도 조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여행 드로잉 노트에는 이 오긴길에 약간 간단한 약도 같은 걸 좀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기록해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락실을 저는 막 다니던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네, 나중에 조금 커서 다닌 것 같아요, 오락실을. 진짜 어렸을 때 살던 동네인데 이런 게 남아있는 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잘하는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여기 사장님도 여행 작가라던데요?
1: 맞아요.

0: 아, 오늘 사장님 안 계시는구나. 동네 구경하고 있습니다.
1: 대박.
0: 아니, 미술 전공인 건 아니에요. 그냥 아, 그냥 취미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1: 대박.
0: 아니, 근데 제가 여기를 사실 처음에 판이니 할 때 너무
1: 아 판이니
0: 지금 울 울어.
1: 어,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 하루 오신 분이 계시는군요. 아, 네. 인사하러 왔어요.
2: 어머, 이런 분이셨어요?
1: 네.
2: 어머, 너무 예쁘다.
1: 그러고 있어요. 밖에서 요게 잠깐 요만하게 좀 그려볼.
2: 어, 의자 놔드려요?
1: 의자도 가지고 다니죠.
2: 아, 진짜요?
1: 약간 이렇게 그 자외선 받으면 조금 까매지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2: 발생되죠.
1: 그거.
2: 선글라스로 변하는 그거. 거. 햇빛 받으면.
1: 그거 편할. 밖에서 조금 아무튼 이 동네를 여기를 좀 그리겠습니다.
2: 네네.
1: 네.
2: 화이팅.

겨울에 이사 왔는데 지금 이제 봄 되니까 더 예쁘네요. 그리고 이 동네가 어쨌든 이렇게 산으로 살짝 둘러싸여 있기도 해서 동네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 동네가 마을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좋네요.

뭔가 수도원 같은 건물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스테인드 글라스도 조금씩 있고 이래서 이 건물이 대체 무엇일까 조금 항상 궁금했는데 되게 신기한 것은 이쪽 벽에 바로 그냥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뚫어서 와인셀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도 바위가 그냥 드러나 있고 여기는 그냥 바위를 두신 거죠, 이만큼을.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공간 같아서 눈동만 들이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서촌 정자부터 시작해서 수성동 계곡 올라가는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 동네 이사와서 한 6개월 동안 뭐 사장님들이랑 인사하거나 이랬던 분들 이렇게 가게들 좀 그렸고 이 페이지는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수성동 계곡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겸재정선의 수성동 계곡 그림이 있습니다. 겸재정선 그림에도 이 기린교가 있거든요. 어쨌든 수성동 계곡을 왔으니까 진경산수화의 그 느낌을 받아서 인왕제 색도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자리가 여기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찾아볼게요.

산수화의 느낌을 좀 넣으려고 오늘 일부러 수성 흑연이라는 거를 이제 써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흑연인데 이게 가루로 되어 있어가지고 먹을 갈아서 이렇게 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위는 흑연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나무는 오늘 너무 초록초록 예뻐서 이거는 수채화로 해보고 있습니다. 인왕산의 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리면서 좀 더 많이 보게 됐거든요. 확실히 많이 보고 기록하고 보면 어쨌든 애정도 생기고 각자 살고 계시는 동네에 뭔가 개입해보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인왕산을 이번 주말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마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 마곡동은 제가 이제 가끔 운전하다가 들리고 하는 곳인데
1: 그냥 지나만 가시는
0: 지나만 가는데도 깜짝깜짝 놀리는 곳이 이곳 마곡동입니다.
1: 아...
0: 올 때마다 건물들이 들어서 뭔가 변화하고 있고 야,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뭐 삼을 키우는 삼밭이고 허허 벌판이라고 들었거든요.
1: 또 더 변화된 게 있어요. 여기 2020년도에 조성된 저희 아트앤더 시티와 딱 어울리는 공간이 여기 저기 막 너무 많아요.
0: 여기저기 많다고요?
1: 예. 저기 조형물 보이시나요?
0: 저는 저게 그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1: 그럼 저희 앞으로 네.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0: 아, 저게 조형물인가요?
1: 네.
0: 가보시죠.
1: 네.

0: 교수님, 가까이서 보니까 이 작품을 더 모르겠거든요.
1: 이게 서울시와 문화체육부가 함께한 서울 25부작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예요.

0: 그 중에서 하나의 작품이 바로 이건가요?
1: 하나의 작품, 구름의 문장이라는 작품이에요.
0: 구름의 문장이요?
1: 네.
0: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네네네네. 시민들과 협업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공공미술이 의미 있는 단계로 갈 때는 시민들과 협업이 되는 거고 맞죠. 참여를 하게 된다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랬잖아요.
0: 맞아요. 예, 예, 예. 네. 아, 야, 이거 올라와서 보니까 다르구나. 아, 이 느낌이네.
1: 어떻게 구름이 더 가까워지나요?
0: 야, 요만큼 올라왔는데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좋은데요?
1: 좋아요?
0: 어, 야, 이게 그냥 보는 그런 미술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재밌죠?
0: 네, 재밌어요.
1: 처음에 재미없었죠?
0: 처음에 솔직히 좀 그랬어요.
1: 난해했죠?
0: 처음에 이건 뭐지라 생각을 했는데
1: 밤에도 한번 와보세요. 또 달라진 작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0: 네. 이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더 만져보고 느껴야지 약간 받아들인 게 다른 것 같아요.
1: 공공미술이 왜 공공미술이겠어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체험하고 만져보고 해야죠.
0: 세금 많이 내시나요?
1: 아, 생각해 볼게요.

0: 여기는 예. 약간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곳 같거든요.
1: 사진 찍을까요?
0: 사진 찍어야죠.
1: 대성 씨, 네.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0: 아, 요거는 알죠. 요거는 이제 민들레 홀씨를 형성한 작품 아닐까요?
1: 이 작품은 마음에 드세요?
0: 이거는 솔직히 네. 되게 마음에 듭니다.
1: 오, 그래요?
0: 네, 제가 그 민들레 홀씨 후 보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1: 아, 그럼 이 공공미술 작품은 좀 성공했네요.
0: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지 않나.
1: 이게 LED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무채색의 민들레 홀씨가 저녁 때 되면은 형형색색의 LED로 하고 빛이 퍼져나가요.
0: 밤에 오면 너무나 더 예쁘겠네요. 네.
1: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라도 좀 치유가 되는 거죠.
0: 아, 밤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우리 저녁 때 촬영할 거 그랬나요?
0: 지금이 그러면 시간이 보니까
1: 아직 멀었어.
0: 딴 데 가시고

0: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인간이 함부로 저 나무를 벌목을 하겠어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자연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마곡의 꽃하면 이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쉽게 보지 못하는 거장들의 전시가 자주 기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마곡 주민들이 참 부러워요.
1: 그러니까요. 네. 이런 미술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0: 네. 그리고 이게 도심 속의 문화예술 나눔 그런 거를 목표로 지어진 건데 네. 이 갤러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민석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0: 이 건축가님은요, 또 2024년 영국 서펀타인 파빌리온 설계자로 선정되셔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그 서펀타인 파빌리온이 뭔가요?
0: 건축계의 신상 컬렉션이라고나 할까요? 영국 서펀타인 갤러리에서는요, 매년 6월에 한시적으로 별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나 건축가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파빌리온을 만들어요. 파빌리온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시대의 좀 인기, 흐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1: 근데 교수님,
0: 네.
1: 근데 아까부터 제 눈에서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저게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0: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시네.
1: 네, 되게 좋아해요.
0: 보러 갈까요?
1: 네네네네. 저희 뒤로 굉장히 지금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0: 반짝반짝
1: 빛나는 멋진 공공미술 네. 있거든요.
0: 저희 오늘 만나러벨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1: 아, 그래요?
0: 이게 376개의 수직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1: 네.
0: 이 작가님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것보다는 비가시적인 그런 물성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가서 들을 거예요.
1: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는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거든요. 롤빛 같기도 하고,
0: 네.
1: 약간 황금 보리 막 이런 느낌도 들었고, 면봉 끝 같기도 하고. 네.
0: 여기가 아무래도 곡창지대였으니까.
1: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0: 했어요. 근데 작가님 아니래요.
1: 아, 그러면 작가님한테 가서 이 작품이 어떤 건지 한 설명 네. 한번 들어보죠.
0: 들어보죠.
1: 네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2: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3: 아, 진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주로 금속을 이용해서 조각,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갤러리 안에서 하는 전시 작업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미술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저희가 오다가 네.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봤거든요. 네네. 너무 멋진 작품이었거든요.
3: 막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2: 네. 저희가 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작품이다.
3: 황금벼라고 그랬잖아요.
2: 뭐 황금보리다. 네. 면봉이다. 황금면봉. 그리고 뭐 롤빗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아, 네. 아까 보신 작업은 수직의 정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은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자연물 네. 같기도 하고 네. 뭐 면봉 같기도 하고 네. 추상 조각이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요소요소를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작가로서 자기가 사는 이 삶을 작품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선과 평면 내지는 매우 각이 졌다라던가 이런 자연적이지 않고 딱딱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는 직선, 네. 평면 이런 거는 원래 없거든요. 네, 네, 진짜 네. 절대적인 직선, 평면은 그쵸, 없습니다. 근데 그거 없겠죠. 저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고 싶은 대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직선과 평면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거를 만들 때 매력이 있는 어떤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것을 모든 작업에 적용을 해서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듯한 나 인공물인데 나 멋지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작업이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3: 작가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2: 전 알고 있습니다.
3: FC몰의 조용한 증시. 네. 그게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그 성공작으로 이렇게 뽑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공공미술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1: 처음에 전혀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입체화시키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처음 개인전 할 때부터 입체 작업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연습과 또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이전에 좀 보여지지 않았던 스타일의 작업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또 찬스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0: 작가님께서는 이제 비가시적인 거, 그러니까 네네.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네네. 그 비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잘 볼 수 없고 잘 들리지 않고 한 것들이죠. 주로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관습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작품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짝이고 쉽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매력적으로 보이게.
1: 왜냐하면 또 하나의 매력이거든요. 자연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로젠 듯 반듯한 인공물도 사실 우리 삶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작품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0: 작가님 작품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인 게 많은데 곡선인 것도 많단 말이죠.
1: 네네.
0: 부분은 직선인데 그것도 또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신 것 같아요.
1: 처음 작업을 드로잉할 때부터 그게 사실은 의도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작업 같은 경우도 선의 그룹이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것은 마치 어떤 군대의 행렬 내지는 에어쇼의 멋있는 줄지어가는 그런 요소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액션이고 연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 모습 이런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것도 우리 좋아하지 않냐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습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2: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본인의 작품 중에서?
1: 아 본인의 작업에서요? 네. 금방 보셨던 네. 수직의 정원 햇빛이 있을 때 마구마구 이렇게 반짝이는 게 생기거든요.
2: 네.
1: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반짝이는 걸 볼 때는 이렇게 일렁일렁이는 느낌이
2: 맞아요,
1: 들고
2: 맞아요.
0: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
1: 네네. 이 주변에 뭐 이 요소들을 하면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0: 그렇죠.
1: 이것과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서 굉장히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더 봤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저는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인 것, 각지고 정확하고 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요. 진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술은 반드시 뭔가 자연스럽고 뭔가 막 힘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런 요소는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우리의 삶이 각지고 정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모서리를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근데 결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다 어우러지고 무뎌져서 함께 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1: 너무 멋진 해석 감사드립니다.
0: 아 이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좀 미흡하기는 한데. 네.
3: 진심입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오늘 진짜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저도 덕분에 또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작지만 찬찬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작가님. 궁금했었는데.
2: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작가님 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2: 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저희 저번에 이제 K-pop 데모 헌터스 루미로 친구를
1: 너무 재밌었어,
0: 변신시켜줬잖아요.
1: 저번에. 오늘은 또 2화잖아요?
0: 어떤 분이 올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2: 오늘 누가 오실려나? 안녕하세요.
1: 뭐야, 잘생겼어. 잘생겼어.
3: 안녕하세요.
2: 제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1: 제이콥! 네,
2: 만나서 반갑습니다.
3: Nice to
2: 안녕하세요.
3: meet you.
4: So, what brings you here?
2: 저 결혼했었어요.
3: You married?
2: 네, 맞아요.
3: How old are you?
2: 27입니다.
3: You married too early. No? Okay. Is she Korean?
2: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0: 좀 얼굴에 이제 좀 촉촉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1: 시원해요.
2: 시원해요.
3: 그럼 좋아하는 K-pop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1: 있어요. 블랙핑 좋아요.
3: 블랙핑.
1: 너무 좋아요. 제이랑 리사 언니나 리사 언니.
3: 리사 언니나 리사 언니.
1: 엄청 좋아요.
3: I love Lisa.
1: 저도요. 그리고 제 와이프예요. 와이프도.
3: 그래? The wife like this.
1: 맞아요.
3: Lisa.
1: Okay. 죄송합니다.
3: 그럼 이거 다 준비되고 영상통화 와이프한테.
1: 네, 이건 그리고, 정말 서프라이즈 해볼 거예요.
3: 저희 이따 영상통화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1: 제 와이프 눈에
3: 하트.
1: 하트 있을 하트.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콘서트 하고.
0: 콘서트. 네, 콘서트. 네.
1: Maybe 조금 노래 할 거예요. 스윔 스윔.
3: 스윔.
1: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0: 한국 뭐가 제일 좋아요?
1: 한식.
3: 한식.
1: 한식 좋아요.
0: 한식 어떤 한식?
1: 김치전.
0: 김치전?
1: 김치전, 김치전 제일 좋아요. 그리고 비빔밥.
0: 비빔밥.
1: 어제 봉동 비빔밥 만들었어요. 봉동.
3: 봉동 비빔밥.
1: 봉동. 네.
3: 뉴욕이 너무 바삭하는.
0: 봉동 맛있지.
1: 네.
0: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남성분들 메이크업 할 때는 특히 컬러가 중요한 거예요.
3: 맞아요.
0: 딱 자기 피부랑 똑같은 컬러로 이제 이런 다크서클이나 코 옆에 이런 블레미쉬나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가 가장 밝은 파데를 쓰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어두운 걸 쓰는 게
3: 근데 진짜 내추럴해.
0: 아무래도 그쵸? 이제부터 쉐딩이랑 하이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민님 메이크업 뭔가 근데 색조를 색감을 많이 넣지 않으시고
0: 좀 수묵화 메이크업이라고 하던데요. 약간 좀 한국스러운 그런 블렌딩이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메이크업의 특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쉐입 잡는 것보다는 눈화장을 어떻게 하냐가 좀 색깔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3: 오늘 어떤 톤으로 약간 쓰실 예정이에요?
0: 오늘은 약간 브라운 톤인데 살짝 빨간기가 없는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컬러입니다.
3: 눈 앞쪽에다 먼저 어두운 컬러를 그쵸. 넣어주는 거예요?
0: 전체적으로.
3: 코까지 같이 연결되게.
0: 쉐딩. 조금씩 더 좁은 범위를.
3: 눈 밑에다가.
0: 눈 밑에 스모키한 느낌을 만들어 갈 거예요. 블렌딩을 조금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민 메이크업을 보니까 이런 데도 좀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도록.
3: 그럼 이건 블렌딩 할 때 팁도 있나요?
0: 사실 브러쉬를 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브러쉬가 너무 딱딱하면은 블렌딩이 잘 안 되죠, 아무래도. 좀 훌렁한 브러쉬, 플러피한 브러쉬가 좋죠. 애교살 만들어 볼까?
3: 누나 애교살?
0: 애교살.
3: 애교살.
1: 애교살. This thing. 이건 내추럴이에요? 아니면 메이크업이에요?
3: 이 메이크업인데 원래도 약간
1: 오케이 알겠습니다.
3: 누나 애교살.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한국에서만 약간 애교살 메이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서.
0: 근데 애교살이 진짜 서양인들이 잘 없는 것 같아.
3: 그죠.
0: 근데 애교살이 살짝 있어. 제일 웃을 때 웃어봐. 네. 있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찾았어. 이제 여기다가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3: 이거는 뭐예요? 펜슬인가요?
0: 네 펜슬 살짝 그림자 펜슬인데. 이 사이를 좀 밝혀줄 거예요. 그러면 애교살의 입체감이 생기는 효과가 나죠. 이 애교살에서 지민 특유의 느낌이 좀 확 나는 것 같아요.
3: 그럼 지금 눈 화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약간 스모키랑 이 애교살.
0: 애교살 만들기.
3: 이 키 포인트다. 애교살. 진짜 완전 애교살 됐어요.
0: 살짝 펄이 들어간 회색이에요.
3: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스윔이에요?
1: 네.
3: 스윔.
1: 그리고 BTS 노래 Smooth Like Butter.
3: 아, 맞아. 너무 좋아요.
1: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저 한국에 나왔어. 처음 나왔어. 그리고 이 노래 맨날 들었어요. 들었었어요. 너무 좋아요.
0: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어. 서양인 눈을 동양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하죠?
3: 네.
1: 저도요.
0: 네, 눈 감아주세요.
3: 지금 컨실러를 눈에 다시 바르는 건가요? 네.
0: 동양인 외꺼풀 같은 느낌으로 살짝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밝혀서.
3: 그럼 전체적으로 바르는 건 아니고 위에만 살짝?
0: 떴을 때 보이는 데만 하얗게 하려고요.
3: 아,

0: 지금 약간 이런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1: 오, 누구예요? 아, 저 아니에요.
0: 저 아니에요. 마음에 드시죠?
1: 아, 너무 신기해요.
0: 운전 마법선.
2: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0: 뭔가 딱 아이돌이니까 조명 딱 받았을 때 하이라이터 팍 해야 될 것 같아.
2: 얼굴 뼈 윤곽이 좀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0: 애교살에도 한 번 더 하이라이터를 넣어주는 거군요.
2: 강력하게.
0: 그 펜슬을 그렸는데도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2: 펜슬이 그리고 그 위에 하면은 더 이게 잘 붙어요. 끈적하니까 펜슬이.
0: 코끝에도 톡톡.
2: 은은하게 블러쉬 정도? 브라운이랑 오렌지의 중간? 지민님이 또 입술이 되게 좀 두껍잖아요?
0: 오, 네네네. 지민님 입술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2: 제이콥님은 좀 입술상이 넓고 지민님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좁히고 있어요.
0: 어떻게 좁히나요?
2: 안으로 더 이제 그리는 거죠?
0: 안으로. 어,
2: 안으로.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색깔을 채워서.
0: 너무 신기하다.
2: 끝은 좀 뾰족하고 네. 중앙부가 조금 기니까 입술 면적을 조금 중앙부를 넓게 늘려볼게요.
0: 입술 산에 뭘 한 거예요?
2: 하이라이트.
0: 하이라이트?
2: 입술 산에 하이라이트가 되어있어.
0: 오!
2: 그죠?
0: 이 디테일 못 봤어요. 코는 봤는데 입술은 못 봤다. 완전 디테일까지.
2: 글로스는 제이콥의 원래 입술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투명 글로스랑 살짝 이런 톤이랑 섞어서 만들었어요.
0: 완전 내추럴하네요. 제 입술에 되게 많은 디테일을 넣고 계시거든요.
2: 커버 메이크업이라니까 그 사람이랑 좀 닮아야 되는 거니까.
0: 그쵸. 완전 비슷해지고 있어요.
2: 짝 라인 정리를.
0: 근데 면봉이 되게 긴 면봉.
1: 오, 이거 좋아요. 이렇게
2: 면봉. 오, 이거 좋아요. 이거 보건소 면봉인데.
0: 보건소
2: 나중에 속눈썹 그 고데기 하는 걸로도 너무 좋고.
0: 거의 연필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온 건가요?
2: 저희 99% 왔습니다.
0: 99%?
2: 99%. 마무리 단계로?
0: 헤어랑 의상 체인지.
2: 네.
0: 어떻게 바뀌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2: 머리랑 옷을 바꾸면? 와!
0: 라이파라
2: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0: 사람 진짜 느낌 있어요.
1: 아 지금 너무 멋있어.
0: 멋있어. 그 애티튜드가 바뀌네요.
3: 데뷔 시키자 데뷔 데뷔. 데뷔 시키자.

0: Okay.
1: I'm so excited.
2: 왜?
1: 완전
2: 애나 뭐해?
0: 야, 애나 뭐야? 야, 애나 뭐야? 야, 애나 뭐야? 뭐해?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지민님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6: 좋아하는 멤버여가지고. 아. 아니 진짜 머리 때문인가? 다른 남자.
5: 새로운 남자. 오늘 밤 새로운 남자.
0: 너무 멋있어.
5: 지민을 보고 싶어요. 딱 이렇게 보면.
6: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잠깐 실컷 좀.
5: 캡처, 캡처.
1: 이거 진짜 아이돌 팬 사인은 아니에요?
5: 딱 고개를,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1: 이거 해줘, 이거 해줘야 돼요. 풀 하트.
5: 예. 고개를 살짝 숙여야 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6: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1: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 그대로 집으로 잘. 네,
5: 배송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쁘니?
1: 이쁘니?
0: 집에 봐.
1: 집에 봐.
5: 집에 와.
0: 이쁘니 따봐. 바이.
5: 이쁘니 빠이빠이래.
0: 너무 멋있어요.
1: 너무
0: 멋있어요.
1: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하셨어요.
5: 완전 캡처도 하셨어. 스샷.
1: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니까 포토부스 가서 좀 아이돌 포즈도 좀 해보고 네. 사진을 남겨보도록 합시다.
5: 갑시다.
0: 좋아요.
1: 갈까요?
0: 오신. 갑시다.
5: 라떼는 말이야 내 거 사진 없었어.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 그래. 되게 재미난 동네다.
1: 네, 제가 진짜 해방촌을 좋아하는데 또 예쁜 포토부스가 아, 있습니다.
5: 포토부스, 아유 감사합니다.
3: 예쁘다.
0: 아, 여기 너무 멋있어요.
5: 네. 보라, 야 완전 네. 멋있어.

0: 야,
1: 3,
0: 이거다.
2: 체리피스 다 같이 해볼까요?
3: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지민이에요. 제 와이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민, 감사합니다.

0: 허구다.
1: 한구지라. 한구지라.
0: 야, 민호가 웬 말이냐. 난 진짜 먹을 복은 있나 봐.
2: 와, 왔다 왔다 왔다.
0: 형도 왔다.
3: 드리빙 코리아 잘 되게 해주십시오.
0: 저는 이게 마지막인가요? 하트해변 그 보시는 전망대를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
4: 아, 그래도 여기가 하트해변.
0: 요거, 아니, 요건 저수지야.
3: 이걸 넘어가요, 그러면?
4: 설마.
3: 전문가라고 해서.
4: 전문가라고 하세요.
0: 아, 죄송한데. 아, 그래, 내가 세상 형인데. 아, 여행은 뭐다? 우연의 연속이다. 예정이 없던 코스잖아, 사실은.
4: 길 가다가 여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바다를 원 없이 보는 건 좋은데 진또배기 그 바다의 맛도 좀 보고 싶긴 한데.
4: 제가 오늘 한번 체험해드리겠습니다. 아, 현지인으로.
0: 바다 한가운데서?
4: 네. 오. 네, 선장님.
0: 아유,
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저희 오늘 탈 배가 어떤 거예요?
5: 옆에 배입니다.
0: 가짜고짜?
4: 타시면 됩니다. 타, 가시죠, 회장님.
0: 그냥 믿으면 돼요?
4: 네.
2: 가보면 나가요.
4: 가보면 나가요.
0: 비밀이요?
4: 가보면. 네.
0: 뭐 고래 투어 이런 거 아니지?
4: 네. 고래 보시게, 고래.
0: 아, 이게 그거구나. 금을 끌어올리는 그거구나. 네. 기중기 같은 거.
4: 네. 이게 이걸 끌어올리는.
0: 그렇지, 그렇지. 왠지 기중기 같네, 이렇게. 오라이!
4: 아, 여긴가 보다.
0: 아, 좋구나.
4: 네.
0: 저 부표 떠 있는데, 그치?
4: 네.
0: 신한 바다의 양식장을 내가 와보다니.
4: 그러게요.
0: 귀한 경험이다, 진짜. 이제 이 왕시장은 이 안에 다 전복이 있는 거예요.
4: 전복 있는 거야.
0: 전복.
4: 이렇게 된다고?
2: 여기 있다. 이게 좀 작다.
0: 아, 이렇게 붙어 있구나.
4: 와, 이거 엄청 커.
0: 어우, 와. 움직여. 선생님, 이 정도면 한 몇 살
5: 된 것 같은 거예요?
0: 2년.
4: 이게 2년. 그러면 이 조그만 것들 한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5: 똑같이 있는데 그건 덜 큰 거지.
0: 아, 그럼 왜 그럴까? 왜 어떤 거는?
5: 사람도 마찬가지. 큰 사람 거 적은 사람 거 똑같은 거예요.
0: 우리 같은 거지. 우리 같은 거지. 우리 같은 거지. 우리 같은 거지.
4: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0: 그러면 아버님 얘네들은 미역만 먹어요?
5: 미역하고 다시마.
0: 미역이랑 다시마.
4: 저기네 다시마.
5: 여기가 미역이에요.
0: 미역.
4: 이게 미역.
0: 그래서 그 미역을 같이 양식을 하는 거예요? 네.
4: 그래서?
0: 네. 완도가 유명하잖아요. 그치. 전복이. 근데 여기 도초도 전복도 못잔다는 거죠?
5: 그러죠. 아무튼 이쪽 것이 육질이 단단하고 맛은 있다 해요.
0: 아, 그게 바로 좀
5: 이따 조류가 조류가 세서 그런 것 같아요.
0: 아, 조류가. 아.
5: 물도 꽤 이제 뻘뻘이라 깨끗하고.
0: 이런 양식 좋고 환경이 좋은 거구나.
4: 그럼 좀 먹어.
0: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햇살 받아가지고 빛나 죽는
4: 걸까?
0: 빛나. 어머. 아, 어머니, 죄송한데 먹어도 되겠어요?
4: 초고추장!
0: 아, 그러면 초고추장 하여튼
4: 아, 초고추장.
0: 엄청 좋아해!
4: 아, 초고추장 찍어야 돼요. 아, 기름장!
2: 참기름.
4: 드셨어요 벌써?
0: 와. 나는 원래 첫 점은 아무것도 안 찍어. 뭘 먹든 간에.
4: 그러시더라고요.
0: 야,
4: 맛있어요?
0: 너무 맛있어. 이게 설명하기 쉽지는 않은데 씹는 맛이 강한데 그게 딱딱하다고 단단하다가 아니라 씹는 맛은 경쾌하게 나는데 또 안에 씹어 들어가면 잘 또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 이빨이. 와 이거 봐. 와 뚝딱. 이게 웬일이에요. 나는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나한테는 꿈의 밥상이에요. 그래서 전도, 네. 홍어살, 날개살 쪽, 날개 위쪽 네, 날개살 살, 쪽. 그다음에 애간장 때문에.
4: 아, 얘도 드세요?
0: 아, 부러움 이게 얼마나 고소한데.
4: 한번 드셔보세요. 난 못 먹어.
0: 이제 이렇게 해서 온 기름장. 이게 기름장하고 궁합이 엄청 좋거든. 진짜 고소해요.
4: 맛있어.
0: 그럼 고소하지. 씹어. 삼켜. 참기름이나 기름류의 고소함이랑 또 다른 고소함인 거예요.
4: 지금 계속 고소해요.
0: 그렇지, 그렇지. 이게 고소함. 이게 약간 넘어가도 뭉그러지면서 이 고소함이 쫙 여기 이제 비강 쪽으로 퍼진다고. 실한 도초 넣어가지고 양식장 배 위에서 바로 잡은.
4: 아, 저 좋아요.
0: 아, 참 우리
4: 오늘 들어가요. 예. 전 초고추장. 언제나 초고추장.

0: 비린내 1도 없고요. 보통 전복찜, 뭐 전복 버터구이 많이 드시잖아요. 아니, 너무 맛있지 진짜.
1: 맛있죠.
0: 왜냐면 맛있는 거 맛있는 걸 더 했으니까. 전복. 근데 역시 내 개인적인 의견은 오리지널은 이길 수 없다. 그 맛의 근원이 다 여기 있으니까.
1: 그대로.
0: 그렇지.
1: 날 것 그대로.
0: 그럼.
1: 어떠세요 현지인? 응? 현지인 찬스 어떠세요?
0: You win.
1: 그럼 뭐 빈잔이라도 한 잔 짠 하고 네. 솔잼 뭐 입혀주겠지 뭐. 그렇지. 짠.
0: 짠.
1: 아. 안주 하나 먹고
0: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애 한 점.

0: 영화 배우니까. 네. 우리 영화 배우에 맞는 엔딩.
1: 엔딩?
0: 장소.
1: 진짜요?
0: 그럼.
1: 그러면 전문가 포스?
0: 그렇지.
1: 아, 이런 데는 내가.
0: 여기, 여기.
1: 현지인 포스가 아닌데.
2: 우와!
0: 이거.
2: 우와, 그거다.
0: 그죠?
1: 영화.
0: 뭐예요?
1: 설경구 선배님.
0: 어.
1: 자.
0: 자.
1: 산.
0: 산.
1: 어.
0: 어.
1: 보.
0: 보.
1: 아.
0: 오, 자산.
1: 이거 영화. 우와.
0: 그치. 그
1: 여기에요?
0: 여기야. 영화 속에서는 이제 흑산도인데 실제 촬영은 여기 도초도에서.

0: 여기 세팅 잘 해놨다.
1: 그냥 이게 우물, 그지 저게?
0: 네.
1: 우물이 이게, 이게 네. 아궁이.
0: 아궁이.
1: 아궁이. 아니 실제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여기 일몰대 와서
0: 일몰대
1: 사진 많이 찍는다는데 오늘도 일몰이 기가 막혀.
0: 역시 전문가 보스.
1: 로맨틱 무드. 아. 없던 노을 끌어왔어요. 어? 로맨틱 무드.
0: 아. 와. 와, 이 바다에 비치는 이 노을 이 빛. 와, 이거
1: 아니 무슨 없던 호연지기가 생겨. 아니 이게 여기 안 여기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좀 그저 움푹 들어와 가지고
0: 그 작가님 뭐라고 그랬죠?
1: 뭐
0: 자연의 칼질이라고 그랬나?
1: 자연의 조각칼. 아, 죄송한데
2: 자연의 칼질.
0: 아 약간
2: 주주에
0: 회를 칼질해 가지고.
1: 아 칼질 칼질. 아, 자연의 조각칼.
0: 아 자연의 조각칼 아, 저기 저기 봐.
1: 자연의 조각칼.
0: 아 저기 봐.
1: 그러니까
0: 제가 지금까지. 그 많은 뭐 바다와 해변과 뭐 촬영지도 많이 가보고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로? 여기는 진짜 멋있는데?
0: 와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1: 너무 멋있는데?
0: 와 저는 여기를 보는데 지금
1: 근데 기가 막히다 진짜 근데 진짜로
0: 와 이게 마음이 엄청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배우 생활을 했는데 약간 마음의 정화가 좀 필요한 시기이긴 해요. 뭐 애들 키우다 보면 그렇지. 좀 바쁘기도 하고.
1: 그렇지.
0: 근데 또 이런 좋은 여행지 오니까 또 특히나 오늘 와, 이 장면을 보면서 와, 뭔가 마음의 정화가 좀 느껴지는 느낌?
1: 사실은 그 영화의 내용이 신유박해 받아가지고 유배를 온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일단 영화상에서는 그 흑산도 유배 와가지고 생물 관찰하면서 자산어보 썼잖아, 쓰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 인생이 가장 최악의 시기였잖아. 그게 종교적인 박해 받아가지고
0: 그렇죠.
1: 유배를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후세의 길이길이 남을 명저작이 나온 거잖아. 나도 작가로서 내가 진짜 걸작을 하나 쓰려면 지금 책이 많이 안 팔렸거든요. 그럼 나도 어디 좀 이렇게 유배 같은 거 가야 되나?
0: 전봉장 시장에 가서
1: 어디 가서 그냥 어? 내가 이렇게 아니 저는 약간 재수없게 말하면 그거는 27년 정도 여행 작가로 살면서 네. 얼마나 많은 데를 다녔겠어. 직업이 그거니까. 네. 그래서 어디서 어떤 풍경을 보더라도 사실 크게 감흥이 없어요. 너무 네. 많은 곳을 봤기 때문에. 근데 오늘의 이 장면. 이 시간, 이 공기, 네. 이 색깔, 이건 좀 오래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우리 오배우님 이렇게 아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네. 오지오 유니버스에 발을 아주 깊게 담근 그런 여행이었어. 멋있다.

0: 목포의 또 다른 섬.
1: 다시 왔습니다.
0: 고화도야, 저도 고화도.
2: 고화도, 와.
0: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이게 고화도 섬이잖아요.
1: 섬이죠.
0: 우리 오배우는 어렸을 때 고화도 와본 적이?
1: 모르겠어요. 와봤는지 아니, 기억은 보구나. 없는데 어쨌든 제가 있을 때는 이 고화도를 배로 타고 다녔어요.
0: 그렇지. 왜냐면은
1: 목포대교가 없었거든요.
0: 목포대교가
1: 알겠다고.
0: 알겠다고.
1: 아 그때 없었다고 알잖아 너도.
0: 2012년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
1: 그러니까 올해 뭐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
0: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배로 오던 섬을 차로도 올 수 있고 다리 타고 다리 그렇죠, 넘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카도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하지.
1: 그렇다고 하더라고.
0: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책을 좀 할 건데
1: 이쪽에 뭐가 많더라고요.
0: 여기 산책 코스 진짜 정비를 잘 해놨고 아, 근데 이제 초입부터 네. 대단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1: 초입부터 전문가 포스?
0: 150세 힐링 건강 계단.
1: 그래도 되게 좋아요. 150세 목표를 향해 계단을 오르며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건강한 삶의 가치를 설계하세요.
0: 나는
1: 걸으면서 약간 그런 느낌.
0: 나 150세는 싫어.
1: 150세요?
0: 100세만.
1: 배수도 많으시죠. 그때 뭐 하시려고.
0: 또 절반 살았네.
1: 가보시죠.
0: 가보시죠.
1: 아,
0: 예. 와. 또 가보시면 되게 좋아요. 진짜 잘해놨어. 잘해놨어. 이게 이제 뭐 150개 계단이긴 한데 아주 뭐 이렇게 층고가 높진 않아가지고 크게 뭐 힘들지 않겠죠?
1: 아니 딱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지금 잠깐 왔는데 봐봐. 이게 순탄하게 와요. 20세, 29세, 30세, 한 40세 정도까지 순탄하게 와. 야 여기에서 힘드네. 이게 아빠의 삶인가?
0: 어? 아니요 여기잖아.
1: 여기입니다 여기.
0: 그치? 49. 여기. 네. 나는 52.
1: 저는 이제 내려갈게요. 제 것까지 다 왔잖아요.
0: 어, 그래도 뭐 우리 나이 때까지는 네. 금방 올라왔네. 근데 50세. 아, 실제로 진짜로 네.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 저는 80세가 넘어도 이 두 다리로 멀쩡하게 80. 건강하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0: 8순이네, 8순. 숫자보다 네. 건강이 네. 중요한 거죠. 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중요한 네. 거니까. 금방 오네.
1: 그러니까요.
0: 생각보다.
1: 얼마 안 남았어요, 150세가.
0: 지난번 왔을 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혼자서 그랬나 봐.
1: 그럴 수도 있죠.
0: 같이 걸으니까. 네.
1: 150세. 150세. 아. 흐차. 오씨.
0: 다리가 자, 여기서 갈림길인데 우리는 이쪽. 고화도 전망대.
1: 고화도 전망대로.
0: 전망 들어갈 거야.
1: 바다가 보이는 산책은 처음인 것 같아요.
0: 여기 고화도 이 산책 코스의 장점이기도 한데 길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이렇게 숲길이 있고 네. 바로 오른쪽에 바다 보이잖아요. 네. 저 밑에 또 해안 나무 데크길이 깔려 있어.
1: 저쪽에도요?
0: 그렇지. 그래서 두 개를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숲길로 갔다가 내려가가지고 현대우리 나무 데크길도. 오. 너무 좋지.
1: 아, 이거 되게 좋다.
0: 아니, 어쨌든 간에 숲 안은 공기가 청량하고 네. 또 그늘도 있기도 하고 여름에는 이제 시원하고. 드디어
1: 여기
0: 고화도 전망대.
1: 고화도 전망대. 어. 건축물이 되게 특이하네요.
0: 범상치가 않지.
1: 네.
0: 그렇지. 네. 사실 고화도가 네. 어떤 분이랑 연관이 되냐면 불멸의 이순신.
1: 맞습니다. 네. 아, 그죠. 어우, 다행이다.
0: 어, 그거 틀리면 안 돼.
1: 아, 틀리면 안 되죠.
0: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네. 명량대첩이라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크게 이겼잖아.
1: 그렇죠.
0: 근데 이기신 후에 이 고화도로 오셔가지고 네. 106일 동안 머무세요.
1: 여기에.
0: 네. 어. 뭐 했냐? 다시 다른 싸움을 준비한 거예요.
1: 그렇죠.
0: 군량미 비축하고 그렇죠. 군사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배 건조하고. 아. 그래서
1: 아
0: 판옥선 있잖아. 판옥선.
1: 아, 그래. 아 비슷하구나.
0: 그거.
1: 그러네. 어. 저기.
0: 그렇죠. 명량 대첩 끝나고 13척의 배가 남았었대요. 아. 그거를 형상화한 거야. 아. 판옥선 13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것 같은 그거야. 믿음의 뭐야 노량해전.
1: 그렇죠.
0: 결국 그 승리의 발판이 네. 여기서부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 숲길
1: 네.
0: 내려와서 해안대 급길 절벽과 바다를 벗삼아
1: 여기도 진짜 뭐 산책하기도 좋은데
0: 너무 좋지
2: 고화도가 고하
0: 맞아요
2: 돌아가세요.
0: 맞아요
2: 높을
0: 꽃자 네. 아래 하자 섬도 자
2: 네.
0: 여기서 고는 유달산
2: 유달산
0: 목포 최고봉 228m 네. 봐봐 유달산 산
2: 네.
0: 바다
2: 네.
0: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
2: 네.
0: 여기 바위 절벽 조각상
1: 전문가 저기 이제 불멸이 계시네요 저쪽에 불멸이
0: 아, 드디어 이제
1: 불멸
0: 장군님 인사 한번 드립시다
3: 장군님
0: 그 밑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명량 대첩 이후
1: 전력
0: 106일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2: 고화도에
0: 재정비 시간을
2: 아.
0: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정비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들도 작품 하나 끝나면
1: 재정비 필요하죠
0: 다음 작품까지 준비 기간
1: 준비 기간도 하고
0: 정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1: 전에 했던 그 캐릭터에서 또 좀 나와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하죠
0: 재충전의 시간
1: 네네네 진짜 필요하죠 아, 우리도 네. 여기서 그럼 잠깐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0: 아, 고화도에서 재정비하신 것처럼 아, 저희도 잠깐 재정비 시간을
1: 아, 알겠습니다
0: 가져오죠
1: 네. 여기 대크길은 연인들이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도 좋지만
0: 조심해야 돼요
1: 왜요?
0: 이거 보고 있는 지금 나 혼자 산다 전국에 있는 나는 솔로들은 어떻게 할 거야
1: 여기
0: 말란 얘기야?
1: 여기서 만날 수도 있죠
0: 그렇지.
1: 혼자 오실 거잖아요
0: 그렇지.
1: 그럼 그분도 혼자 오실 거고
0: 인연이 만들어지는 길
1: 그렇죠 그치. 여기 앉아 있으면 누군가 올 수도 있잖아요
0: 이순신 장군님이 중매해 줄 수도 있는 거지
1: 네 그러니까 이 길은 진짜 남녀노소 뭐 나이 부문하고 다 좋을 것 같아 애들도 맞아. 좋아하고
0: 어려운 길이 아니니까
1: 네.
0: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용머리가 네. 나오는데
1: 네.
0: 용머리 산책 찍고 네. 용 꿈꾸고
1: 용띠
0: 용띠예요?
1: 예
0: 진짜?
1: 예, 용띠요
0: 오 소름 갑시다
1: 갑시다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안녕하세요.
3: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또 고생했네, 언니라고. 응?
2: 안녕하세요.
3: 고생 많이 했어.
2: 네, 잘 계시죠? 와, 오랜만이에요.
3: 바쁜지 시간 내서 또 왔네.
4: 여보세요?
2: 아, 형님. 안녕하세요. 제가 새로운 쿠킹 클래스 시작했어요.
4: 네. 전국장도 만들 거예요.
3: 잘 왔어요? 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집 가서 장 맛을 보면 음식 맛을 가늠한다. 장이 음식 맛을 다 좌우하죠.
2: 와, 진짜 맛있어.
3: 조셉이 아마 우리 집 다니면서 청국장 먹은 지도 7년이 됐을 거예요. 자기가 먹어보고 느끼고 해서 잘할 거예요.

0: 시장을 갈 거예요.
1: 네.
0: 특이한 점이 있어요.
1: 진짜?
0: 5일장.
1: 5일장?
0: 가보셨어요?
1: No. 우리?
0: 오늘 갈 거예요. 갈까요? 보여드릴게요.
1: 가시죠.
0: 가시죠.
1: 가시죠.
2: 아, 바로 앞이에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오.
0: 5일장 뭔지 아세요?
1: 5일장. 5일장 무슨 뜻이에요? 왜?
0: 5?
1: 5? 5? 5?
0: 일,
1: 데이,
0: 앤
1: 마켓.
0: 오 마켓. 그래서 5일에 한 번씩만 열리는 거예요. Not 아, every day.
1: 아, 5일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평일 한산 달라지는 거죠?
0: 5일은 달라져요. 근데 5일에 한 번씩만.
1: 그 이런 개념 처음
0: 신기하죠?
1: 들었어요. 이탈리아에 그런 거
0: 없어요?
1: 없어요.
0: 그래서 오늘만 열리고 내일은 안 열려요. 그래서 아, 우리 오늘 온 거예요.
1: 그러면 여기 예산 뭐가 있을까요?
0: 예산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1: 두 가지?
0: 일단 첫 번째, 사과.
1: 사과?
0: 사과.
3: 안녕하세요. 사과하면 예산. 예산세가
0: 사과.
3: 최고.
0: 최고.
1: 최고.
3: 당도 높고.
0: 당도 높고.
3: 품질이 단단해. 딱 네. 맞아. 뭐
1: 조금
3: 산미. 시고 달고 해야 맞아.
0: 시고. 역시 산미가 있어야지 밸런스죠.
1: 맞아요.
3: 이거.
1: 오, 이거 예뻐요.
3: 3만 원.
0: 봉지 주시면 저희가.
1: 감사합니다.
0: 예쁜 걸로 골라볼까요? 싶어요.
1: 예예.
3: 맛있어. 제 고만다고만 맛있어.
1: 오, 향이도 원래 예, 원래 사과는 향이 그렇게 센 향이 나지 않아요.
0: 이거는 나죠.
3: 오케이 오케이.
1: 역시 새로운 거 오늘도 이렇게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이거 분식. 와.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여기 다 예산 여기 근처에서 온 다 야채.
3: 예산도 나오는 거예요.
0: 예산.
1: 로컬 인그리디언스. 로컬 인그리디언스.
0: 셰프님이 좋아하시는.
1: 저는 항상 로컬 인그리디언스 이렇게 찾는 네. 중입니다.
0: 제일 맛있죠.
1: 제일 맛있어요. 제일 신선하고.
0: 맞아요. 네.
1: 저는 아직 이런 걸로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얌바 조금만 싸야 될 것 같아요.
3: 하나 드릴까요?
1: 조합이 해야 돼. 이거 한 바구니 이거 얼마예요?
3: 5,000원이에요.
1: 5,000원? 네. 오, 싸네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꿀.
0: 근데 다 진짜 엄청 싱싱해 보여요.
1: 그러면 아마 부추.
0: 부추도
3: 하나 드려요?
1: 네. 부추 그냥 이렇게 맛있고 그리고 너무 성량한 초록색이라서
0: 네,
1: 이렇게 좋아요. 이 아래 있는 거 더. 네, 맞아. 아, 감사합니다. 오 예스. 트레저. 보물. 너무 좋아요.
0: 제가 사과셨잖아요. 네.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4: 국수.
1: 국수?
5: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4: 네네.
1: 이게 바로 만드는 거예요?
5: 네.
1: 여기 안에?
5: 네.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고 예전에는 여기 앞에서 다 70년 전에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했었어요.
0: 손으로 하셔서 말려서
1: 네.
0: 사용했었어요.
1: 역시 셰프님이 다 예산에 대한 특성을 잘 너무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5: 네.
1: 그거 저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 처음 왔을 때 소면, 주면, 그 소면 진짜
5: 네, 얇은 거.
1: 예, 그리고 주면 조금 더
5: 두꺼운 거. 네.
1: 원래 한국에서 이런 소면 어떤 요리로 쓰는 거예요?
0: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면이랑 중면이 결국에 두께잖아요.
1: 네,
0: 좀 얇은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한국에서는 비빔국수.
1: 아, 빙국수. 아, 자, 아 맞다.
0: 따뜻하게 먹는. 네.
1: 아, 차가운 요리. 차가운 면 요리.
0: 맞죠.
1: 오,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습하고 네, 이거 더운 날씨라서 네. 이렇게 시원한 요리 그쵸, 하면 좋을 거.
0: 딱이다.
1: 혹시 사과랑 잘 어울릴까요?
5: 보통 비빔국수 할 때 사과를 이렇게 갈아서 같이 넣어요.
1: 아, 진짜?
5: 네.
1: 됐다. 오케이, 그러면
0: 우리
1: 소면. 이걸로. 근데 셰프님, 저를 어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0: 네.
1: 제배?
0: 이거 뭐 같아요, 셰프님? 쫙 갈린 거.
1: 사과?
0: 사과 맞아요.
1: 사과? 다시 한번 사과? 우리 사과.
0: 사과
1: 먹으러 왔어요?
0: 아니죠. 먹는 거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1: 여기 양조장이에요?
0: 맞아요. 예산에서 되게 유명한 사과 양조장인데
1: 아,
0: 셰프님하고 같이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로 모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산 오신 분 환영합니다.
2: 안녕하세요.
1: 네. 여기 대표님이십니다.
2: 아,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 여기 진짜 포도밭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완전 싹 다 사과 맛이에요.
2: 우리 구경 한번 해도 돼요?
0: 네, 네. 오,
2: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여기서 와인 공부하시는 분, 여기 와인 만드시는 분, 저는 와인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0: 너무 많이 배워야 되겠네.
2: 여기 너무너무 잘 팀, 와인 팀이거든요. 너무 궁금해. 저는 사과 와인 저는 아직 마셔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에서 다 보도.
0: 한국에서는 사과가 많이 나와요. 특히 예산에
2: 맛있어요.
0: 그래서 저희는 사과를 발효시켜서 애플 와인도 만들고 또 증류해서 소주 같은 술도 만들고.
2: 아, 그것도? 네,
0: 브랜디도 만들고.
2: 맛보고 싶어요.
0: 아, 예, 예.
2: 가능할까요?
0: 예, 그러시죠. 이제
2: 계속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예쁜 색깔을 먹어서 진짜
1: 먹어야 돼요.
2: 아, 네, 참을 수 없어요.
0: 자, 운이 좋으면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
1: 많이 따라드렸네. 이거 너무
2: 언세요. 아, 네, 맞아요. 이거 my friend is a little bit unfair. Actually, she's right. I have more, but because I have more wine. Yeah. 자, 그러면 우리
1: 네,
2: 너무 궁금해서 자,
1: 짠.
2: 자, salute. 네. 진짜
1: 향이.
2: 특이한 향이 나요. 맞아요. 이탈리아 남부에서 만드는 그런 마르살라 와인 진짜 리치한 와인.
1: 리치한 느낌이 나요. 드셔보세요.
2: 깔끔해요.
0: 사과의 산미가 있어서 네. 달지만 좀 경쾌하게.
1: 사실 산미가 뒤에 조금 있어주니까 계속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음식하고도 먹기가 되게
2: 진짜.
1: 쉬운 와인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2: 근데 그것도 있다고 하셨죠. 예, 예. 예, 저는 예. 위스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혹시 그 증류주 좋아해요?
1: 저도 위스키 좋아하고.
2: 위스키?
1: 네.
2: 역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1: 궁금해요.
0: 친구예요. 네, 이거는 이제 40도예요.
2: 아, 그러니까 여기 네. 주사 40.
1: 주사 40. 예,
0: 예. 이건 좀 독합니다.
1: 사과. 향 엄청 많이 나죠?
2: 네.
0: 저희가 요 한 병 만드는데 사과를 5.7kg 정도로 즙을 짜서 발효해서 증류해서 만든 거예요.
2: 여기 안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잔 안에 뭐가
1: 익혀서
0: 사과 한 두세 개 정도 사과 두 개를 한꺼번에 드시는 거예요, 지금. 40도인데 좀 부드럽죠.
2: 근데 향뿐만 아니라 진짜 맛도 여운이 은은하게 이렇게 나요. 그런 사과.
1: 맞아요. 오. 카라멜 같은 느낌도 나면서
2: 카라멜도 맞아요. 바닐라.
1: 바닐라.
2: 바닐라 그런 향도 은은하게 아, 이렇게 올라오는
0: 거. 다 맞추셨어요.
2: 맞아요?
1: 아, 우리 다 맞췄어요.
2: 네, 셰프예요. 우리 셰프님이에요. 네. 이것도 아까 마셨던 와인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식사랑 디저트 아니어도 진짜 잘 요리랑 잘 어울릴 것 같죠?
1: 맞아요.
2: 어떠세요?
1: 제가 생각해도 이것도 음식하고도 페어링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2: 우리 오늘도 예산에서 쇼핑했어요.
1: 쇼핑했어요. 시장에서.
2: 쇼핑했는데 진짜 대표적인 특산물로.
0: 아, 그러면 뭐.
2: 하나 여기.
0: 예,
2: 하나 이미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1: 사과.
2: 그리고 다른 거 맞춰봐 주세요.
0: 뭐 예산하면 사과.
1: 사과.
2: 예.
0: 그다음에 예산 국수.
1: 이게 맞아요.
2: 맞다. 아, 역시 국수 소면.
0: 이거 시장에서 사오신 거예요?
2: 네.
0: 아, 시장께 유명해요.
2: 맞아요. 네. 진짜 이게 수제.
0: 저도 국수 좋아합니다.
2: 근데 이제 요리해야 돼서 혹시
0: 저희 주방 다 있습니다.
2: 너무 쉬워요. 진짜 쉬워요.
0: 너무 좋아요.
2: My friends, finally. By now, you know this is the part that I enjoy the most. Finally, I can cook with this.

0: Let's put this very, very delicious apple condiment. You have to mix with your hands. Beautiful. Very easy, and also the plating is very easy because you have to do it with your hands. Twist a little bit, and then you put it inside the bowl like this beautifully. So this is done. Now we only have to put the rest of the condiments. Finally, on the very, very top. Wow, look at this. Very nice, colorful noodle dish. And inside here, there's everything. There's Yesan in one little bowl. 대표님, 지영, 오세요. 맛있는 요리 준비했어요.
1: 고생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셰프님.
0: 먼저 비빔 국수라서 우리 비벼야 되죠.
1: 아, 비벼야 돼요?
0: 비벼, 비벼.
2: 맛있겠다.
0: 오, 향이 장난 아니죠? 에. 아. 근데 이런 거 같이 사과랑 같이 그러니까 아삭한 식감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아우, 시원하다. 새콤달콤. 맛있죠?
1: 이거 어떡하죠? 와이프가 가끔 비빔국도 해주는데 네. 더 맛있어. 아,
0: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어떠세요?
2: 진짜 맛있네요.
1: 와.
0: 이제 이거랑 잘 어울릴까? 이제 확인해야 돼요. 네. 자,

0: 와
1: 완벽.
0: 아 근데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2: 진짜 잘 연결이 돼요.
0: 맞아요.
3: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행복한 날이에요.
0: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 충분하게 선물을 주지 않았어요?
0: 셰프님 요리하고 계시는데 네.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저도 사과로 디저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 디저트?
0: 응, 가져와 볼까요?
2: 아 진짜로?
0: 네.
3: 예스, 예스.
2: 감사합니다, 셰프님.
0: 아이스크림하고 사과를 절여봤어요. 그래서 수정과를 품은 사과. 셰프님이 이걸 떠주시겠어요?
2: 네.
0: 네 이렇게 예쁘게 세 개씩.
2: 예쁘게, 예쁘게. 오케이,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이거 충분히 예뻐요, 셰프님.
0: 너무 예뻐요.
2: 오케이, 감사합니다.
0: 저도 예쁘게 담아볼게요.
4: 아, 수정과 향이 여기까지 나네.
0: 그죠? 흑설탕이랑 생강이랑 천천히 졸여봤습니다. 자, 이거는 카라멜입니다.
2: 와, 카라멜까지? 아, 수정 과인 것처럼 위에 잣. 자, 여기.
4: 아, 감사합니다. 수정과 향이 뿜뿜 나네.
0: 맛있어야 될 텐데.
2: 맛있어.
3: 식감. 졸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아삭아삭해요? 어, 진짜 기술이, 기술이 있어요. 와우.
0: 오,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너무... 술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4: 와, 너무 환상적이네. 술 만드는 게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셋 다 행복해. 술이 술술 들어가는데요? 큰일 났다.
2: My friends, you see the atmosphere is very, very, very happy. I'm also so happy, and I really hope you can feel this happiness today. And I didn't even have to do a lot today because these two beautiful person made almost everything for me, for us actually, not just for me. So let's meet another episode and let's discover the beauty and the deliciousness of Korea. Ciao. Arrivederci, ciao!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Hey, Wonjin. So you know it's summer break these days. Mm-hmm. What'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a summer vacation?
1: 아, 무조건 수영장이죠. 저는 이 여름 방학만 되면은 부모님이랑 수영장을 꼭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0: 오, 너무 좋겠네요. Just like those memories, summer break is full of moments you'll treasure for a long time.
1: 맞습니다. 이제 만나볼 분들도 그러니까 오랫도록 이렇게 기억에 남을 특별한 순간을 선물해 줄 것 같습니다.
0: Well, I can't wait. Shall we meet them right now?
1: 네, 각기 다른 매력으로 무대를 빛낼 솔로 아티스트 분들입니다. 한 분씩 만나볼게요. 뮤직 스톱!

0: 아, 형, 형, 형.
1: 아, 왜, 왜, 왜?
0: 형은 여름방학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2: For me, it's gotta be a summer homework assignment. Especially keeping a diary. Uh-huh. I remember I always end up writing the day before school started.
0: 아 맞죠 맞죠 이 날짜랑 이런 거 막 날씨 찾아보느라 에,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2: Yeah yeah yeah, me too me too. When you look back at those diaries later, they always make you smile, isn't that right?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일기장에 꼭 남기고 싶은 무대들입니다.
2: Yes, performances you'll remember for a long, long time. Let's go check them out. Music,
0: stop.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then bring out today's guests?
1: 네, 한계 없는 올라운더, 원팩트 분들입니다. Welcome! Wow, wow, wow, wow!
0: Come on in!
1: 아, 워킹까지 정말 yes. 올라운더입니다.
0: Alright, 반갑습니다, 여러분.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원팩트입니다.
1: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You So Hot 앨범 소개와 함께 곡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이번 디지털,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튠두이는 You So Hot과 What's Your Name 두 곡으로 수록되어 있고요. 원팩트만의 청량곡으로 돌아왔습니다.
1: Oh.
3: Yeah, our title song You So Hot combines Wonpak's fresh energy to the DJ Core sound. The song is about meeting someone for the first time, trying to flirt on him, saying You So Hot. Hope you like it.
0: Oh yes, you're so hot, Teg.
3: Thank you.
0: Yeah, we also watched your music video and it was overflowing with youthful energy.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청춘, 자유로움 그 자체였는데요. Mm-hmm. 그래서 말인데 오늘 포인트 안무도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4: 네. 저희 You So Hot은 제목 그대로 이렇게 바지 춤을 한번 잡았다가 uh-huh. 골반을 흔들면서 손을 듭니다.
1: 어허. Uh-huh.
4: 그러면서 이제 흔들면서
0: 오케이.
1: Okay. 오케이. Okay. 오케이 오케이
4: 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아
4: 아이스 유 아이스 유 네
1: 좋습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2: 네 좋습니다.
1: 좋아요. 좋습니다.
0: Alright.
1: 자리로 와주시고요. 오케이 한번 같이 핫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0: 오늘. 네 준비 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았습니다. 아, 좀 같이 핫해진 것 같나요? 오, 굉장히 머리가 핫하신데요?
1: 감사합니다.
0: 저희는 의상이 오늘 좀 핫한 것 같아요, 그렇죠?
2: Yes,
0: 좋습니다.
2: Very hot, very hot, very suitable for the summer season.
0: 네, 이렇게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2: Sounds good.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i.
3: Yes, hi. I am Gisela and I'm from Spain. I'm such a huge fan. I actually saw you guys in Berlin.

0: and it was amazing. And I'm really happy to see you all together again.
1: Yes, 네, 스페인에서 온 지젤라입니다.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for One Pack today.
0: Yeah, today I'm wearing a makeup look and an outfit inspired by your latest comeback. I use neon green tones for the eyeshadow and also for the top as a reference to the single cover. And I also went for a sun-kissed look with freckles and a beige jacket and a beige skirt.
1: Okay.
0: Inspired by the concept pictures.
1: Slay queen.
0: I hope you like it and I hope it captures the vibe well.
1: 어떻습니까, 멤버분들?
2: Oh, man, you're so hot!
0: Thank you, you too!
1: The song is about you. All right, Gisela, we heard you have a special request for One Pact.
0: Yeah, could you show us a cute egg?
3: Oh, yes, very good request.
4: 귀여운 애교를 또 보여줄 수 있을까 하시는데 토마토처럼 상큼하게 어떻게 애교 한 번씩 가볼까요?
5: 네, 한 명씩 한번 가볼까요?
4: Okay. 좋습니다, 좋습니다.
6: 그럼 제일 잘한 종호야 마지막으로 하고
2: 아 저 이렇게 가요 순서대로 가시죠 순서대로
4: 아, 순서대로
2: 가요
5: 오케이 오케이
2: You first
5: 나부터 하라고?
2: Yeah, you first
4: Let's go
5: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You so hot
4: 오케이
1: 오케이 오케이
4: 오케이
5: 오케이 next 하나 둘 셋
7: 멋쟁이 토마토
4: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So cute
4: 가볼까요,
5: 토마토? 해야 돼, 토마토. 오케이, 하나, 둘, 셋.
7: 앙.
4: 아.
1: 오케이, 오케이.
4: 좋습니다.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오호, 씩씩합니다. 좋습니다. 가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1: 오호! Alright.
4: 좋습니다.
1: Gisela, what did you think?
0: It was super cute. I'm melting. So cute.
2: Thank you.
4: You're so kind. Okay.
1: All right, Gisela. We heard you have lots of questions for One Pack today, so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0: Yeah. What's your favorite part of today's outfit?
1: 네, 오늘 각자 의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뭘까요?
8: 저는 이 라이더 자켓이 굉장히 좋습니다.
1: Oh, yes, the rider jacket.
4: Yeah. 또 계실까요?
9: 저는 약간 이렇게 올 블랙으로 맞춘 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 Oh,
2: yeah, you look like a model.
1: Yeah.
2: All black outfit.
1: Anyone
9: 좋습니다.
1: else?
10: I like my iced out pants.
1: Iced out.
2: You dripping
10: DIY,
2: that ice.
10: I did it myself. You know what I mean?
9: 핑크 자켓이 포인트 아닌가요? 핑크 자켓이 포인트 아니에요?
10: 아니에요.
4: 아 바지라고. 굉장히 반짝반짝거려요. 굉장히 좋습니다.
1: All right, then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0: Yes, if you had to describe your fashion style in just one word, what would it be? And also, whose fashion style is the most different from yours?
1: 네, 본인의 패션 취향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그리고 본인과 가장 패션 취향이 다른 멤버는 누군지 또 궁금합니다.
4: 오, 좋습니다.
11: For me, I'd have to say my style is definitely comfortable. I wear very baggy kind of street look. And I'd say the member that I have the most different style with is probably Seungmin. Because Seungmin wears very dandy, like very clean look, and I'm a little bit more baggy and comfortable, so
1: okay.
11: It's probably a lot different.
2: Yeah, you guys are very different right now, too.
11: Yeah.
4: 또 계실까요?
7: 저는 약간 꾸안꾸?
4: 꾸안꾸?
5: 꾸안꾸!
7: 네.
5: 좋죠.
7: 네.
5: 꾸안꾸?
7: 네. 약간 그, 엔하트나 이제 친구들이 잠깐 나올래 했을 때 이제 되게 꾸안꾸 느낌으로 나갔는데 이제 다들 이제 반하는 그런 느낌.
1: 오케이.
4: 아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군요.
7: 자 웃지 마세요.
4: 좋습니다.
7: 누가 다른지까지요?
4: 그럴까요? 해볼까요?
7: 종우 형 아닐까요? 종우 형.
4: 어떤데요?
7: 종우 형은 좀 댄디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네 저랑은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4: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아까 성민 씨께서 지목 당하셨는데 성민 씨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9: 저는 난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약간 반대되는 사람은 누군지는 확실히 알 것 같은데
4: 어떤 분이세요?
9: 저는 태그
4: 오 왜요? 왜 태그님이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6: 저는 약간 섹시하고 형민이 형은 조금 덜 섹시한데.
4: 덜 섹시한. 아,
9: 네 맞습니다.
4: 아 인정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1: Alright, great.
4: 좋습니다.
1: Let's hear the next question.
0: Yeah, what's the oldest fashion item in your wardrobe?
1: 네, 본인 옷장에 있는 패션 아이템 중 가장 오래된 아이템은 뭘까요?
6: I used to collect some bandanas before.
1: Some what?
6: Bandanas.
1: Bandanas.
6: Yeah, but not anymore.
1: Not anymore.
6: Yeah.
1: 반다나. 반다나를 쓰셨네요. 대박.
11: You sound like you said bananas.
6: Yeah. Also bananas in my robe too.
4: 아, 제가 바나나로 들어가지고 아, 왜, 옷장에 바나나가 왜 있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 태기 씨에게 바나나 봐.
4: 아, 그랬나 봐요. 바나나 뭐 반했나 봐.
9: 잘 해주셔야죠.
4: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8: 저는 연습할 때 입는 추리닝이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4: 오, 얼마나 됐어요?
8: 진짜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와, wow, six years. 네. Sweatpants.
4: 아직. 그거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8: 아 사실 잘 안 입긴 하는데.
4: 아 잘 안 입죠.
1: 거기는 있죠.
8: 네 있긴 yeah. 있는데 뭔가 그 연습생 아, 그쵸, 때부터 그쵸. 그 추억이 좀 담겨 있는.
4: 있죠. 맞아요. 네,
8: 그런 옷이어가지고.
4: 그런 거 있어요.
8: 네.
1: Yeah, it's for the memory's sake. He doesn't wear it right now, but yeah, it's for the memes.
4: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9: 저도 있어요.
4: 어떤 거 있죠?
9: 저는 잠옷인데 그 잠옷 바지가 있거든요.
4: 네.
9: 제가 중학생 때부터 입었는데.
4: 어, 네.
9: 지금은 제가 키가 커서 네. 입으면 한 반바지가 됩니다.
4: 와. 어, 아, 그 정도까지 크셨다고요?
9: 네, 오래 입었어요.
4: 오.
1: So he's had a pajama pants ever since he was in the middle school, and because he had a growth spurt, the pants is like very short on him right now.
4: 네.
1: All right, last question, please.
0: Is there any fashion style you've always wanted to try someday?
1: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 있나요?
9: 저 있습니다.
4: 어떤 게 있죠?
9: 저는 저랑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갸루 스타일 한번
1: right.
9: 물어보고 싶어요.
1: 아,
4: 갸루 스타일.
8: 왜 이런 거 환호 잘하는 거지?
9: 보고 싶지, 보고 싶지.
4: 애매모호합니다 반응이. 아, 좋습니다.
8: 나 저희 잘할 수 있습니다.
9: 그럼 하면 하죠.
8: 언제든지야.
9: 네. 야호 하시죠.
4: 오케이 또, 또 계실까요? 또?
11: 좋아요.
4: 또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11: 네. I think one style I've always wanted to try myself is kind of like similar to this, like a 70s rock star kind of
1: oh,
11: look.
1: Yeah.
11: Yeah, like jackets and like button-up shirt, maybe like uh-huh. leather.
4: Boots?
11: I think it would be cool.
4: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1: 아 그래요?
4: 네, 감사합니다. 진짜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1: 네, 기대하세요.
4: 또 계실까요? 또 계실까요? 해보고 싶은 스타일링?
6: 저는 for me, I want to try Thai traditional clothes because I was growing up in Thailand.
1: Oh yeah.
6: 약간 태국 전통 의상 입어보고 싶어요.
4: 오.
6: Yeah.
4: 개인적인 사복으로요? 아니면 약간
6: 아 사복으로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4: 컨셉
6: 무대 이상으로 입고 싶습니다.
4: 아 좋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All right, Gisella. Before we wrap things up, can you say a final few words?
0: Yes, I'm so happy I got to see you all again, and I really love your new songs and new choreographies. You're all so hot, and I wish you all the best. For you. Bye.
8: Bye bye.
4: Right.
8: Bye
4: bye.
1: That was bye lovely, bye, Gisella. Thank you for joining us. Now it's time to see One Pack perform their new track. Mr. Chang,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our global fans?
11: I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of the global N hearts around the world for supporting us thus far. Don't forget, you're so hot. So please make sure to listen to our new single a lot. And thank you so much. We'll keep working hard.
1: Hot indeed. All right, here is One Pack's performance of You So Hot, filled with the free-spirited energy.
4: 자,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3: 예!
4: 아, 살짝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3: 예!
4: 좋습니다. 뮤직

0: Hey, Wonjin. Uh-huh. Summer always make you want to roll down the window and go for a drive, doesn't it?
1: 아, 그럼요.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많죠. 그럴 때 빠질 수 없는 게 또 바로 좋은 음악 아니겠습니까?
0: Exactly. The right song can completely change the mood. What do you listen to usually, Wonjin?
1: 아, 저는 무조건 이 신나는 댄스 곡이죠. 네, 형은요?
0: I like to listen to some emotional songs while taking in the summer scenery.
1: 오호,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Yes. 그럼 오늘 마지막 무대에서는 이 두 가지 매력을 한번 섞어볼까요?
0: Sounds good. First up, BB Girls with their fresh and lively energy.
1: 네, 여러분의 감성을 가득 채워줄 시아 이보람 씨의 무대까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0: Let's go, Simply K-pop! Everyone,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1: 네, 오늘 이렇게 또 멋쟁이 토마토와 함께한 Simply K-pop 모두 즐거우셨나요? 좋습니다.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과 현장에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Simply K-pop, we'll be saying good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Vibrant K-pop Performances.
1: Bye! Bye.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hot,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대망의 눈, 다다리, 이제 다리,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0: 다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시고.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Sol, which has produced premium sources and power-type products. Also, we look into Tewa Food, a four-generation family business, which produces Korean traditional chan, or fermented pastes. And we explore Seom Steelhouse, a developer of safe, economical, and durable residential structur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Sol specializes in producing sauces and powder-type products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kinds of dishes. By using fresh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control, the company has provided customized sauces that can satisfy the clients. Also, the firm has constantly boosted investment to maintain stable supply and develop premium products. We explore Sol, which has contributed to raising the quality of food. The headquarters of Sol are located in Yongi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achieved growth in the food market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improved product quality. By using selected raw materials and having a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the firm has provided optimal recipes to the clients.
2: 저희 소울은 B2B 소스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2015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기술력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함께 기획하고 그것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해내는 맞춤형 솔루션 역량을 보유한 식품 기업입니다. 특히 외식 산업과 유통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1: Based on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Sol has produced a wider range of products that can fulfill different needs of the clients. It has mainly developed sauces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types of food, includi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uisines. The convenient products that can improve the original flavors of food have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Seasoning blends for chicken and pork cutlet sauces have especially gained a lot of popularity among people in all ages.
3: 소울 제품의 가장 큰 경쟁력은 폭넓은 품목 라인업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원하는 맛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맞춤형 소스 개발이 저희의 핵심 역량입니다. 단순히 타 제품과 비슷한 맛을 내는 것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맛을 정확히 구현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자부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높아져가는 글로벌 간편식 트렌드에 발맞춰 K-푸드 및 간편 조리식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완성도 높은 음식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since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After measuring the ingredients accurately, the materials go through the mixing process. Based on the cutting-edge automated facilities, the firm has built a stable and reli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3: 서울에서 생산되는 제품 품질의 핵심은 가열 살균 기준 및 이물질 검출 공정을 철저하게 거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열 살균 단계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65도에서 100도까지 10분 이상 유지해 유해균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온도와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맛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박스 포장 직전의 금속 이물 검출 단계입니다. 아주 미세한 단위의 금속까지도 검출해 소비자 안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nd it has provided more flexible responses to the market by making multi-kind products in large quantities, as well as providing OEM products in large scale.
4: 소울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무엇보다 제품 불량률 감소에 집중했습니다. 불량이 줄어야 생산성이 오르고 그것이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기존의 수작업 체크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원료 입고부터 납품까지 재고 관리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함께 AI 시대에 발맞춰 빠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produced samples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experience. And considering the feedback coming from the clients, it has developed optimal products. By achieving patent from different packing devices and fried rice sauces, the firm h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3: 소우루 연구팀에서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도시락용 소스, 버거 소스, 치킨 소스, 양념류 소스 등 최신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소스를 여러 기업의 요청에 맞춰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더 편리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1: Seoul has promoted continuous growth by developing creative ideas and premium ingredients. And it aims to enter the global market by providing unique tastes that can act as a bridge between cultures.
2: 서울의 목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의 제품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공장 증축을 통해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고 자사 독자 설계 기계를 도입하여 저희만의 방식으로 더 안전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서울이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1: Seoul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premium food with improved tast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Tang or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and sauces is mainly produced with soybeans. And it is an essential ingredient in many iconic Korean dishes. Doenjang, a traditional Korean fermented soybean paste, is rich in protein, and it has provided a rich flavor to a lot of Korean dishes. As a four-generation business, Taehwa Food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jang or fermented pastes. We look into Taehwa Food, which has introduced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the world. Taehwa Food is located in Yangsa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yeongsangdo-style doenjang, which has a chunky texture with noticeable and large soybean particles. And it has also produced ganjang, a naturally fermented soy sauce with a rich flavor. The company has developed soy-type products with traditional pastes, and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태화식품은 1945년 부산 범일동에서 시작하여 80년 이상 작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대표 제품 범일콩된장은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사이에 이게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뢰받는 제품입니다.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4대를 이어오며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철학은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이상의 역사를 함께 해주신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좋은 제품으로 좋은 일자리로 또한 기부를 통해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저의 경영 철학입니다.
0: Under its own brand, Pomil,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Pomil soybean paste. Doenjang, which is produced with a traditional method, has a savory taste. And it can be used for different Korean traditional dishes like doenjang stew or seasoned chili peppers.
2: 범일콩 된장은 80년 세월 동안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입맛을 책임져온 제품입니다. 콩 함량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찌개를 끓였을 때 구수한 맛과 함께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입니다. 특대입자 제품은 콩알의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시골 된장 같은 정겨운 수고 소입자 제품은 부드럽고 깔끔한 국물 맛을 냅니다. 이렇게 범일콩 된장은 콩알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만의 강점입니다.
0: Also, Kongpyo pickling sauce is another main product. When pouring the sauce into the ingredients, consumers can produce jangatji or Korean soy sauce pickled vegetables more conveniently. As the product offers a deep taste of jangatji without the fermentation process, it has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3: 곰표 장아찌 간장 소스는 누구나 간편하게 맛집 장아찌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80년의 양조 노하우가 담긴 저희 간장을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채소 본연의 아삭함은 살리면서 속까지 깊은 감칠맛이 배어듭니다. 쉽고 편하게 요리하되 맛집 못지않은 깊은 풍미를 내는 것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delivered to the first manufacturing site, and the boiled soybean lumps are fermented to produce baeju, or a brick of dried fermented soybeans. At the second manufacturing site, the half-finished products are packed after being fermented at a low temperature. The taste of fermented pastes is easily affected by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so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to maintain the improved taste.
4: 정유의 품질을 완성하는 핵심은 온도 관리입니다. 태화식품은 1공장과 2공장에서 목적에 맞는 정밀한 온도 제어를 통해 차별화된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1공장에서는 최적의 온도 환경에서 누룩 곰팡이의 활성을 극대화해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완성합니다. 반면 2공장에서는 철저한 살균 냉각 온도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결국 이러한 온도 관리가 태화식품만의 일관된 맛과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inconvenience caused by manual production works,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s a result,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implemented, and data o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managed based on the smart factory solution. The automated robots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5: 저희 경쟁력은 전통을 데이터화한 스마트 공장입니다. 처음엔 포장 자동화 같은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MES를 활용한 설비 제어와 작업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 안전 강화, 직원들의 근골격계 부담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수확은 우리 임직원들이 우리도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다는 혁신 DNA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0: The company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soybean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taste of 된장.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on soaking time, temperature, moisture content, and the texture of ground soybeans.
6: 저희 연구 개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어드는 전통장 대신에 장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소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식당의 인건비 부담을 해결해 줄 간편 소스, 그리고 고객의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한 뾰족한 제품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전통장의 프리미엄화입니다. 알메주나 사각메주를 활용해 집된장보다 더 깊은 맛을 내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구 중입니다. 전통의 깊이는 더 깊게, 사용은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obtained ISO and HALA certifications to increase export and gain more ground to overseas markets. It has delivered the products to overseas supermarkets and a renowned Michelin restaurant in the US.
1: Our 태화식품의 가장 큰 목표는 100년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원료 가격이 널뛰는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확장보다 단단한 자생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작을 도입한 이유도 결국 범일이라는 브랜드와 우리 임직원들의 일터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찬 된장처럼 내실 있게 성장해서 우리 지역 사회와 고객들에게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0: Tewa Food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keep the values of traditional Chang as well as to pave a new path for the food industry.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operat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system and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construction efficiency. Salem Steelhouse has produced premium precision materials at the manufacturing site and delivered them to different construction sites. We introduce Salem Steelhouse,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field of house building. Salem Steelhouse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durable steel framed houses, which have emerged as a safe and economical solution.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future construction method that can improve the weak points of the current ways, which mainly use concrete and wood materials.
1: 저희 세움스틸은 스틸하우스 자재를 생산하고 시공,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여 전 세계 어디나 납품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본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은 국내 첫 번째로 설계해서 모듈러 스틸 자재 생산까지 100% 자동화를 이루었습니다. 지진이나 산불,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주거가 위협받고 있는 세상에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스틸하우스 공법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0: The steel structures, which look like Lego bricks, are modular frames. Unlike the method that uses concrete materials, the main structural skeleton is pre-manufactured in the production site. And the frames are assembled at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steel houses offer significantly shorter construction periods. The galvanized steel materials are used for the frame structure, so the houses can have strengthened durability. When assembling different types of modules according to the drawings, highly durable houses can be buil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2: 저희 세움스틸의 스틸하우스는 일반 목구조나 콘크리트 주택보다 화재에 강하고 변형이 적은 철강재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특히 내진 설계를 거친 구조로 지진에 강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벽체가 얇으면서도 단열 성능이 뛰어나 실내 유효 면적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데이터해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시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도 규격화된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Receiving orders from the cli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fter checking the 3D drawing images designed by professional construction designers, the firm carries out the cutting and shaping stages with steel materials. The error range is less than 0.1 millimeter when cutting subsidiary materials, so the products have improved quality. Before delivering the produced panels, the company focuses on preventing the products from being damaged or destroyed.
3: 저희 세움스틸은 프레임의 결합 정밀도를 높이고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균일한 품질과 높은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strengthen quality control and maximize the production efficiency.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used for the transportation of steel frames, so the stability i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increased. And high-quality steel frames have been delivered to consumers. What is more,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system, the production status and inventory can be analyzed more effectively in real time.
3: 주택도 이제는 가전제품처럼 정밀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삼성전자의 선진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과 품질 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자 시작했습니다. 생산 현장의 제조 실행 시스템 고도화로 불량률은 약 20% 감소했으며

0: 완성되는 공법입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쉬고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세움스틸의 목표입니다.
1: Seum Steelhous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for the construction field by developing premium steel-framed houses.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와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할게요. 항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대 아임 라이브 관객 여러분. 안녕. 그 강풍기? 아, 이걸 뭐라고 하죠? 컴패티. 컴패티 발사기 안녕. 정말 성능이 좋더구나. 일단 이 하트가 지금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마치입니다. 아, 처음 들은 곡은 항복이란 곡이고요. 제가 어제 앨범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1년 만에 EP를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곡을 불러야겠죠? 다큐멘터리란 곡이고 이제 정말 첫 발매되고 첫 라이브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영화처럼이란 곡을 옛날에 냈었어요. 첫 데뷔 앨범에 실려있는 곡이 영화처럼이란 곡이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영화가 아니라 약간 다큐인 거예요. 이게 웃으셔도 돼요. 다큐네? 어랏? 내가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왜 다큐지? 뭔가 이런, 물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웃기지만은 않은 경험들로 인해 다큐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쓴 곡이고요. 그래도 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화 같긴 합니다. 다큐멘터리 들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곡들을 합주하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여기서 고백 하나 하자면, 제가 쓴 곡을 부르면서 뭔가 감정에 이렇게 폭받치거나 이랬던 적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막 ENFP스러운 노래를 많이 했거든요. ENFP 계세요? 어? 아, 계시죠?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어쩐지 약간 통하더라고요. 근데 뭐저 아까도 사실 눈을 마주치고 울 뻔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이제 별거 아닌 순간들 별거 없는 한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살짝 올라오는데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뭔가 너무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 이 곡이 처음이잖아요. 이 곡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처음이에요, 사실. 이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약간 울음이 나올 뻔했어요. 처음이에요. 이게 되시나요? 제가 너무 두서없게 얘기를 해가지고 울음이 나올 뻔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왜 근데 네. 마지막 곡 아니죠? 마지막 곡, 아, 맞네요. 이게 이렇게 말하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 마지막 곡이라고 말하라고. 아시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오늘만큼 이제 제팬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저희 팬은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알콜 알콜 외쳐도 괜찮은가요? 방송에서? 제가 앵콜 앵콜을 알콜 알콜로 하거든요. 왜냐면 제 팬덤 명이 완취단이에요. 네, 그래서 알콜 알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콜 알콜 이제 타이밍 좋게 외쳐주시면 네,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음 곡은 컬러잇이란 곡이고요. 자, 키가 뭐였지? 조용한. 아쉽다. 너무 쉽다. 버려진 상상들을 채워. 가시죠.

감사합니다. 알콜. 아우 자가라. 아우 이래서 취하겠어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알콜을 해야겠군요. 아직은 낭만이란 곡이고요. 제가 대학생 때 쓴 곡이에요. 뭐 바로 어제라고 할 수 있죠. 뭔가 한강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다가 버스가 한강을 지나가니까 다 한강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그래서 아직 낭만이 남아있구나 해서 쓰게 된 아직은 낭만이란 곡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마치였고요. 뭐 그냥 어제 앨범이 나왔다고요. 아직은 낭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윤마치와 함께했습니다. 도심성 음악 감상실 I'm Live. 잠시만요. 같이 좀 잠시만요. 자 갑니다. I'm Live. 소리 질러.

네, 우리하고 일본은 조선시대 동안에 교린 관계를 맺었던 관계입니다. 그래, 서구와는 우리가 교섭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교린 관계에 있었던 일본과는 얼마든지 교섭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교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무력적인 침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운양호라는 군함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연안을 측량을 하고 그러면서 도발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그때 무렵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영로 대립 그리고 청일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고 전쟁으로까지 이게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교 고문 멜렌도르프가 이럴 경우에는 이런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을 도모를 해서 중립화를 추진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1: And after changing the nation's name to the Korean Empire, Emperor Gojong began to actively pursue the idea of neutrality as part of his foreign policy from the 1890s. Then, in 1903, Emperor Gojong appointed a Belgian diplomat, Ademar de Coigne, as an advisor on neutrality policy. However, at that tim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internally and in terms of regional politics, was far from favorable for the Korean Empire's neutrality.
0: 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하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군사력 규모를 보면 서울과 황실을 수호하는 이른바 친위대 규모는 5,000명에서 7,000명 규모였고 진위대라고 해서 지방을 방어하는 군대 규모는 15,000명 정도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영토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는 맞는데 그 요충지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러시아, 일본, 청국 이런 강대국들은 세력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은 영토 야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1: While it failed to achieve a neutral status like Belgium, the Korean Empire and Belgium continued to maintain steady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01.
0: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벨기에에서 열렸던 여러 가지 망국 공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2년 망국해관 연합회와 망국항업공회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그 이듬해에 우리 측에서는 망국병원공회에 우리 대표를 파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도 벨기에 철도 공회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벨기에는 우리 대한제국이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Yes, I was very happy to visit it as soon as I arrived in Seoul about 1.5 year ago. And I must say I was quite impressed because it's a building which has a double significance, both symbolic and architectural. Symbolic because, of course, it used to be the face of the newly conclude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Belgium here in Seoul. And why architectural significance? Because I believe this is really a fine example of European classic architecture in Seoul.
1: Completed in 1905,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Having withstood more than 120 years of history and still standing today, what hidden stories might this building reveal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ations? To learn more about the hidden story contained within it, our team sought out an expert.
2: 네,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안창모입니다. 1901년에 수교를 해서 1905년에 지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1903년이 넘어가면은 당시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렇게 흐르는 분위기를 보면은 일본이 곧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웬만큼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벨기에가 처음에 1901년에 수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제국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오다가 멈칫했을 텐데 벨기에는 한국과 잘 지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903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5년에 완성까지 시켜버린 거죠. 그 얘기는 벨기에도 한국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은 벨기에한테 그만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했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1: The Belgian

0: high-rise building there.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was moved.
1: 중요한 이제 그 벨기에도 이제 나라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의 주권을 이제 상실하고 나니까 팔고 떠났는데 다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그 국력이 규모가 커지고 벨기에도 새삼스럽게 다시 우리랑 중요해지다 보니까 벨기에에서 어떤 그 공문을 보낸 적이 있냐면 저 벨기에 영사관 다시 우리한테 좀 다시 팔 수 없느냐. 아,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벨기에가 그걸 다시 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역사유산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은 원래 있던 용도로 가능하면 최대한 오래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벨기에가 다시 사가는 게 어렵다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 건물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것이 그 시대에 어떤 가치를 가졌었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그 해석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죠.
0: Looking around this place brings to mind the moment 125 years ago when Korea and Belgium first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t was an era of opening ports when people from distant lands and new ideas flowed in without pause. In 1901, Korea and Belgium too formed their first connection in that spirit. And since the two nations first joined hands, layer upon layer of exchange has accumulated over the past 125 years of shared history. Among those many records, we turned our attention to one individual. The person we focused on is the very figure in this photograph. The hidden story behind this figure continues in the next episode.

0: Four Heavenly Kings. The four heavenly kings are the symbols of Buddhism in the Silla Dynasty. Mysterious artifacts were discovered at a temple site in Gyeongju named after the four heavenly kings.
1: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2: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3: 굉장히 귀한 제품이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The origin of Sachon Wangsa Temple, which represents Silla's state-protecting Buddhism, is quite extraordinary.
3: 사천왕사는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로 침략해오는 것을 인지한 문무왕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낭산 남쪽에 문두루 위법을 설하고 그에 따라서 침략해오던 당나라 군사가 수몰하게 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천왕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0: The artifacts found at the site ar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called Nogyu Shinjangsang. Made using green glaze, an advanced technique and luxurious material at the time, they depict guardian deities that protect the temple and all living beings. In Silla, where Buddhism was believed to protect the nation, such guardian figures symbolized the nation's safety and prosperity.
1: 네, 노규 신장상은 경주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철로를 놓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가 파편이 발견돼서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뒤에 그 일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파편들이 나와서 이 전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0: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that adorned the wooden pagoda at Sachon Wangsa Temple was full of remarkable discoveries. After their initial discovery, the statues lost their original form for nearly a century. Their restoration was a grueling process. Through excavations in 2006, the statues finally saw the light of day after 100 years.
3: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유물은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2006년부터 출토된 유물은 저희 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그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출토된 유물과 2006년에 발굴했던 유물이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However, piecing together more than 200 fragments was a challenge.
3: 사실은 이 노규 신장상은 발굴 당시에 각각의 조각편으로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모두 한 2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한 7, 8년에 거쳐서 실제로 손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결합해보고 또 3D 스캔을 다 촬영해가지고 가상으로도 다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7년, 8년 만에 우리 노규 신장상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었고
0: After a century of waiting,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were finally revealed to the world. They have countless intricate details.
2: ABC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천왕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 당나라 군대로부터 물리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천왕상이 했겠지만 이 기단에 있는 이 신장상 역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삿된 것들을 막아주고 또 그 탑 안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The statues appear to be looking around like guards on watch. A total of 24 statues, six on each of the four sides, were placed around the pagoda to ensure impenetrable defense. But what makes these statues truly special goes beyond that.
1: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시기 미술들은 거의 대부분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주로 불상이라든가 보살상이라든가 똑바로 서 있거나 아니면 좌우 대칭을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그 경직된 조형인데 비해서 이 노규 신장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체의 굴곡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의 생동감이 넘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강이 뼈라고 할까요? 뼈 같은 게 이제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발가락하고 이제 발등 같은 데의 뼈와 힘줄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Compared to other Buddhist statues, the green glazed guardian figures are more dynamic. Why is that? Could there be a secret in how they were made?
3: 노규 신장상은 목탁 기단에 똑같은 형태의 조각상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면에 각각 들어갔기 때문에 한 탑에 8개, 동서탑에 16개의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크기의 전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빚기는 어렵고 그것을 모두 한 틀에 찍어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조각 제작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represent the spirit of the Silla dynas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hen vigorous exchanges and cultural fusion took place. They display exceptional artistry and a high level of craftsmanship. Yet their true nature remains a mystery. In 2014, a tomb that had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was found. Who was the owner of this grave, and what story does it have to tell? An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tomb belonged to a local power figure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of the 14th century.
4: 깜짝 놀랐고요. 또 탄성을 질렀습니다.
0: During the excavation, one thing drew particular attention. It was a plank of a wooden coffin densely inscribed with ancient Indian characters in gold powder.
5: 고려 시대 목관 중에서도 범자가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문을 외워서 극락 왕생하자는.
0: Chuksokmyeon, Suncheon-gun, Jeollak-bukdo Province. This is the Nongso tomb built on a leveled top of a low hill. It was originally believed to date back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but excavation results in 2014 showed that it actually originates from the Goryeo period.
5: 이곳은 이제 황궁에서 보면 마치 용이 승천하여서 비를 뿌리는 형태의 지형으로 옛날부터 용수막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렇게 용의 전설은 고려시대의 왕씨와 관련된 이러한 전설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고분이 예로부터 왕씨 무덤 혹은 왕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0: Royal tombs from the Goryeo period may appear simple on the outside, but they are quite complex on the inside and include buried artifacts. That also holds true for the Nongso tomb.
5: 조사 결과 이제 14세기에 해당하는 고려 시대 지위가 높은 뭐 관인 분명 혹은 이 지역의 세력가로 지금 알려진 고분이라고 저희가 밝혀냈고요.
0: The rectangular tomb measured 10 meters deep and 8 meters wide. Built as a pit-style burial, it had a wooden chamber inside an earthen pit. A wooden coffin was placed inside to hold the body.
5: 이전에 이 마을 주민들 전원에 따르면 도굴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이미 도굴꾼에 의해서 훼손이 진행된 고분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0: There were clear signs of grave robbery and even accounts saying that stone materials from the tomb were reused for other purposes in the past.
5: 저희가 처음에 확인했을 땐 도굴갱이 1m 가량이 확인돼서 이미 빈 무덤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지만 실제 2m 가량 들어가도 이제 피장자의 매장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가서 한 3m 가량에서 목관의 실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0: But the excavation team didn't give up. At last, the 700-year-old tomb from the Goryeo dynasty was revealed. What's more, various artifacts were found inside, from uniquely shaped bronze containers, bronze spoons, and even a bronze plate used to hold hair. The discoveries provided insight into the metalworking techniques of the time, as well as important clues for reenacting ancient funeral rites. An even bigger surprise was found on the inner coffin of the double-layered burial structure. It was ancient Indian script. More than 300 characters were written in gold powder, each surrounded by white circular patterns.
4: 시신에 안장된 목감 표면에 범자를 가득 새겨놓았습니다. 범자라는 것은 범어의 문자라는 의미인데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가 불교에서 활용되면서 그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와 상징을 깊게 반영하면서 그 문자 자체가 하나의 불교 신앙의 대상이 된 문자, 이걸 범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e characters were written in the Siddham and Ranjana styles, which were used from the Goryeo dynasty through the Joseon dynasty, two types of Buddhist mantras representing the Buddha's teachings. The six-syllable mantra and the shattering hell mantra were repeated throughout the text.
5: 농소 고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범자로 쓰인 진언이 반복돼서 확인이 됩니다. 그게 하나는 여섯 글자로 이루어진 육자 진언과 지옥을 피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진 파지옥 진언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4: 이 중에 육자 진언은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염원하는 의미에서 육자진언을 새긴 걸로 보이고요. 파지옥진언은 말 그대로 지옥을 파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The six-syllable mantra known as Om Mani Padme Hum guides sentient beings toward rebirth in the Buddha's realm, while the seven-syllable mantra Om Kara De Yar Swaha is about rescuing souls suffering in hell. The wooden burial chamber where the inscriptions were found is currently undergoing conservation treatment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5: 제작 시기는 저희가 고려 말인 약 14세기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고려 시대 목관 중에서도 이런 범자가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범자 하나하나가 불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최근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범자도 신앙의 대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5: 이번 농소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고려의 지방 묘제에 대한 연구가 재조명이 되었고 동시에 고려시대의 매장풍습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고려시대의 이런 매장풍습에 대한 이러한 복원 또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The tomb has revealed itself after seven centuries. Who was the owner of the Nongso tomb, who likely belonged to the highest social class and sought rebirth in the Buddhist paradise after death? It's time to hear the true story. The Cheongcheon tomb located along the Yeongsanggang River in Naju, Jeollanamdo Province. A significant discovery was made here in 2014. Artifacts that had been buried for 1,500 years, including an iron sword and various pottery items, were found in the tomb together.
6: 바로 이제 역사 기록에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영산강 유역에 실체하고 있었던 어떤 마한 세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 예요. 꼭 올리고 표시를 좀 합시다.
8: 안 보이네. 뭐야, 바로 앞밖에 안 보인다.
9: 아, 진짜 상태가 좋았어.
8: 다행이다.
9: 응? 상태가 좋아요.
0: One artifact found in the dark drew particular attention. It was a pair of gilt bronze shoes from the Baekje Kingdom.
10: 금동 신발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상태였고요. 또한 용을 비롯한 봉황, 다양한 문양들이 너무 정교하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어서
11: 한 1500년 전 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견뎌왔을까?
12: 아마도 지금까지 발견된 우리나라의 금동 신발 중에 아마 최초의 사례일 것 같습니다.
0: Exquisitely crafted and remarkably well-preserved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eongcheon tomb. Who was their owner and what secrets might they hold? First discovered in 1996, the Changchun tomb puzzled researchers from the day of its discovery.
6: 대부분 영산강 유역권의 대형 고분들 30m가 넘어가는 고분들은 저평한 뭐 구릉지랄지 아니면 뭐 평지랄지 뭐 이런 곳에 입지를 하는데 이 정청 고분은 특이하게도 높은 산자락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영산강 유역권 연구자들이 사실 초미의 관심사이긴 했습니다.
0: The Yeongsan-gang River area is home to large burial sites such as the Pokamli tombs and the Yeongdongli tombs. They were typically built on flat land. Only the Changchun tomb is located on a mountain slope.
6: 사실 그 부분은 좀 미스터리이긴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산자락에다가 고분을 만들었을까? 평지에 만드는 것보다 산자락에 만들려고 하면 일단 들어간 노동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0: Who did the tomb belong to?
11: 정청 고분에서 금동 신발 외에도 금동 관으로 추정되는 잔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물이 상당량 출토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의 무덤보다는 그런 유물의 규모라든가 수량을 따져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 지역의 유력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0: The tomb's owner is believed to have been a powerful figure from the Yeongsan-gang River area. Could the perfectly preserved gilt bronze shoes hold a clue to unraveling this mystery? One of those most eye-catching features is the part shaped like a dragon's head.
10: 요건 일반적으로 그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지만 과거 중국 얘기하면 그 봉황, 그 다음에 거북 등과 함께 신성스러운 동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금동 신발에 용을 표현했다는 것은 아마도 백제인들이 이 망자가 좀 더 편한 세계로 가기 위한 그런 바람에서 이러한 용 문양을 조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0: Peche people were fond of dragon motifs as can be seen in various artifacts. Can they be found on other shoes as well?
11: 백제 권역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지는 22개의 금동 신발이 있는데요. 그 22개의 금동 신발 중에서 정청 고분 신발에 유일하게만 그 용모리 장식이 남아 있거든요.
0: Dragon head ornaments are not present on other artifacts. What's more, these gilt bronze shoes also have traces of influences from other cultures.
11: 머리가 두 개에 달린 한문으로 하면은 일신양두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문양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청 고분에 수출된 금동 신발에만 있는 문양인데 거의 형태가 동일한 그 문양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0: There are even traces that reflect global trends of the time.
11: 육각문은 이제 그 처음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에서 기원을 해서 이제 그 동서 문화의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0: The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angchun tomb reveal not only Baekje Kingdom's robust cultural exchanges, but also offer a glimpse into the metal craftsmanship of the era.
10: 바닥판에 대수면 해학적이면서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그리고 그 연꽃문은 사실적이면서도 매우 입체감 있게 표현돼 있어서 당시 백제 장인의 기술을 엿보는데 아마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11: 정청 고분 금동 신발이 왼쪽 신발 좌우 측면, 오른쪽 신발 좌우 측면 문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0: From the unique dragon head ornaments to patterns reflecting overseas trends, and even the advanced technique of crafting the right and left side of the shoe separately, the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angchun tomb were made with a lot of effort. They indicate not only the social status of their owner, but also the owner's refined taste. A decisive artifact that served as a clue to the owner's identity was also discovered at the site.
6: 처음 돌방에 들어가서 내부를 봤을 때 하얀색 뭔가 물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둥근 물체가 보여가지고 저게 뭘까 하고 멀리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부를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가가지고 봐야 하니까 들어가서 봤더니 그게 이제 두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있어서 그 인골이 금동신발의 주인이나 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그 두개골의 주인공은 여성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0: It was found that the owner of the gilt bronze shoes was a woman.
11: 여성이라고 판정한 이유 그 배경에는 머리뼈하고 아래턱뼈의 어떤 그 개측치 실측을 했는데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체질 인류학에서 그 개측치를 그 공식에 대입하게 됐을 때 여성이라고 나왔고
6: 뭐 40대 후반 정도 나이고 키는 뭐 150이 조금 안 되는 정도 언저리 정도여서
0: She was presumably in her late 40s and stood about 150 centimeters tall. The fact that it was a woman carries significant meaning.
12: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덤 큰 무덤의 주인공들이 뭔가 권력을 가진 남성이라고 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편견을 어떻게 보면 깨준 무덤이 이제 정천 고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6: 그리고 동식 일본 그리고

0: 멈추시오. 지금 당장 출항을 멈추시오.
1: 무엇이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오?
0: 우리 샤일록 상사의 대선단이 지금 막 항구로 들어오고 있어. 지금은 뱃길을 열어줄 수 없소. 우리 범선들이 모두 정박한 후에 배를 띄우도록 하시오.
1: 뭐야, 꼴보기 싫은 자식들 또 왜들 몰려온 거야?
2: 아, 당신들이 뭔데 이래나 저래나야.
1: 샤일록 회사 직원이면 다야.
3: 직원은 무슨 완전 깡패들이야. 깡패들!

대무함이 성공문 여러 제 저 대대손 손 탄탄대로 이젠

Yeah.

0: 안토니오, 축하하네 안토니오. 상인조합이 벌써 3주년이 되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야. 이렇게 번창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
1: 그동안 베니스의 가난한 상인들은 무역에 엄두를 낼 수 없었지만 상인조합 덕분에 소상인들도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상인조합의 주주이며 주인입니다.
0: 자네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내가 분위기를 망친 건가? 애들 이렇게 날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모두 베니스의 번성이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인데 말이야.
1: 그 배의 이름은 베니스의 번성이 아니라 샤일록의 영광이겠지요. 샤일록 상사가 모든 것을 독식한 이후로 선박 대여료, 선원들 임금, 대출, 이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샤일록 상사의 건강한 변화를 바랍니다.
0: 건강한 변화? 지금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인가?
1: 그렇습니다. 샤일록 상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촉구합니다.
2: 축하합니다.
0: 이봐 안토니오, 그 자네나 나나 베니스 경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입장이 아닌가? 그 마침 자네와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 우리 회사와 상인조합의 합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네. 좋은 파트너가 될 걸세.
3: 파트너?
0: 응.
1: 베니스 시장을 침몰시키는 해적선에 올라타서 소상인들을 향해 대포를 겨눌 생각은 탈 것만큼도 없습니다.
0: 뭐? 해적선? 이봐 안토니오,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봐야지. 베니스가 누구 덕분에 이만큼 먹고 사는데, 누구 덕에 먹고 사나? 내 덕분에 먹고 살아. 지중해의 무역 전쟁, 베니스가 최종 승자. 이 호시의 성공 승리, 샤일록의 업적이야. 우리 회사 수천 직원들 다 막다방 높은 얼음, 샤일록이.

0: 다 끝났소? 나는 딱 하나만 묻겠어. 내가 법을 어겼어? 샤일록의 모든 사업은 법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 우리 회사의 모든 사업은 베니스의 합법 사업이요. 앞으로도 나는 베니스를 위해, 이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오.
1: 박수!
2: 샤일록의 권위대가 노상인들 다 죽인다!
3: 박수! 호기양보! 한번 소원 처리하라!
4: 처리하라! 처리하라!
5: 오늘 우리도 인도로

앞뒤로 독점 봐도 앞장서서 결사번지 사업 확장 만든구나. 고자 산과 번지 한번 걸려들면 깊이 고작 썰리니 아토니오 상인조왕 너 반드시

0: 아, 형! 형! 형!
1: 아, 아유, 넌 또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는 거야?
0: 고민이 있어서 바람 좀 쐬고 왔어.
1: 무슨 고민? 뭐야? 너 또 사고 쳤어?
0: 형, 다 옛날 일이야. 나 이제 정신 차렸어.
1: 아, 무슨 일인데?
0: 아, 그, 형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입이 안 열려.
1: 괜찮아. 빨리 말해봐.
0: 고마워, 형. 사실 벨몬트 섬에 다녀온 후로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
1: 아, 무슨 일인데?
0: 실은 급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1: 사업? 무슨 사업?
0: 그게 좀 새로운 사업이야.
1: 새로운 사업?
0: 그게 연애 사업이야. 포샤도 분명히 나를 좋아했어. 눈이 마주쳤을 때 확신했어. 나 아직도 가슴이 떨려.
1: 정신 차려. 너 그놈의 사랑에 빠진 게 이번이 몇 번째 줄 알아? 로마의 여신, 베로나의 여인, 밀라노의 천사, 그 만턴 배필 짝꿍 인연 지금 다 어딨어? 아니, 너 그놈의 바람기 진짜 어떡할 거야?
0: 형,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달라. 믿어줘. 진심이야.

0: 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1: 형!
0: 청혼은 했어?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
1: 아이 몰라. 아직 갈 길이 멀어. 포샤가 얼마 전에 벨몬트 섬의 상속자가 됐어.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엄중한 유언을 남겼지. 포샤와 결혼하려는 자 두 가지 자격을 갖추어라. 청혼 자금으로 3천 더컷을 낼 것.
2: 뭐?
1: 그리고 시험의 방을 통과할.
2: 시험의 방?
1: 자세한 건 아직 나도 잘 몰라. 우선 시험이라도 보려면 3천 더컷이 필요해.
0: 3천 더컷. 아이 너무 큰 돈인데.
1: 아이 별 거지 같은 놈들이 무작정 덤벼들까 자격 제한을 둔 거지. 문제는 그 거지 같은 놈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야. 그 바다 급해, 마른이 급해, 한시가 급해. 부혼자들 돈 싸매고 벨몬트로 간다는데 가난하니 내 몸은 사람도 산지로다. 3천 더 컷 없으면 부자란 경영 안녕. 급하다 급해.

0: 에이, 그놈의 삼천덕분 걱정은 이제 그만해. 걱정하지 마 바산이요. 내가 도와줄게. 근데 지금은 당장 현금이 한 푼도 없어. 내 전 재산이 모두 배 위에 떠 있어. 빌려줄 수 있는 돈이 모두 바다에 나가 있어.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지. 내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돼.
1: 아이, 그 큰 돈을 누구한테?
0: 지금 베니스에서 3천 덕컷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1: 유일한 사람? 샤일로? 아,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0: 바산이요, 너와 나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혈혈단신 고아로 만나 동병상련 함께 자랐어. 너는 내 자식 같은 동생이야. 진실한 사랑 확실한 거지? 그래, 돈이 문제야. 살아있다면 늦기 전에 만나야지. 보고

Talk.

돈 빌리러 왔습니다. 한 달 동안 3,000 더 컷!

0: 안토니오, 그 자네가 빌리는 것인가?
1: 아닙니다. 제가 빌리는 겁니다.
0: 그래? 그렇다면 좀 힘드네. 실패한 사업가한테 거금을 빌려줄 수는 없어.
2: 제가 보증을 설 겁니다. 무역선이 돌아오면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0: 무사히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태풍, 암초, 해적, 위험 요소가 다분해.
2: 제 명예를 걸고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0: 명예? 그래, 자네는 참 좋은 사람이야. 베니스 사람들 모두가 자네를 존경하고 좋아하지. 그렇다고 해서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
3: 누가 샤일록 아니랄까. 정말 대단하시네.

인도 현은 오늘 열고 나가보게.

0: 부탁드립니다. 빌려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1: 아, 오만방자 날뛰던 놈이 돈 때문에 넙죽 빌다니. 하지만 어림없다. 눈물 콧물 흘려봐라.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어, 그렇지만 냉정하게 주판을 튕겨보자. 눈에 가시 알턴이를 뽑아버릴 찬스로다. 상인 조합 올가 묶어 날려버릴 호기로다. 3000도 컵 빌려주고 안토니오 끝장내자. 이봉에나 안토니오, 그 돈이 나올 길이 하나 있긴 있어. 상인조와 운영권을 담보물로 내놓으면 한 달 기한 조건으로 3000 터컷을 빌려주겠네.

연대 조합 테니스 희망 보름 못 살겠다 가라 모자 모여 뭉쳐 한 덩어리 우리 조합 대중 등인 내 살덩이

0: 그렇게 하세나?
1: 무슨 말이오? 뭘 그렇게 하자는 것이오?
0: 방금 살덩이를 담보로 잡히겠다 하지 않았나?
2: 살덩이가 담보물이 될 수 있겠소?
0: 물론이네. 자네 가슴살 1파운드. 어떤가? 그거라면 내가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어. 제발! 몸만큼 확실한 담보도 없으니까.
1: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악마랑 엮이느니 차라리 포샤를 포기하겠어. 그냥 가자 형.
0: 삼천 더컷.
3: 삼천 더컷.
0: 기아는 한 달.
3: 기아는 한 달.
0: 담보는 안토니오 가슴살 1파운드.
3: 가슴살 1파운드.
0: 어떤가? 싫으면 말게. 잘들 가시게.
1: 형, 고민할 것도 없어. 가자.
2: 아, 아니야. 걱정할 것 없어. 한 달이면 충분해. 조만간 무역선이 돌아올 거야.
0: 자, 어떻게 하겠나?
2: 계약을. 하겠습니다.
3: 제발!
1: 안 돼. 안 돼. 형.
0: 형! 주발이 금고로 왔네 할 걸세.
3: 자, 이쪽으로.
1: 형. 형!
0: 형!
2: 마르코!

0: 로렌조, 아무래도 자네가 좀 다녀와줘야겠어. 인도에서 돌아오는 배가 늦어지는 이유가 시칠리아에 발이 묶여있는 게 아닌가 싶어. 서둘러서 배를 타고 시칠리아로 좀 가주게나. 목화 조달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지체 없이 곧바로 돌아오라고 하게.
1: 예! 형!
0: 그래. 짐은 다 실었어?
1: 이제 막 마치고 형한테 인사하러 오는 길이야. 이제 곧 배가 출발할 거야.
0: 그래, 꼼꼼하게 잘 실었지?
1: 아, 그럼!
2: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0: 그라치아노, 예. 자네가 함께 간다니까 참 마음이 편해. 옆에서 잘 도와줘.
2: 예.
0: 우리 바사뇨, 꼭 새 신랑 만들어가지고 돌아와.
2: 아, 염려 마세요.
1: 고마워, 형.
0: 그래, 기분이 어때?
2: 자신 있어?
1: 그럼.
0: 다른 사업은 다 망했어도 연애 사업은 꼭 성공해야지.
2: 형!
0: 그래, 이리 와봐. 자, 이제 어서 가봐.
1: 갈게.
0: 그래, 조심히 다녀와.
2: 다녀올게요.
0: 잘 다녀와.
2: 예.

여기 모두 일곱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상자에만 결혼을 축하하는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0: 일곱 개의 상자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포샤와 닮았을까? 다이아몬드, 가장 빛나고 화려하다. 세상 누구보다 예쁜 포샤랑 닮았어. 하지만 겉모습으로만 그녀를 설명할 수는 없어. 포샤를 빛내는 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이야. 정답은 그녀의 마음을 닮은 보석이야. 그 보석을 찾자!
1: 찾자!
0: 화이팅!
1: 화이팅! 으아! 화이팅!
0: 은이다. 그녀의 마음과 닮았다. 겸손하고 은은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포샤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엔 부족해!

0: 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1: 거진 시간이 다 됐진 어쩌주 서두르셔야겠주.
2: 그래
1: 거진 모래가 다 됐진 어쩌주 서두르셔야겠주.
3: 진주? 아. 그래 진주가 좀 다르구나. 포샤의 마음이 진주를 닮았어. 초기에 속에 들어간 모래 하나리 기나긴 시간 견뎌서 보석이

0: 진주 상자, 나는 이 상자의 운명을 걸겠소.
1: 자.

0: 것입니다. 당신도 내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입니다.
1: 보샤!
2: 축하해요, 아가씨!
0: 고마워, 내리사!
3: 축하해요, 바사니오!
4: 고마워, 크라치아노!
3: 두 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희 둘도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 둘도 사랑을 찾았습니다.
0: 어머머머, 진짜? 어떻게 된 거야?
4: 아니, 언제 그렇게 친도를 나간 거래?
3: 두 분이 처음 만난 그곳에서 저희도 두 눈이 맞았습니다.
0: 두 분이 서로를 그리워할 때 저희 둘도 애를 태웠어요.

you are.

0: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우리 배가! 우리 배가!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 조한 무역선이 침몰한 게 사실인가? 우리 조합 선원들이 실종된 게 참말인가? 해적들의 공격받아 난파된 게 확실한가? 참말로 사실인가? 확실히 보았는가?
1: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베니스를 출발해서 시칠리아로 가는데 항해한 지 닷새가 지날 때쯤 동튼 수평선으로 암초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건 암초가 아니라 거꾸러진 도치였고,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 살인조한 마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 둘러보니 여기저기 난 파자네, 박살 난 배짱.

0: 형은 루치오는
1: 못 찾았어요.
0: 토마스는 마테오는
1: 시신을 몇 구밖에 못 찾았어요. 그나마 배가 좁아서 다 싣고 오지도 못했어요.

0: 죽는다는 거 확실해?
1: 예.
0: 선원들 다 죽은 거 흔적 없이 갔다 온 거 해적으로 위장한 거 은밀하게 일 지른 거 지도세도 모르는 거 부하들 입 막은 거 확실히 확실한 거
1: 확실해? 확실히 확실합니다.
0: 역시 난 확실해.

0: pit here.
1: <Yeah. 웃음> 무슨 소리야 지금? 안토니오, 여기가 어디라고? 물러서, 물러서, 물러서세요. 물러서.
2: 아니, 아니 이게 누구신가? 어서 오게 안토니오. 그 혹시 돈 갚으러 왔나?
1: 사정 뻔히 하시면서 농담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2: 옛말에 틀린 게 없다고.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 거라더니 그 자네가 더 뻣뻣하구만.
1: 지금 뻣뻣하고 말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참사가 터져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2: 참사? 무슨 참사?
1: 우리 배가 바다에 잠겼습니다. 해적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한시가 급한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시장은 느적느적 나물나라 정부의 지원도 미비합니다. 샤일록 구조선단 파견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신다면 천군만마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우리들에겐 당신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 그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네. 근데 우리 구조선도 그 베니스에 며칠 없을 거야. 지중해가 다 뭐야?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까지 그 쉬는 날이 없어. 뭐 선박 사고야 대항해 시대의 숙명 아니겠나?
3: 사람들이 정말 물러서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 조용, 조용.
2: 그럼 나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 이만 나가 보겠네.
4: 제발
3: 물러서세요.
2: 안토니오, 그 빌려간 돈은 잊지 않았겠지? 차용증 써주고 돈을 빌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났어. 3천 덕컷의 기한은 한 달, 담보는 자네의 가슴살 1파운드. 오늘로 보름밖에 안 남았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

0: 알도에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인조와 무역선이 침몰했습니다. 저는 실종자 수색에 온 힘을 쏟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상인조와 무역선이 침몰하면서 안토니오의 형편도 경각을 다투게 됐습니다. 샤일록이 자용증서를 빌미로 안토니오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샤일록이 야멸차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1: 존경하는 시장님과 법원장께 청하오. 정부는 상업자 유포 의무가 있고 법원은 시장 질서 다잡을 책임이 있어. 차용증서는 명백한 법적 서류이니 증서에 대용대로 재판하시라 청하오. 증서에 적힌 대로 집행하시라 청하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반드시 안토니오 생사를 노릴 것이오.
2: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모두들, 모두들 서두르세요! 이쪽입니다!
0: 안토니오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실종자 수색에 여념이 없어 벨몬트에는 알리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으나 아무래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안토니오 모르게 편지를 보내요. 알도가 벨몬트에 도착을 하면 벌써 열흘이 지났을 테니 이제 안토니오가 돈을 갚을 날이 닷새밖에 안 남았어.
2: 어? 저기 사람 있습니다. 모두들 저쪽입니다. 저쪽이에요.
3: 맨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가난한 상인이라 말했소. 아니 더 솔직하게 알려야 했소.

0: 아쉽지만 우리들의 결혼식은 일정을 좀 미뤄야 할 것 같네요.
1: 부샤!
0: 바사니오, 지금 당장 베니스로 가세요. 그라치아노 알도도 함께 가세요. 3천 덕컷 10배 담아 3만 덕컷 싣고 가세요. 샬록한테 빚을 갚고 선박과 선원들을 사서 수색에 힘을 보태요. 실종자들 찾아내고 안토니오 구해내요. 지금 당장 베니스로 가세요.
1: 그래, 알겠어, 부샤.
0: 내리사, 발 타자. 우리는 파도바로 갈 거야. 샤일로 그놈이 짠 판대로 재판이 열릴지도 모르니 대비를 해야지. 우리 삼촌 마리오 변호사, 이탈리아 최고의 변호사야. 우리 마변 모시러 갈 거야. 마변이랑 베니스로 갈 거야.

0: 이어지고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열걸들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라이션! 라이션.
4: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이찬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와이어스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6: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2: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6: 그렇습니다.
2: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6: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5: 네, 이제 운동, 이너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2: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5: 아, 감사합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5: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2: 굿즈같이 이렇게 좀 나눠드리는
5: 굿즈같이 살고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너무 좋은데요?
5: 대박 내면 되잖아요.
2: 그죠 네,
5: 그쵸.
6: 이제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잘 된다면 아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5: 좋아요.
6: 괜찮잖아요?
5: 좋으시죠?
2: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공부였습니다. 우리 온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4: 너무 됩니다.
2: 이현님 가실까요? 아니면은 와이언님?
7: 와이언님 가시죠.
5: 제가 가요? 네.
2: 제가 오케이, 와이언 Let's go.
5: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2: 리?
5: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2: 랑!
4: 랑!
2: 와!
5: 야, 이거. 오!
8: 수고하셨습니다.
5: 야, 이게.
8: 어떠셨어요?
5: 아니, 이게 뭐 크게 할 줄 몰랐네.
4: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셔서 저는.
5: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
4: 저희가 이렇게 저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5: 네, 너무 영광이었고.
9: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4: 미안하다. 승 좀 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의 본능이랄까? 뭐랄까 무거운 자리 또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5: 오케이 그러면은
4: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5: 맞아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4: 어제 인터뷰하면 싹 돌아요?
5: 아니 저
4: 네? 진짜요?
5: 아 다른 거예요? 뭘 해요? 뭐야?
4: 진짜 안 말해줘.
5: 이거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4: 무서운 건 아니고 위치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5: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4: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5: 난 모르
4: 거일 수도 있거든?
5: 무서운 거라고? 아,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10: 네.
5: 예. 안녕. 살아서.
4: 같이 안 가세요?
5: 나 가지 그런 거. 왜 따로. 안녕.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11: 금강산도 식구장이야.
5: 아 형 먹기만 해 도대체.
11: 일단 먹어.
5: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11: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5: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체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11: 그래도 인터뷰 잘해서.
5: 재미가 없나?
11: 다음으로 가시는 거지.
5: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래야 그랬는데.
11: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거 같아.
5: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나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11: 그래도 끊으려고 해?
5: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11: 우리는 이제 또 어떤 사람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5: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11: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우선 상황은 없을 거야.
5: 맞아. 나 제작 발표할 때 나 진짜로 무서웠어.
11: 무서웠어 나.
5: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야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4: 귀신을 좋아하네.
5: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오죽 궁금한지. 뭐야 저기 여기야?
4: 무슨 건데?
5: 이거 뭐야?
0: 어? 어?
7: 저 보여줘.
0: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7: 보여줘야지.
0: 아, 이... 아, 대본 아닙니다. 형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7: 같이 보자.
0: 아니.
7: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0: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7: 먼저 들어가.
0: 왜 형 안 무섭다면서 왜 나한테 맨날 먼저 들어가래?
7: 계세요.
0: 계세요.
8: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8: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7: 안녕하세요.
8: 네, 이쪽에 앉으세요.
0: 네. 네. 아.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7: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엠씨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네.
1: 맞춤 일단 정상.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0: 네.
1: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고 싶네요.
3: 그렇죠.
1: 네, 맞아요.
0: 네.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드리고
0: 네.
1: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3: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연관이 별개예요.
0: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 전용도가
2: 고명도죠?
1: 어두운
2: 조명도죠?
1: 네, 맞아요.
3: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3: 있는 거?
1: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3: 이거는 핀가요?
0: 이거는
1: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1: 이거 쿨레드예요.
2: 그쵸.
0: 오.
2: 제가 뷰티 MC거든요.
0: 아, 네. 나도 MC인데?
2: 자, 오, 맞네.
0: 어때요? 심각한가요?
1: 아니요, 심각하진
0: 않아요. 아, 이게 뭐, 네. 뭔가 이거... 네. 뭐,
1: 이거 심각한 건 아니고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 좀 비슷하네요?
2: 네
0: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1: 일단 먼저 일단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2: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1: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2: 네. 여름쿨.
1: 여름쿨.
2: 썸머쿨가 있네요 제가.
1: 가을.
2: 가을.
1: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2: 아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1: 한정적이니까.
2: 네, 막 분홍색 입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0: 분홍색?
1: 아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 아, 아니에요?
1: 여름쿨 라이트라고.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0: 네.
1: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자리 이동하실게요. 네,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내 피부톤의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2: 네.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1: 네.
2: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0: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2: 근데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1: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랑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2: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1: 네.
2: 오 나왔어.
1: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0: 네.
1: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0: 네. 좋은 건가요?
2: 몇 점이죠? 와이어스?
0: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2: 그런 게 어디 있어요?
0: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
1: 아니 피부톤 베스트는 없어요.
0: 모두
1: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백인 흑인 빵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0: 이렇게.
1: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이게 뭐죠?
2: 식탁보인가요? 아 식탁보래. 그
0: 애기들.
2: 빠진가요?
1: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2: 언니.
0: 애기 된 기분인데?
2: 좋은데?
1: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0: 헤어 컬러도요?
1: 네.
2: 이거 완전 이거
0: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2: 시간 주머니는
1: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2: 아예 안 받아주시네요.
0: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2: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1: 그러면은 일단 이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2: 여름
0: 이 얼굴
1: 이 요런 아니에요. 아.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네.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2: 아, 아니다.
1: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웜톤.
2: 아, 이것도 아닌데?
0: 이거 아, 애매해.
2: 쿨톤. 이건 아니다, 아예.
1: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때는 쿨톤이 아니니까는 네. 좀 다크닌 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네.
2: 자, 다른 거.
1: 네, 그렇죠.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웜톤.
2: 이거다. 그나마.
1: 쿨톤.
2: 아니다.
1: 쿨톤 와, 이것도 이게...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네.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네. 웜톤.
2: 웜톤.
1: 쿨톤.
2: 이거 아니다.
1: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0: 색이 없나요?
2: 아,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0: 저 색이 없나요?
2: 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0: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1: 아,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아, 네, 아, 부담 없이 그냥 아. 보시면 되세요.
4: 그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1: 아, 그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지금
2: 난관이다.
0: 난관이다.
2: 컬러 인생
0: 찾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1: 일단 대체적으로 네.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네. 고객이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0: 네. 네.
1: 빨주노 초파남보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0: 네.
1: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다크닝이 조금 많이 생기시거든요. 너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0: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1: 네.
0: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2: 나도 받지 않겠어.
1: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0: 레드.
1: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2: 스트롱.
1: 네, 스트롱. 예요.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그래서 고객님은 봄, 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0: 봄, 웜, 스트롱.
1: 네.
0: 와, 제가 또 헬스도 하는데.
2: 봄의 따뜻한 힘센 가이.
1: 네.
0: 힘센 가이. 우리 형 기대된다.
1: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2: 저는 좀 이렇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1: 그림자 안 지게요? 노력해 볼게요.
0: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2: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0: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1: 네.
0: 아, 확실하네. 역시.
2: 아, 이런 건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네요.
0: 맞아, 맞아.
2: 감사합니다.
1: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0: 안 지게 하려면.
1: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2: 네, 괜찮아요.
1: 이거 진짜 괜찮으세요?
2: 네.
1: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2: 네.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1: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2: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1: 쿨톤이에요?
2: 네.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1: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2: 쿨함스러운 거.
1: 아니 진짜 그게 어떻게 따라가요?
2: 쿨까지 나가신다. 간다. 와 이거다.
1: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네 쿨톤 괜찮거든요.
2: 아 이거 아니다. 아 네. 이거 아니다.
0: 아 이게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2: 거 지금 보세요.
1: 그래서 일단 이선이 웜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2: 명도.
1: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천이에요.
0: 나쁜 거 같아.
2: 몸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1: 네, 이거 쿨톤 천이에요.
2: 진짜요?
1: 네.
0: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2: 아니, 아니, 물어본 거예요.
1: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0: 형 괜찮아?
1: 이게 이선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2: 아, 별론데?
1: 이거 별로예요?
2: 네.
1: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2: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1: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2: 쿨이긴 한데.
1: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2: 멋진 쿨.
1: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2: 오.
1: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 쿨톤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아, 이거다. 조금 밝아진 거고요. 네네. 좀 더 밝아진 거고요.
2: 이거다.
1: 가장 맞... 밝아진 거.
2: 아, 이거네? 어.
1: 네, 이거예요.
2: 이거예요. 어.
1: 네, 밝은 고명도
2: 걸러.
1: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오,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스.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리시 톤이에요. 오,
0: 어두운 컬러를 피해야 되네.
2: 아싸, 와, 저 마음에 들었어요.
0: 가져가도 돼요?
1: 네, 안 돼요.
0: 어, 그쵸.
2: 네, 지신 거 아니시죠?
1: 네, 아니에요.
0: 괜찮아요.
1: 네, 요거 빼드릴게요. 네.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0: 저 머리가
2: 영상에서 하면 돼.
0: 공부하러 왔구나.

0: 네, 그러면은 이제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어, 일단 피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네?
1: 어.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러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네.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색깔 이 작은 한 큐. 선생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좀 덜어내도 돼요? 간다.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기를 맞춰요.
0: 네.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00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러면 이거 좀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어,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2: 어, 이 정도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어, 그 정도 괜찮아요.
1: 우동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0: 선생님 다 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 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내거든요. 네.
0: 오,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퍼스널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0: 네네. 어,
1: 여름 콜 라이트, 봄보 라이트잖아요.
0: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0: 네. 이 피마자가 립스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가요?
1: 네, 맞아요.
2: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0: 야, 이거 주방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1: 주방에? 왜요?
0: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거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쵸.
0: 아, 사장아가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2: 그러니까.
0: 이렇게
1: 네.
0: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0: 커스텀 KBT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는?
1: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유선님은 통에 넣을게요.
0: 통 되나요?
2: 우와, 완전 핑크색이네.
1: 그리고 와이어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와이어님도 넣을게요.
2: 네.
0: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런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0: 진짜
1: 만드니까.
0: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1: 충분히 가능하죠.
0: 아, 여하튼 쌤의 저 정도 리액션은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2: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
1: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K-뷰티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2: 아, 진짜요?
1: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0: 눈 빠질 뻔했네.
2: 짜라라.
0: 우와.
2: 우와.
1: 일단 이사님 거는 여름 쿨 라이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님 거는 봄브라이트 나왔잖아요.
2: 네.
1: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2: 네.
1: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2: 네,
0: 좋습니다. 오!
2: 더 발라야 되나?
0: 오, 뭐야, 좋다.
1: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쿠션이랑 틴트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2: 와우!
0: 와!
2: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와,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1: 아니.
0: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2: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2: 예.
0: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2: Yeah. Poor Trainer coming 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0: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높다.
1: 진짜 높죠?
2: 진짜 네. 높다. 이게 실제로 와서 보니까 훨씬 높네요, 이게.
1: 맞아.
3: 근데 저기에 그 글씨가 있던데요. 이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삐뚤었는데.
2: 그러네?
3: 네, 무슨.
2: 그러네?
3: 무슨 뜻일까요?
1: 백제가 사실 망하게 된 게 나당연합이라고.
2: 나당.
1: 들어보셨죠?
2: 나당연합 들어본 것 같은데?
1: 네. 신라의 나, 당나라의 당. 오.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으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아. 그 당시에 당나라가 시간이 많이 촉박했나 봐요.
2: 시간이 없었구나. 빨리 어디를 더 갔어야 됐구나.
1: 네, 그래서 비석을 직접 세우는 대신에 그래서 그냥 이 탑에다가 당나라가 멸망시킴! 적어버리자.
2: 아, 진짜요? 아, 그게 그거예요?
4: 저, 네. 그럼 백제의 탑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1: 아, 백제의 현재 나무 석탑은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가 오. 여기 부여에 있는 이 정림사 5층 석탑이고, 오, 네. 하나는 익산, 네, 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거든요. 아, 그래서 딱 두 개, 백제의 석탑이 딱 두 개 지금 남아있습니다.

0: 여기가 백제 박물관인가 봐요.
1: 그런가 봐요. 그리고 여기가 이 백제의 사비성을 그대로 재현해 놨대요.
0: 사비성이요?
1: 네, 성 자체를 똑같이 만들어 놨대요.

0: 우와. 와.
1: 사, 저게 사비궁인 거죠, 저게?
2: 사비궁?
0: 눈물이 나네. 천 가운데 정, 전. 그러니까 전이라는 게 궁전이다, 여기. 네, 여기서 이제 네, 건물에서 일을 한다. 천정전이다.
1: 근데 분위기는 약간 그 조선시대에 있는 경복궁이랑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3: 근데 저는 경복궁이랑 좀 다른 게 경복궁은 오방색이라면 여기는 오관색인 것 같아요.
1: 오관색?
3: 네, 오관색. 그 오방색이 뭐냐면 오방색은 좀 비비드한 컬러고 여기는 좀 파스텔 느낌 나는. 아,
1: 좀 더 연한.
3: 네, 연한.
0: 채도가 좀 빠진.
3: 네, 맞아요.
1: 그게 약간 절제 아까 그 오지 그. 아, 잠깐 뭐지? 아, 이름이 뭐였죠? 거미블루
0: 화이불치.
1: 화이불치. 거미블루 화이불치.
0: 그러니까 검소하지만 누추하진 않다. 거미블루. 아. 네, 그러니까 난 화이불치. 화려하지만 다치하진 않다.
4: 와, 여기 옷도 불색.
5: 어, 뭐야 이거?
0: 우와. 어? 평상복.
5: 왜?
3: 어, 이거 옷이 우와. 되게 고구려 복식 느낌 나는데? 어,
5: 색깔 톤 자체가 진짜 아까 보미가 말한 대로
0: 오관색?
3: 어, 오관색.
5: 오관색? 파스텔.
3: 근데 또 핏도 그렇고 뭔가 고구려 양식이랑 많이 비슷해요.
5: 대례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0: 네, 대례복. 파티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치, 되나요?
5: 중요한 맞나요? 행사 시에 맞아요. 입었던.
3: 맞아요, 행사에 입었던. 이거 다 손자수예요.
5: 와, 이거는
0: 진짜 아름답다. 확실히 태국 궁전보다는 네. 엄청 검소한 느낌이 들긴 하죠.
4: 어, 맞아요. 뭔가 태국이랑 확실한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은 게 이 말씀하신 약간 절제된 느낌도 있고 이 디자인도 살짝 달라가지고 되게.
3: 태국은 어떤 색감을 주로 써요?
4: 보통 금. 노란색.
5: 금.
4: 금. 응, 맞아요. 금. 그런 색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5: 그리고 엄청 화려하잖아.
4: 맞아요.
5: 거기 궁 보면은 장난 아니야.
4: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건데요.
5: 그러니까. 감독님 이거 네 개예요, 저희 이거? 아, 네. 잠깐만, 헌터 씨. 헌터 씨 사냥꾼.
4: 맞아요.
5: 헌터 씨한테 딱 맞네, 이 느낌이.
4: 그럼 제 이름이 사냥꾼인 만큼.
1: 어, 사냥꾼인 만큼.
4: 네, 제가 쓰고 있습니다.
3: 어, 근데, 잡으시죠?
1: 근데 약간 그 반지의 제왕의 레고.
3: 어, 근데, 잡으시죠?
1: 근데 약간 그 반지의 제왕의 레고.
0: 괜찮아.
1: 괜찮아. 일단은 자세나 이런 멋있는 이런 거는 딱 봤을 때 레골라스 느낌이 약간.
0: 아, 레골라스.
1: 잘 생겼어요.
4: 레골라스. 알겠습니다.
5: 자.
3: 오, 힘은 좋으신데? 우와! 오, 힘은 좋으신데? 우와!
1: 자, 이제 이도 씨.
0: 제가 보니까 이 자세를 앞을 보면 안 됩니다. 몸은 옆을 향하고.
5: 와.
1: 어, 일단 자세 돼 있어. 와! 어, 일단 자세 돼 있어. 와!
0: 아무도
1: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0: 없어. 아무도 안 돼. 아, 인정.
1: 인정. 인정.
6: 1등하고 2등 하신.
1: 네. 이도 씨랑 헌터 씨. 네.
6: 이따가 따로 선물을 드릴게요.
1: 우와!
4: 반을 주시나요?
1: 선물 있었어요? 아, 뭘 더 열심히 했어, 감독님.
0: 최선을 다 하시던데요?
1: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색깔이 되게 예쁘다, 색감이.

0: 말씀이에요.
1: 어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2: 전하. 송정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1: 저 몇 번 하시는 거예요?
2: 전하, 저희에게 뭐 시키실 일이 있사옵니까, 전하?
3: 반갑하셨나요? 응?
1: 에?
4: 그게 무슨 뜻이옵니까, 전하?
3: 상갑하셨나요?
5: 상가 패션을 가져오라고요?
3: 아니요, 저 배달시켜달라고요.
2: 아, 배달? 배달. 어떤 걸로 주문해드리옵니까, 전하?
3: 오늘은 치킨으로 간다.
2: 아, 치킨!

0: 엄청 높다.
1: 혹시 여기가 어딜까요?
2: 여기가 능사라는 사찰이고요. 아.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능사 5층 목탑이에요.
0: 아, 여기도 5층이구나.
2: 이게 높이가 38m나 되거든요.
0: 38m면
2: 느낌도 안 오죠?
0: 네.
2: 그게 요즘 건물로 치면 한 13층 정도의 높이라고 우와. 보시면 돼요.
0: 우와.
2: 그 시절에 이 13층짜리 목탑을 지은 거예요.
0: 우와.
2: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가 옛날에는 못을 안 쓰고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만들었대요.
0: 에?
1: 튼튼해 보이긴 해요. 뭔가
0: 그럼 진짜 실제 백제 사람들은 이거를 받겠네요. 그러면
2: 그렇죠. 받죠. 만들고 받고 즐기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3: 너무 아름다워.
0: 예쁘다.

0: 새로운 대학로를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그걸 지금 재현해놓은 거, 제작 과정을 네, 공방에서 재현해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왜 백제의 문화재,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동대학로.
1: 제일 가장 대표적인.
2: 금동대학로를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불처럼 이렇게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0: 그래서 그게 향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향을 피우려면은 그 향이 머물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죠.
1: 와, 이렇게 나눠서 만드는 거구나.
0: 그리고 이 금동대학로는요, 금동,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엄청나게 그 보면은 디테일이 엄청 살아있어요.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불교와 도교적 세계관을 넣은 것들이 뭐 악사라든가 동물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새겨져 있는데 그게 엄청난 백제의 기술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1: 고구려도 그런 게 있어?
2: 고구려도 아마도 문화재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는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뭔가 백제랑 고구려가 연관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도 아마 이렇게 엄청 문화재가 뛰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엄청, 그렇죠.
2: 네, 너무 궁금해요.

0: 네. 아, 근데 있으면 진짜 구경 가고 싶긴 하다. 고구려의 또 문화 예술품과 네. 또 백제 또 신라 다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면 더 재밌을
1: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근데 진짜 엄청 넓다.
1: 그렇죠.
0: 여기 안에가.
2: 이쁜 건물도
0: 너무 많고. 너무 많이 걸었는데 좀 배가 고프지 않아요? 이제?
1: 엄청 고파요.
0: 네. 이제 밥을 먹긴 해야 될 것 같은데.
2: 좋아요.
1: 뭐 먹죠?
0: 뭐 좋아요?
1: 밥이요.
0: 그냥 밥. 그냥 한식파.
3: 쌀밥.
0: 아, 쌀밥파.
3: 아, 너무 좋죠. 저 사실 밥이 좀 먹고 싶긴 해.
1: 어?
3: 예?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3: 너 뭐야?
0: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3: 네. 쌤. 저희 어? 멤버예요.
0: 예?
3: 같은 멤버예요.
0: 진짜로?
3: 이거 타고 왔어?
4: 제가 사실 헌터가 오늘 혼자 부여 와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따라왔거든요.
0: 같이 온 거예요?
3: 네. 진짜?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4: 따라왔습니다, 제가.
0: 말도 안 돼. 있다.
3: 말도 안 돼.
4: 아니, 제가 예. 진짜 팬이거든요.
0: 저요?
4: 네.
0: 아, 진짜요?
4: 쇼박스 채널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0: 정말요?
4: 할래볼래, 할래볼래. 이거 진짜 좋아해서.
0: 저랑 한번 호흡을 한번 맞춰볼까요? 네. 밥 먹을래, 말래?
4: 먹을래, 말래?
0: 먹을래, 말래?
4: 먹을래, 말래?
0: 먹을래, 말래?
4: 먹을래, 말래?
0: 지금 안 먹으면 매매기니?
4: 매매기니?
0: 오케이! 렛츠고! 빨리 밥 먹을래!

0: 기분이 어때?
1: 나 떨고 있니?
0: 오늘 컨셉은?
1: 생태 탐험가.
0: 하고 싶은 말?
1: DMZ로 떠나자. 안녕하십니까? 군위생태원 보호지역팀의 팀장 신현철입니다. 보호지역팀은 우리나라의 생태경관 보존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 같은 국가보호지역과 해안서구, DMZ 같은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조사를 해서 생물 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고 생태계 변화상 보호지역의 발굴, 자연환경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는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DMZ는 지난 70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 한반도의 그 원형적인 경관과 지형을 가진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멸종위종, 희귀동식물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태계가 넓게 분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70년 동안 자연생태계가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네, 보통 생태계 조사는 특정 지역의 지형과 식생, 그리고 그곳에 분포하는 다양한 동식물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DNG 조사는 동부, 중부, 서부로 나뉘어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일반 지역 조사는 그 조사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그 분야의 특성에 맞춰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DMZ 같은 경우는 군인의 인솔화에 민간인 통제선을 지나서 지름지의 출입구인 그 남방 한계선 통문을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가기 직전 신원과 반입 장비에 대한 확인을 절차를 거치고 방탄모, 방탄조끼, 그다음에 조사자 표식을 착용을 한 이후에 들어가게끔 됩니다. 군인의 경호를 받아 정해진 시간, 정해진 경로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DMZ는 다양한 멸종위 야생생물들이 서식을 합니다. 구토 면적이 약 1.5%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이 약 24%가 서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루미나 산양노루, 산양, 버드가지 등 약 108종의 멸종위 중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DMZ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생태조사 장비에서도 멸종위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반달가슴곰은 군인의 목격담 등 서식 가능한 가능성만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으로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반달가슴곰이 복원 또는 사육개체인지 야생개체인지 확인하고자 이 사진 한 장으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대 조사가 실시하였습니다. DMZ가 비록 분단의 아픔을 가진 상

0: 상징적인 곳이지만 우리나라 야생생물의 서식지로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어서 저는 가슴에 남았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DMZ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지만도 그곳에서는 자연적인 산불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내는 산불,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군사 장비, 시설 등에 의해서 훼손되기도 합니다. 정밀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관리 방안들을 만들어서 그런 관련된 지자체나 관련 기관한테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제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곧 생태계 보전 활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저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게 저는 더 많은 박사님들과 열심히 조사를 해서 이런 좋은 조사 결과들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 When we think of places where we can experience the history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reflect on peace and reunification, which destinations come to mind?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travel across South Korea in search of inspiring stories of peace and reunification waiting to be discovered along the way.

0: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인문학의 이시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의 터줏대감 김지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1: 예, 반갑습니다.
0: 그리고 정말 우리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인재를 모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진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0: 그 저희 통일부랑 또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2: 예, 광화문 필통이라고. 네. 예. 2018년부터 한 3년 동안 쭉 진행된 프로인데 네. 거기 2년 동안 MC를 했어요.
0: 이야, 그리고 또 정말 이런 분이 한국에 있었나? 정말 선을 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 이분은요, 북한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다. 정재현 작가님 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저희 출연자셨어요.
3: 네, 출연자. 초대돼서 그때 네. 6년 전에 뵀었죠. 네,
2: 2020년 네. 봄.
4: 아, 고맙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3: 감사합니다.
1: 촬영 분위기 되게 좋네요.
0: 그러게요. 어, 여기 테이블 위에 이거 남자분들은 좀 익숙하신가요? 이게 바로 전투식량이 좀 요즘 현대화된
2: 그러니까요.
0: 거예요. 네. 요즘은 이걸 뭐에 많이 쓰는 줄 아세요?
2: 모르죠, 제가.
0: 요즘은 이거를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2: 그렇죠.
0: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전쟁 때문에 생긴 이 음식이 가장 평화로운 여행지에서 쓰인다는 사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1: 이 봉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군방색이에요. 전투식량은.
0: 아, 그래요?
1: 오리지널 색은 카키색으로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0: 아,
1: 이게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와우. 와 굉장히 예쁘게 포장을 했구나.
2: 저희 때는 이 전투식량은 군 생활뿐 아니라 저한테 강렬한 기억 두 개가 있어요.
0: 어? 말해주세요.
2: 하나는 뭐냐면 94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교 한참 다닐 때 그때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할 뻔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재기를 엄청나게 그때 많이 했어요. 부탄가스, 물.
1: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2: 집에다가 이제 급하게 먹어야 될 것, 뭐 사발면. 네. 거의 이제 전투식량, 전쟁식량인 네. 거죠, 그게.
1: 그쵸.
2: 두 번째는 동일본 대지진 때. 제가 그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0: 어머.
2: 예, 도쿄에서 지진을 겪었어요. 저 진도 8 이하 겪은 분하고는 대화를 안 해요. 예, 그 아는 교수님 댁에 가서 구급 피난 장비?
0: 네.
2: 그게 집마다 있는 거예요.
1: 아.
2: 일본은 지진 나면 이제.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피난백에
1: 아,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용 물만 부어서 먹을 수 있는 와. 식량들이 집에 딱 구비가 돼 있어서 저에게는 이 물건의 의미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굉장히 그 두렵고 그런 상황이 연상되는 물건인데
1: 저 이걸 보면 덥거나 추운 느낌이 확 나요.
2: 그러니까 군생활.
1: 왜냐면 한여름에 막 그 훈련 받으면서 이걸 먹거나 한겨울에 동절기 훈련 가서 먹었으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걸 여행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0: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거의 1년 가까이 되면서 이 평화와 통일이 우리 근처에 있다,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정말 이 평화와 통일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2: 2, 3년 전에는 평화가 가까이 있기보다는 평화의 반대말이죠. 폭력. 굉장히 두려운 상황. 오물풍선 날아오고 막 포탄도 바다로 떨어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어쨌든 전방이 조용하잖아요.
0: 그렇죠.
2: 가보면은.
0: 네.

0: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일상이라는 게 조금씩 그렇게 평화롭게 좀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1: 최근에 전쟁의 빈도나 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란이라던가 지금 아프리카라던가 중동 쪽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맞닥뜨리는 일상은 그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할까 우리랑 완전히 체감이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2: 저는 평화의 반대말이 뭘까 해보니까 저는 혐오가 혐오하는 이유가 뭘까 또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0: 무지, 그러니까, 무지.
2: 그렇죠.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그곳에 일단 안 가봐서인 것 같아요.
0: 접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네. 않았기 때문에.
2: 그래서 참 저는 일단 가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거예요. 직접 가본.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게 DMZ인 것 같아요. 이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가까운데 지방에서 맞아요, 이 DMZ 맞아요.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0: 맞아요.
1: 우리가 DMZ라고 하는 공간은 직관적으로 분단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네. 잘 가지 못해서 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0: 두려움과 공포를 맞는 상황들이 굳이 DMZ와 관계된 그 남북 대결로만 초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를 살려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그 전국적으로나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확대될 수 있다. DMZ를 이제 벗어나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하고 가자.
2: 네.
0: 이제 파주는 많이 가봤으니까 서대문 형무소 가자면 사람들 반응이 거기가 통일하고 무슨 상관이냐? 거기가 평화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러준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미래에 분단된 남과 북이 있었을까요? 분단된 한반도가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하다 보면 선대한테도 되게 부끄러워지고 아, 우리 후대들한테도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거기 가서 하게 되면 서대문형무소도 평화와 통일을 특히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서대문형무소는 그냥 독립운동 답사지
2: 맞아요. 예,
0: DMZ는 평화통일 답사지
2: 네.
0: 그걸 제가 인문학적으로는 장소성의 영역화라고 하거든요.
2: 네.
0: 특정한 장소의 의미를 하나로 고정시키려는 욕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넌 이 생각만 해. 그러니까 그게 보통 팻말에 써 있죠.
2: 강압적이네요.
0: 근데 이제 그 공간에 가서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2: 네.
0: 우리가 예를 들면 땅굴에 가서 북한의 남침야욕을 잊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땅굴에 가서 야, 이 굴을 파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의 희생이 있었을까 이 남북의 대치와 상황이 왜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들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장소성의 의미, 장소의 의미, 장소성이 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확장을 좀 해보자.
1: 그러니까 중국의 접경 지역이 있어요. 1800km로 이제 교수님도 가보고 저도 가보는데 거기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뭉클하거나 소름 끼쳐하는 곳이 딱 두 공간이 있어요. 하나가 백두산. 그건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2: 네.
1: 또 하나가 여순감옥. 안중근 선생께서 거기서 사형으로 돌아가신 공간이 있어요. 실제로 사형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안중근 선생이 그 사형을 선고받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집필을 하시고 남북은 향후에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국가로 가야 우리는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충돌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민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죽기 며칠 안 남겨놓고 후손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남북에 우리는 지금 분단된 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저때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후손에 대한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놀랐거든. 그래서 김진아 교수님 책 보면 그런 마음들이 되게 절절하게 이렇게 나오는 대목들이 되게 많아요.
2: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딱 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곧 저는 장소의 힘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갔을 때 느껴지는 것. 그런 경험이 왠지 정재훈 작가님은 있을 것 같아요.
1: 우리 마을에 어떤 역사적인 공간이 있는가 자기의 해석으로 그것들을 발견한다던가 아니면 새롭게 주목한다던가
3: 저희는 판문점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판문각이라 그래요. 군인 뒤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뒤 문만 열면 북한이어서 그렇대요.
0: 그 공간에 그냥 내렸을 뿐인데 거기서 막 이렇게 훌쩍훌쩍 하시면서 막 눈물 흘리시면서 묵념으로 그러고 다들 계시는 거예요.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삼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불러주신 관계자분들과 보러 와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저희 1집 수록곡인 Get Away From Me라는 곡이랑 눈치라는 곡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다음 곡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 방송 출연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 소개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네, 이쪽에서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산보에서 베이스 치는 박서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산보에서 코러스, 뭐 피아노, 기타 등등 엔지니어도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나경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산보에서 드럼 치고 있는 김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민기는 마이크가 없구나. 그리고 언제나 저희를 도와주는 우리 기타리스트 이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산보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는 윤하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2집 수록곡인 고상이랑 저기요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고상이라는 곡이랑 저기요라는 곡 들으셨고요. 특히 저기요라는 곡은 이제 친구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네, 한번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불러주신 관계자분들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과 지금 시청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와부와부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딱 둘러 계시니까 되게 가까워진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잘 들어주세요. 와부와부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제 3부와 함께했습니다. 아이, 소리 질러!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2: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뿅뿅하다, 뿅뿅한.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Okay.

0: 선생님,
1: 네.
0: 제가 머구리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머구리 뜻이 뭐예요?
1: 머구리는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2: 네.
1: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머구리 빼기가 제주도 해안을 둘러싸고 우리 제주도 바다를 어마어마하게 밀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일본어로 모구리라고 하는 잠수하다는 뜻인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머구리가 된 거죠.
0: 같은 잠수사잖아요. 머구리는 장비를 차고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장비를 차고 안 차고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0: 아.
1: 배녀 같은 경우는 10m 이내의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에는 50m까지 들어가요.
0: 50m요? 네.
1: 그리고 해녀 같은 경우에 1분, 2분 정도를 물질해서 채취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을 물 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여태까지 닿지 않았던 40m, 50m 수심에 들어가면 전복하고 해산들이 거의 깔려있다시피 했대요.
0: 제가 잠수복을 한번 봤는데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바로 이 장소에서 머구리 전체를 착용하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2: 아, 직접?
1: 네.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투구하고 모든 걸 착용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힘이 굉장히 좀 센 편이에요.
3: 입만 벌리면?
1: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0: 몇 킬로인데요?
1: 너무 무거워갖고 한 50킬로 되니까.
2: 50킬로요? 네.
1: 그냥 맨몸으로 일어나는 것과 달리 제가 손을 무릎에 짚고 일어났어요.
0: 그 장비를 입고 그다음에 산소 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호수 같은 거를 달고 그걸로 이제 산소 주입을 하면서 아마 이제 작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1: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배 위에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 공급도 공급이지만 이 배가 움직이잖아요.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호수가 배가 움직임에 의해서 꼬이게 되는데 이 꼬이지 않도록 한시도

0: 음식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위에 풍이라는 걸 달아요. 배 뒤쪽에 마치 톳대같이 이렇게 닿는데 이게 배가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단다고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호수가 꼬이는지 안 꼬이는지를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1: 그럼 머구리 잠수부들은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팀이라고 해야 되나? 네. 와, 그 신뢰관계라는 게 형성이 안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0: 제가 있을 때 다섯 분의 잠수부들이 계셨으니까 그 잠수부들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신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찾아가 봐서 한 분씩 한 분씩 이야기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오랜만에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0: 이렇게 되니까.
1: 어, 안녕하십니까.
2: 아이고, 어머니 계셨네.
3: 아이고,
2: 아이고,
3: 반갑습니다.
2: 한눈에 알아보시네.
3: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2: 아이고.
3: 예, 저도 커피 한잔 드세요.
2: 아이고, 이제 촬영한다고.
4: 시베리라고 그게 와가지고.
5: 시베리.
6: 시베리.
4: 돌아가실 때 되니까나 그로 인해가지고 열이 왔어. 그 한참 코로나 그 날이 칠 때.
5: 코로나 때.
4: 그때 고마 그 열이 나가지고 이 잠수기 시베리라 이렇게 몰래 들었고 옛날에 이런 그 이런 가만 이런 걸 덮어씌고
5: 의사들이 어. 그 시베리를 몰랐네.
4: 몰라가지고
5: 그 잠수병이 힘들게 하고 사람을 좀 무서워요.
4: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한 달 안 돼가 돌아갔었어.
5: 그지 이 사무 어 사무의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주옥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이고 우리 동준이 할아버지
4: 동준이 할아버지 우리 영감
5: 그래 영감 의자에 앉아가지고 미역 채취하고 이런 거
4: 이제 이거 다 찍어놨네 내가, 할머니는 오늘 처음 봤는데
5: 내가 이건 몰래 찍었지
4: 추억이지
7: 34살에 시비리가 왔댔어.
8: 어, 너무 빨리 왔다. 그 김광정이 동생이죠. 형이 아프니까 그걸 물려받았고 했죠. 아니 34살에 시비리 왔으면은 힘들 텐데.
7: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나. 삼남의 공부 다시 하고 할아버지가 64살까지 물에 종사했잖아. 시비리 와도.
8: 아이고야.
7: 그래가 그 삼남의 대학은 다 맞춰.
9: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물속에서 40m, 50m에 있으면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은 안 된다는 걸 누구도 몰랐대요.
10: 왜 그런 거죠?
9: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을 때 이 칠소가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10: 잠수병의 원인.
9: 그게 잠수병이죠.
5: 옛날에 지가리도 하시고 운어도 많이 잡고 낙가리떼 갖고 미역도 막 잘 채취하시고 하셨는데 그 우리 아저씨 이거 이 책 보고 건강한 모습만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목걸이 가지고 어, 나한테 이거 설명해주고 이거 입혀주고 목걸이 잠수복 입혀주고 목걸이 하시던 어르신들 내가 찾으러 갔더니 다들 안 계신다 이제
11: 익, 아, 돌아왔어요.
5: 이, 어, 익수 아저씨도 안 계시고 동준이 어르신은 옛날에
11: 제만 남아있다
5: 아, 그러네 아유,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까 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사셔야지. 혼자 남았는데.
10: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그 머구리 장사들은 계속 해왔을까요?
9: 순식간에 처성과 이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숨과 그리고 여기에 수없이 깔려 있는 사실은 황금밭이에요. 그 전복과 해산물.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황금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숨과 이 경제적인 것들이 맞바꾸는 거죠, 사실은.
10: 위험해도 어쨌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제 가장들이 결국 그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9: 뭐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바닷속에서 싸워 나왔던 그 가족의

0: 버티컬 드롭 슬라이드라는 미끄럼틀 어트랙션입니다. 고객님이 손잡이를 잡고 쭉 올라갔다가 원하시는 높이에서 스스로 손을 놓고 내려오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1: The moment you let go, it's a straight drop. Wasn't that terrifying?
2: 발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위에 올라가서 하니까 진짜 생각보다 높고 무섭고 재밌습니다.
1: The height alone is thrilling, but having to let go with your own hands is what really gets your heart racing. I don't think I could do that. Still, since you get to choose how high you go, starting from the lowest level doesn't sound too bad.
3: 어디까지 가시죠?
4: 가장 낮은데요.
2: 화이팅!
1: Come with a friend or your partner, and you won't just share the thrill. You'll also get some priceless reaction shots to laugh about later.
5: 맨날 일하고 집하고 이런 일상 속에서 여기서 놀았을 때 약간 도파민도 조금 터져서 이제 기분도 되게 좋고 그리고 뭔가 짜릿한 그런 느낌이어서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서 생각이 들어요.
1: It's like a playground for grown-ups, made to break up the routine of everyday life. And now, for the final attraction that'll get your adrenaline pumping. This time, you're not staying on the ground. It's way up in the air. Just looking at it is enough to make your knees weak.
0: 위에서 장애물을 건너가다가 짚라인도 탈 수 있는 어드벤처 코스라는 어트랙션입니다.
1: It's like taking on an aerial obstacle course.
6: 무서워요, 진짜 아직 많이.
7: 네, 이 친구가 그래도 수색대에 나왔는데 이런 쪽에는 또 약하더라고요.
1: Even a former recon soldier gets nervous at this height. But here he goes. Every grip and every step is filled with tension. Just a little farther. Almost there. And he finally makes it safely to the other side.
6: 무서워요. 중간에 멈춰가지고.
8: 어때요? 오늘 오신 거 만족하세요?
6: 네, 만족해요.
1: Summer adventures don't have to stop when the heat kicks in. This is how people in Korea stay active in summer while keeping cool indoors. Hope everyone enjoys a fun, active, and healthy summer.
9: I'm gonna go to the hospital.

살다 보면 뭐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받잖아요. 그렇게 어두운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럴 때 은을 닦아내면 다시 찬란하게 빛나듯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 작품을 보고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작은 위로와 나도 다시 반짝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속공예가 황혜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정화한복이라는 한복집을 운영하셨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집에는 자개로 만들어진 옷장과 화장대 등이 있었고요. 옷장에는 고운 놀이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한국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도 배워가며 손으로 만드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요.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항상 제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에서 주얼리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보석들을 만지면서 금속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금속 조형을 공부하였는데요. 대학생 때 만들었던 장신구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주 5일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오카치마치 있는 작업실에 나가서 작업을 이어왔었는데요. 제가 내성적이다 보니 일본에서 이제 동료들과 회식을 하러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롱차를 마시면서 동료들을 관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맥주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라는 게 궁금해져서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자신의 힘든 마음이나 그런 고단한 생각들을 비워내기 위해서 마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잔 작품은 투각 기법을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그날의 고단함과 힘든 마음을 비워내기 위해서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첫 개인전은 제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손녀딸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 이름으로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면 한국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선보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난국죽이라고 하죠.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를 모티브로 한 것도 있었고 오야시나 포도, 복숭아, 소나무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들었던 모든 모티브들은 차로 끓여 마실 수 있거나 술로 담궈 마실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대한제국 황실의 후손인 이해선 사진가님의 손주분이 개인전에 방문해 주셨고 오야 등잔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황실 유품으로 갖고 계시던 오얏 금잔은 한국 역사 박물관에 기증하시고 제사 때는 제가 만든 오얏 은잔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뜻깊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재성 작업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그 잠재성, 분명히 존재하는 잠재성,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사유에서 시작된 작업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홀로 지켜온 중심, 그리고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스스로를 믿고 그 중심을 지켜낸 사람들이 언젠가 피어낼 그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작품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잠재성 시리즈에서는 아직은 완전히 피어나지 않은 듯한 하지만 이제 곧 피어남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꽃의 형상을 한 작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는 것처럼 저 또한 자연스럽게 모티브가 꽃에 비슷한 형상이 되게 된 것 같은데요. 어떠한 꽃을 보고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꽃을 보면서 영감을 받은 대로 제가 해석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사이즈별로 작품이 나뉘는데요. 15cm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명이 잠재성이고요. 30cm 작품 같은 경우는 잠재성 공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형상화하고 싶어서 사이즈별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잠재성 공명 같은 경우에는 역동성이라든지 사선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방향성,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으로 배열을 한 작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빛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잠재성 시리즈에는 전부 중심에 큐빅을 세팅하였는데요. 유리 안에 은 조각을 놔둔 이유는 유리가 보호막이기도 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창 같은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으로 만든 작품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산화를 하다 보니까 유리구 안에 은 조각을 놔두면서 그 놓인 공간에서 유리구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기에 호흡하며 천천히 색이 물들어가는 것을 계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품에 도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살아 숨쉬는 그런 예술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은이 공기 중에 산화해서 검게 변화하지만 다시 정성스럽게 닦으면 본래의 빛에 되찾거든요. 저에게 은의 산화는 빛을 잃어가는 퇴색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가장 솔직하게 받아들여서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살아 숨쉬는 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에는 의도적으로 도금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잠재성 작품은 유리구 속 안에 있는 은의 조각들이 공기와 호흡하며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색을 입어갑니다. 이러한 점이 매력적이어서 저는 의도적으로 도금을 하지 않고 은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전시를 개최한 갤러리는 화이트스톤 갤러리입니다. 이번에 전시를 했을 때 오프닝 리셉션에 제가 참가를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습니다. 주얼리 작가야? 주얼리 디자이너야? 금속 조금 작가야?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분께서는 제 작품들을 쭉 보시더니 작가님, 제 잠재성과 가장 닮아있는 작품은 이 작품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은 처음에 찬란하게 눈부시게 빛나지만 공기 중에 검게 산화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변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정직하게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굉장히 매력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은을 주 재료로 작업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자처럼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작가이고 싶습니다.

0: 진짜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괜찮을 거라 그래가지고. 아니,
1: 그게 지금 뭔데? 뭐길래 지금 나한테 카메라 넘겼다는 건데요? 예?
0: 뭐, 다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주위가 나타나는 걸?
2: In his face, Uno has seen him before.
3: 죄송한데 소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2: The couple from the nearby campsite. He explains that the girlfriend went missing that night, and because she kept appearing in his dreams, he ended up selling off her camera. Uno leaves the camera there and leaves. Oh, what is this? The camera is back in his studio. And Woojung seems strange off somehow.
4: 아, 말도 없이 가면 어떡해.
2: What? Here Woojung is again. Why is the camera back with Eunho? A mystery that begins with a used camera. It is the movie Focu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It is the first feature-length film from the director. He says it all started with a dream.
5: 별밤에서 뭐 동료분들이 현실과 꿈 사이에서 별다른 얘기하는 시기가 있는지 다 있더라고요. 그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또 꿈을 꿨는데 별밤에서 좀 떨어져서 그래서 막 손을 꺼져보다가 자전을 채울 때 하는 그 케이블 같은 게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 케이블이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어떻게 되는지 감고 있어서 그때 내가 그 케이블을 부산에 대해서 놓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2: 버스를 좀 부산에 대해서 왔어요. Eunho is a photographer who gets caught up in a strange predicament after buying a used camera. But there's something suspicious about this character also.
5: 이 친구한테 너무 마음이 가지는 않게끔 조금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를 야라고 뭐 욕을 좀 한다든가 호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고 뭐 이 사진에 대한 엄청난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있는 친구구나. 얘는 확고하게 믿고 맞다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는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2: Actress Cho Hye-jung plays the role of Woojung, the girlfriend who stays by Uno's side as he experiences strange events.
6: 우정을 연기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나한테 야라고 하고 나를 뭐 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9년 동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사랑하니까 사랑이 나한테 중심에 있으니까 다 안고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고.
2: It is striking how an everyday object, a camera, becomes the starting point for bizarre events and horror.
5: 카메라를 뭔가 매개로 활용해서 하는 거, 공포의 장치로 쓰는 것들 꽤 많이 있지만 물리적인 장치로 쓰인다기보다 인물의 죄책감을 활용해서 심리적인 어떤 중압감이라든가 죄책감들을 카메라에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2: Actor Lee Seok-hyung plays the role of Jung-seop, a mysterious figure holding the secret to the case.
7: 저희 영화에 귀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연기 귀신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의 연기로 어떤 영혼 그런 걸 집어넣은 작품이 바로 포커스입니다.
2: A mystery horror that sparks curiosity. This is the movie Focus. K's story highlights this character in Focus.
1: 지금 뭔데? 뭐길래 지금 나한테 카메라 넘겼다는 건데요? 예?
0: 다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2: After he buys a used camera, he gets embroiled in a strange situation. Photographer Eunho. Actor An Dong-gu, who left a mark in previous roles, delivered a passionate performance. He vividly portrayed not only the emotion of terror, but also a yearning for success.
5: 물리적인 선택도 내 선택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2: Watch to see what his ambitions bring about. A mystery horror with a fresh sensibility. This was the movie Focus.

돌아가자 공연은 전통 예술을 평생 동안 지켜오신 최고 명인 선생님부터 그리고 젊은 세대의 전승자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한국 무형유산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0: 이번 굿보러 가자 부산 공연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해서 하나의 무대, 전통예술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궁중, 민속, 그리고 공동체 등의 7가지 테마로 구성해서 공연을 선보입니다.
1: 분향 헌자구에 하늘을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 조화를 누이 알 있겠느냐. 3일을 제 지내고 하단 장중에 참 관시여 풍세를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여 멀리 불고

0: 예강을 바라보니 강철.
1: 우리 판소리는 1인 창무 극입니다. 1인 드라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수십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웃기기도 하고 또 환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그래서 1인 창무극. 판소리를 들으면 모든 이치와 삼강오륜이 담겨 있지만 또 그걸 내가 이해하고 새기면서 들어보면 인간이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도 우리 판소리가 세계의 으뜸가는 전통음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는 다양한 그 선조들이 지켜온 그런 정서와 마음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 전통 예술에 다 고스란히 녹여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연으로 함께 보여드리면서 세계인들과 그 마음과 시간을 같이 깊은 울림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0: 맞춤은 부산 지방의 무형유산으로 동네 지방의 토속춤입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 인산동 일대에 뻘밭이 돼가지고 학이 많이 서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동네 지방에 있는 옛날 한량들이 턱 보니까 학이 노는 것을 보고 결국 어떤 분이 도포를 입고 학 모양을 그 춤을 추었다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거 괜찮네. 이래서 동네 학춤이 유래가 됐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즐거운 시간 되시고 여보게. 예.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출판 한번 벌려보자꾸나.
2: 좋으신 말씀.
1: 올라오긴 올라왔네마는 저기까지 건너가기가 천리가지 저기였지. 저기 천리로다.
2: 그렇지.
1: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제주가 용코.
2: 그렇지.
1: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되는 판이다.
2: 어이.
1: 출장단 덩쿵 쳐놓고 건너가는데
2: 얼씨구나.
1: 이것이 창이 어렵구나. 덩쿵이구나. 얼씨구.

우리나라 줄타기의 특징은 관객과 소통을 한다. 뭐 소리라든가 대화를 해가면서 풍자와 해악이 담아있는 그런 연희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객들과 거의 소통을 하면서 줄을 타요. 그게 좀 외국 줄과 우리나라 줄에 좀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그 모든 것이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뭐 우리 전통을 잊으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더 좀 사랑해 주시고 더 세계 만방으로 퍼쳐서 우리 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s Lee Jeong-seok연구원.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K Initiative.
1: <목소리> 아, 이거 놓으면 됐어, 그거.
2: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그룹 원앤오프 이션 와이런님 오셨습니다. 정말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열을 드립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라이션!
4: 안녕하세요, 원앤오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원앤오프의 이션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와이어시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7: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1: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7: 그렇습니다.
1: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7: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6: 네, 이게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1: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6: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6: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1: 굿즈 같이 이렇게 좀 굿즈 같이 나눠드리는
6: 굿즈 같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좋은데요?
6: 대박 내면 되잖아요.
1: 그죠. 네,
6: 그쵸.
7: 이제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잘 된다면 빨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6: 좋아요.
7: 괜찮잖아요?
6: 좋으시죠?
1: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공부였습니다. 우리 온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5: 너무 됩니다.
2: 이션님 가실까요? 아니면 와이언님?
8: 와이언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6: 제가 가나요?
8: 네.
2: 제가 오케이, 와이언 렛츠 고.
6: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2: 리?
6: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2: 랑!
5: 랑!
2: 와!
6: 야, 이거. 오!
9: 수고하셨습니다.
6: 이게.
9: 어떠셨어요?
6: 이게 뭐 크게 할 줄 몰랐네.
5: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셔서 저는.
6: 나 아무것도 몰랐어.
5: 저희가 이렇게 저단이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6: 네, 너무 영광이었고.
9: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5: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아니, 본능이랄까? 좀 뭐랄까 무거운 자리도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6: 오케이. 그러면은
5: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6: 맞아요.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5: 아니 어디요? 인터뷰만 싹 돌아요?
6: 아니 저
5: 네? 진짜요?
6: 다른 거예요? 뭘 해요? 뭐야?
5: 진짜 안 말해줘.
6: 이거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5: 무서운 건 아니죠? 뷰티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6: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5: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6: 난 모르.
5: 무서운 거일 수도 있거든?
6: 무서운 거라고?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10: 안녕하세요.
6: 네.
10: 잘 가세요.
6: 예. 안녕. 살아서.
5: 같이 안 가세요?
6: 가지고 그런 거. 왜 따로. 안녕.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11: 금강산도 식구경이야.
6: 아 형 먹기만 해 도대체.
11: 일단 먹어.
6: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11: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6: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체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11: 우리가 너무 인터뷰 잘해서.
6: 재미가 없나?
11: 다음으로 가시는 거지.
6: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래.

0: 그래야 그랬는데
1: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컬러 뷰티로 가는 것 같아요.
0: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나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1: 그래도 끊으라고 해?
0: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1: 우리는 이제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0: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1: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무슨 상황은 없을 거야.
0: 맞아. 나 제작 발표할 때 나 진짜로 무서웠어.
1: 무서웠어 나.
0: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야,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2: 귀신을 좋아하네.
0: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오죽쿵쿵한 뭐야 저기 여기야?
2: 그런 거 같은데?
0: 이거 뭐야? 어? 어?
2: 저 보여줘.
0: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2: 보여줘야지.
0: 아 이
2: 보여줘요?
0: 아,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2: 같이 보자.
0: 아니
2: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0: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2: 먼저 들어가.
0: 왜 형 안 무섭다면서 왜 나왔는데 맨날 먼저 들어가래.
2: 계세요.
0: 계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네, 이쪽에 앉으세요.
0: 네.
3: 아.
0: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고.
2: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 MC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네.
1: 맞춤 일단 정상.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0: 네.
1: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고 싶네요.
3: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0: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 네, 네.
1: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드리고
0: 네.
1: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3: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네, 별개예요.
0: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네, 네.
1: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 전용도가
3: 고명도죠?
1: 어두운
3: 조명도죠?
1: 네, 맞아요.
3: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3: 있는 거?
1: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3: 이거는 큰가요?
0: 이거는
1: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3: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1: 이거 쿨레드예요.
3: 그렇죠.
0: 오.
3: 제가 뷰티 MC거든요.
0: 아, 네. 나도 MC인데?
3: 자, 오, 맞네.
0: 어때요? 심각한가요?
1: 아니요, 심각하신가요?
0: 이게 네. 뭔가 이거 네.
1: 이거 심각한 건 아니고 그래.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 좀 비슷하네요?
3: 네
0: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1: 일단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3: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1: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3: 네. 여름쿨.
1: 여름쿨.
3: 퍼스널쿨가 있네요 제가.
1: 가을.
3: 가을.
1: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다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3: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1: 한정적이니까
3: 네, 막 분홍색 입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0: 분홍색?
1: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3: 아니에요?
1: 여름 쿨 라이트라고.
0: 네.
1: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0: 네.
1: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네. 자리 이동하실게요. 네,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내 피부톤에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3: 근데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1: 네.
3: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0: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3: 근데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1: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라 이런 거 확인해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3: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1: 네.
3: 오, 나왔어.
1: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0: 네.
1: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0: 네. 좋은 건가요?
3: 몇 점이죠? 와이어슨?
0: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3: 그런 게 어디 있어요?
0: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1: 아니 피부톤 베스트는 없어요.
0: 없어요?
1: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백인, 흑인, 황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네. 이게 뭐죠?
3: 식탁보인가요? 아 식탁보래. 그
0: 애기들
3: 빠진가요?
1: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3: 언니.
0: 애기 된 기분인데?
3: 좋은데?
1: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0: 헤어 컬러도요?
1: 네.
3: 이거 완전 이거
0: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3: 시간 주머니는
1: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네.
3: 아예 안 받아주시죠?
0: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닌지는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3: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1: 그러면은 일단 이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3: 여름
0: 이 얼굴
1: 이 요런 아니에요. 아.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네.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3: 아, 아니다.
1: 다시 한번 볼게요. 웜톤.
3: 이것도 아닌데?
0: 이거 애매해.
3: 쿨톤. 이건 아니다. 아예.
1: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때는 쿨톤 아니니까는 네. 좀 다크 인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네.
3: 다른 거. 거.
1: 네, 그렇죠.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웜톤.
3: 이거다. 그나마.
1: 쿨톤.
3: 아니다.
1: 쿨톤 이것도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네.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네. 웜톤.
3: 웜톤.
1: 쿨톤.
3: 이거 아니다.
1: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0: 저 색이 없나요?
3: 아,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0: 저 색이 없나요?
3: 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0: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1: 아,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아, 네, 아, 부담 없이 그냥 아. 보시면 되세요.
2: 그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1: 아, 그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지금
3: 난관이다.
0: 난관이다.
3: 컬러 인생
0: 찾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1: 일단 대체적으로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네.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네. 빨주노 초판 한번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네.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다크닝이 조금 많이 생기시거든요. 너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0: 제가 따뜻한 남자이네요.
1: 네.
0: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3: 나도 받지 않겠어.
1: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0: 레드.
1: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3: 스트롱이네.
1: 네, 스트롱. 예요.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그래서 고객님은 봄, 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0: 봄, 웜, 스트롱.
1: 네.
0: 와, 제가 또 헬스도 하는데.
3: 봄에 따뜻한 힘센 가이.
1: 네.
0: 힘센 가이. 우리 형 기대된다.
1: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3: 저는 좀 이렇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1: 그림자 안 지게요? 이렇게 볼게요.
0: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3: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0: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1: 네.
0: 아, 확실히, 확실히 안 해. 역시
3: 이런 건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는
0: 거 맞아 맞아
3: 감사합니다
1: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0: 안 지게 하려면
1: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3: 네 괜찮아요
1: 이렇게 지나 괜찮으세요?
3: 네
1: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3: 네.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1: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3: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1: 쿨톤이에요?
3: 네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1: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3: 쿨한 스트롱.
1: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
3: 쿨가이 나가신다. 간다. 와 이거다.
1: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네 쿨톤 괜찮거든요.
3: 아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아니다.
0: 아 이거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3: 거 지금 보이세요.
1: 그래서 일단 이선이 웜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명도.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천이에요.
0: 나쁜 거 같아.
3: 웜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1: 네, 이거 쿨톤 천이에요.
3: 진짜요?
1: 네.
0: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3: 아니, 아니요. 물어본 거예요.
1: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0: 형 괜찮아?
1: 이게 이선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이거 쿨톤?
3: 별론데?
1: 이거 별로예요?
3: 네.
1: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3: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1: 이게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이거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3: 쿨이긴 한데.
1: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3: 멋진 쿨.
1: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크톤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아, 이거다. 조금 밝아진 거고요. 네네. 좀 더 밝아진 거고요.
3: 이거다.
1: 가장 맞아. 밝아진 거.
3: 아, 이거네.
1: 어, 네, 이거예요.
3: 이거요.
1: 네, 밝은 고명 컬러.
3: 이걸로
1: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오,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스.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 리시 톤이에요. 오,
0: 어두운 컬러를 이렇게 해야 되네.
3: 아싸, 어, 저 마음에 들었어요.
0: 딱 이거 색 가져가도 돼요?
1: 그래, 안 돼요.
0: 어, 그쵸.
3: 네, 지신 거 아니시죠?
1: 네, 아니, 아니.
0: 괜찮아요.
1: 네, 요거 빼드릴게요. 네.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0: 저 머리가
3: 괜찮아요. 하면 돼.
0: 공부하러 왔구나.

0: 네,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네. 뷰티. 어, 일단 팩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네?
1: 어.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어,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로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네.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이 작업하는 중. 선생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이거 좀 덜어내도 돼요? 간다.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기를 맞춰요.
0: 네.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00을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럼 이거 조금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어,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2: 이 정도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어, 그 정도는 괜찮아요.
1: 우등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0: 선생님 다 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내거든요. 네.
0: 어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은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퍼스널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3: 네, 네.
1: 여름 콜라이트, 곰보 라이트잖아요.
3: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청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3: 네.
0: 이 피마자가 립스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가요?
1: 네 맞아요.
2: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0: 야 이거 주방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1: 주방에 왜요?
0: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걸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렇죠.
0: 아 사장아가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2: 그러니까
0: 이렇게
1: 네
0: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0: 커스텀 K뷰티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는?
1: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돼 있지는 않거든요. 이사님은 통에 넣을게요.
0: 이 통 되나요?
2: 우와 완전 핑크색이네.
1: 그리고 와이어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와이어님도 넣을게요.
2: 네.
0: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럴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0: 진짜
1: 만드니까.
0: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1: 충분히 가능하죠.
0: 아, 여하튼 쌤의 이 정도 리액션은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2: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
1: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K뷰티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0: 눈 빠질 뻔했네. 우와.
2: 우와.
1: 일단 이 여름 콜라이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님 거는 봄브라이트 나왔잖아요.
2: 네.
1: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2: 네.
1: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2: 네,
0: 좋습니다.
2: 더 발라야 되나?
0: 뭐야 좋다.
1: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쿠션이랑 틴트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2: 와.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와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1: 아니.
0: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2: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2: 예.
0: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2: Yeah. Who are you trying to come in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0: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1: Mysterious artifacts were discovered at a temple site in Gyeongju named after the four heavenly kings.
2: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3: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4: 굉장히 귀한 제품이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1: The origin of Sacheon Wangsa Temple, which represents Silla's state protecting Buddhism, is quite extraordinary.
4: 사천왕사는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로 침략해 오는 것을

0: 인지한 문무왕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낭산 남쪽에 문두루 비법을 설하고 그에 따라서 침략해오던 당나라 군사가 수몰하게 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천왕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1: The artifacts found at the site ar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called Nogyu Shinjangsang. Made using green glaze, an advanced technique and luxurious material at the time, they depict guardian deities that protect the temple and all living beings. In Silla, where Buddhism was believed to protect the nation, such guardian figures symbolized the nation's safety and prosperity.
2: 네, 노규 신장상은 경주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철로를 놓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가 파편이 발견돼서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뒤에 그 일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파편들이 나와서 이 전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green-glazed guardian statues that adorned the wooden pagoda at Sachenwangsa Temple was full of remarkable discoveries. After their initial discovery, the statues lost their original form for nearly a century. Their restoration was a grueling process. Through excavations in 2006, the statues finally saw the light of day after 100 years.
0: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유물은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2006년부터 출토된 유물은 저희 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그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출토된 유물과 2006년에 발굴했던 유물이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1: However, piecing together more than 200 fragments was a challenge.
0: 사실은 이 노규 신장상은 발굴 당시에 각각의 조각편으로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모두 한 2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한 7, 8년에 거쳐서 실제로 손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결합해보고 또 3D 스캔을 다 촬영해가지고 가상으로도 다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7년, 8년 만에 우리 노규 신장상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었고
1: After a century of waiting, the green-glazed guardian statues were finally revealed to the world. They have countless intricate details.
3: ABC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천왕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 당나라 군대로부터 물리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천왕상이 했겠지만 이 기단에 있는 이 신장상 역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삿된 것들을 막아주고 또 그 탑 안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The statues appear to be looking around like guards on watch. A total of 24 statues, six on each of the four sides, were placed around the pagoda to ensure impenetrable defense. But what makes these statues truly special goes beyond that.
2: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시기 미술들은 거의 대부분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주로 불상이라든가 보살상이라든가 똑바로 서 있거나 아니면 좌우 대칭을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그 경직된 조형인데 비해서 이 노규 신장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체의 굴곡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의 생동감이 넘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강이 뼈라고 할까요? 뼈 같은 게 이제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발가락하고 이제 발등 같은 데의 뼈와 힘줄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 Compared to other Buddhist statues, the green glazed guardian figures are more dynamic. Why is that? Could there be a secret in how they were made?
0: 노규 신장상은 목탑 기단에 똑같은 형태의 조각상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면에 각각 들어갔기 때문에 한 탑에 8개, 동서탑에 16개의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크기의 전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빚기는 어렵고 그것을 모두 한 틀에 찍어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제작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represent the spirit of the Silla dynas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hen vigorous exchanges and cultural fusion took place. They display exceptional artistry and a high level of craftsmanship, yet their true nature remains a mystery. In 2014, a tomb that had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was found. Who was the owner of this grave, and what story does it have to tell? An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tomb belonged to a local power figure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of the 14th century.
4: 깜짝 놀랐고요. 또 환상을 질렀습니다.
1: During the excavation, one thing drew particular attention. It was a plank of a wooden coffin densely inscribed with ancient Indian characters in gold powder.
5: 고려 시대 목관 중에서도 범자가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문을 외워서 극락 왕생하자는.
1: Cheoksokmyeon, Suncheon-gun, Jeollak-bukdo Province. This is the Nongso tomb built on a leveled top of a low hill. It was originally believed to date back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but excavation results in 2014 showed that it actually originates from the Goryeo period.
5: 이곳은 이제 황궁에서 보면 마치 용이 승천하여서 비를 뿌리는 형태의 지형으로 옛날부터 용수막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렇게 용의 전설은 고려시대의 왕씨와 관련된 이러한 전설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고분이 예로부터 왕씨 무덤 혹은 왕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1: Royal tombs from the Goryeo period may appear simple on the outside, but they are quite complex on the inside and include buried artifacts. That also holds true for the Nongso tomb.
5: 조사 결과 이제 14세기에 해당하는 고려 시대의 지위가 높은 뭐 관인 분명 혹은 이 지역의 세력가로 지금 알려진 고분이라고 저희가 밝혀냈고요.
1: The rectangular tomb measured 10 meters deep and 8 meters wide. Built as a pit-style burial, it had a wooden chamber inside an earthen pit. A wooden coffin was placed inside to hold the body.
5: 이전에 이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도굴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이미 도굴꾼에 의해서 훼손이 진행된 고분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1: There were clear signs of grave robbery and even accounts saying that stone materials from the tomb were reused for other purposes in the past.
5: 저희가 처음에 확인했을 땐 도굴갱이 1m가량이 확인돼서 이미 빈 무덤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지만 실제 2m가량 들어가도 이제 피장자의 매장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가서 한 3m가량에서 목관의 실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1: But the excavation team didn't give up. At last, the 700-year-old tomb from the Goryeo dynasty was revealed. What's more, various artifacts were found inside, from uniquely shaped bronze containers, bronze spoons, and even a bronze plate used to hold hair. The discoveries provided insight into the metalworking techniques of the time, as well as important clues for reenacting ancient funeral rites. An even bigger surprise was found on the inner coffin of the double-layered burial structure. It was ancient Indian script. More than 300 characters were written in gold powder, each surrounded by white circular patterns.
4: 시신에 안장된 목감 표면에 범자를 가득 새겨놓았습니다. 범자라는 것은 범어의 문자라는 의미인데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가 불교에서 활용되면서 그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와 상징을 깊게 반영하면서 그 문자 자체가 하나의 불교 신앙의 대상이 된 문자, 이걸 범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The characters were written in the Siddham and Ranjana styles, which were used from the Goryeo dynasty through the Joseon dynasty. Two types of Buddhist mantras representing the Buddha's teachings. The six-syllable mantra and the shattering hell mantra were repeated throughout the text.
5: 농소 고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범자로 쓰인 진언이 반복돼서 확인이 됩니다. 그게 하나는 여섯 글자로 이루어진 육자 진언과 지옥을 피하고 싶다는 의미를 가진 파지옥 진언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4: 이 중에 육자 진언은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염원하는 의미에서 육자 진언을 새긴 걸로 보이고요. 파지옥 진언은 말 그대로 지옥을 파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The six-syllable mantra known as Om Mani Padme Hum guides sentient beings toward rebirth in the Buddha's realm, while the seven-syllable mantra Om Kara De Yar Swaha is about rescuing souls suffering in hell. The wooden burial chamber where the inscriptions were found is currently undergoing conservation treatment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5: 제작 시기는 저희가 고려 말인 약 14세기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고려 시대 목관 중에서도 이런 범자가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범자 하나하나가 불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최근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범자도 신앙의 대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5: 이번 농소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고려의 지방 묘제에 대한 연구가 재조명이 되었고 동시에 고려시대 매장 풍습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고려시대의 그런 매장 풍습에 대한 이러한 복원 또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 The tomb has revealed itself after seven centuries. Who was the owner of the Nongso tomb, who likely belonged to the highest social class and sought rebirth in the Buddhist paradise after death? It's time to hear the true story. The Cheongcheon tomb located along the Yeongsanggang River in Naju, Jeollanam-do Province. A significant discovery was made here in 2014. Artifacts that had been buried for 1,500 years, including an iron sword and various pottery items, were found in the tomb together.
6: 바로 이제 역사 기록에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영산강 유역에 실체하고 있었던 어떤 마한 세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 예, 올려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8: 안 보이네. 뭐야, 바로 앞밖에 안 보인다.
7: 아, 진짜 상태가 좋았어.
8: 다행이다.
7: 응? 상태가 좋아요.
1: One artifact found in the dark drew particular attention. It was a pair of gilt bronze shoes from the Baekje kingdom.
9: 금동 신발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상태였고요. 또한 용을 비롯한 봉황, 다양한 문양들이 너무 정교하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어서
10: 한 1500년 전 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견뎌왔을까?
11: 아마도 지금까지 발견된 우리나라의 금동 신발 중에 아마 최초의 사례일 것 같습니다.
1: Exquisitely crafted and remarkably well-preserved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eongcheon tomb. Who was their owner and what secrets might they hold? 1st discovered in 1996, the Cheongcheon tomb puzzled researchers from the day of its discovery.
6: 대부분 영산강 유역권의 대형 고분들 30m가 넘어가는 고분들은 저평한 뭐 부릉지랄지 아니면 뭐 평지랄지 뭐 이런 곳에 입지를 하는데 이 정천 고분은 특이하게도 높은 산자락 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영산강 유역권 연구자들이 사실 초미의 관심사이긴 했습니다.
1: The Yeongsanggang River area is home to large burial sites such as the Pokamli tombs and the Yeongdongli tombs. They were typically built on flat land, only the Cheongcheon tomb is located on a mountain slope.
6: 사실 그 부분은 좀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산자락에다가 고분을 만들었을까? 평지에 만드는 것보다 산자락에 만들려고 하면 일단 들어간 노동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1: Who did the tomb belong to?
10: 정청 고분에서 금동 신발 외에도 금동 관으로 추정되는 잔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물이 상당량 출토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의 무덤보다는 그런 유물의 규모라든가 수량을 따져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 지역의 유력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1: The tomb's owner is believed to have been a powerful figure from the Yeongsangang River area. Could the perfectly preserved gilt bronze shoes hold a clue to unraveling this mystery? One of those most eye-catching features is the part shaped like a dragon's head.
9: 자, 용은 일반적으로 그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지만 자, 과거 중국 얘기하면 그 봉황, 그다음에 거북 등과 함께 신성스러운 동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금동 신발에 용을 표현했다는 것은 아마도 백제인들이 이 망자가 좀 더 편한 세계로 가기 위한 그러한 바람에서 이러한 용 문양을 조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1: Peche people were fond of dragon motifs as can be seen in various artifacts. Can they be found on other shoes as well?
10: 백제 권역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지는 22개의 금동 신발이 있는데요. 그 22개의 금동 신발 중에서 정청고분 신발에 유일하게 만 그 용모리 장식이 남아 있거든요.
1: Dragon head ornaments are not present on other artifacts. What's more, these gilt bronze shoes also have traces of influences from other cultures.
10: 머리가 두 개에 달린 한문으로 하면은 일신양두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문양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정구분에 출토된 금동 신발에만 있는 문양인데 거의 형태가 동일한 그 문양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1: There are even traces that reflect global trends of the time.
10: 육각무는 이제 그 처음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에서 기원을 해서 이제 그 동서 문화의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1: The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ongchun tomb reveal not only Baekje Kingdom's robust cultural exchanges, but also offer a glimpse into the metal craftsmanship of the era.
9: 바닥판에 대수면 해학적이면서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그리고 그 연꽃무는 사실적이면서도 매우 입체감 있게 표현되어 있어서 당시 백제 장인의 기술을 엿보는데 아마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10: 정청고분 금동 신발이 왼쪽 신발 좌우 측면, 오른쪽 신발 좌우 측면 문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 From the unique dragon head ornaments to patterns reflecting overseas trends and even the advanced technique of crafting the right and left side of the shoe separately, the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ongchun tomb were made with a lot of effort. They indicate not only the social status of their owner, but also the owner's refined taste, a decisive artifact that served as a clue to the owner's identity was also discovered at the site.
6: 처음 돌방에 들어가서 내부를 봤을 때 하얀색 뭔가 물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둥근 물체가 보여가지고 저게 뭘까 하고 멀리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부를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가가지고 봐야 하니까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그게 이제 두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있어서 그 인골이 금동 신발의 주인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그 두개골의 주인공은 여성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1: It was found that the owner of the gilt bronze shoes was a woman.
10: 여성이라고 판정한 이유 그 배경에는 머리뼈하고 아래턱뼈의 어떤 그 개측치 실측을 했는데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체질 인류학에서 그 개측치를 그 공식에 대입하게 됐을 때 여성이라고 나왔고.
6: 뭐 40대 후반 정도 나이고 키는 뭐 150이 조금 안 되는 정도 언저리 정도여서
1: She was presumably in her late 40s and stood about 150 centimeters tall. The fact that it was a woman carries significant meaning.
11: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덤, 큰 무덤의 주인공들이 뭔가 권력을 가진 남성이라고 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편견을 어떻게 보면 깨준 무덤이 이제 정천 고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6: 그리고 동식이 일본 그리고 가야코나고도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인물이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계층 뭐 이런 부분들이 여성의 지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다라는 정도,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1: The owner of the shoes left important clues for present-day people. Her identity sheds light not only on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powers of the Baekje Kingdom in the 5th and 6th centuries, but also o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time. Hopefully, more discoveries will reveal the story of her life.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which produces Korean traditional chan or fermented paste.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Seoul specializes in producing sauces and powder-type products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kinds of dishes. By using fresh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control, the company has provided customized sauces that can satisfy the clients. Also, the firm has constantly boosted investment to maintain stable supply and develop premium products. We explore Seoul, which has contributed to raising the quality of food. The headquarters of Seoul are located in Yongi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achieved growth in the food market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improved product quality. By using selected raw materials and having a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the firm has provided optimal recipes to the clients.
2: 저희 소울은 B2B 소스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2015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기술력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함께 기획하고 그것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해내는 맞춤형 솔루션 역량을 보유한 식품 기업입니다. 특히 외식 산업과 유통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1: Based on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Seoul has produced a wider range of products that can fulfill different needs of the clients. It has mainly developed sauces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types of food, includi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uisines. The convenient products that can improve the original flavors of food have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Seasoning blends for chicken and pork cutlet sauces have especially gained a lot of popularity among people in all ages.
3: 소울 제품의 가장 큰 경쟁력은 폭넓은 품목 라인업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원하는 맛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맞춤형 소스 개발이 저희의 핵심 역량입니다. 단순히 타 제품과 비슷한 맛을 내는 것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맛을 정확히 구현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자부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높아져가는 글로벌 간편식 트렌드에 발맞춰 K-푸드 및 간편 조리식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완성도 높은 음식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since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After measuring the ingredients accurately, the materials go through the mixing process. Based on the cutting-edge automated facilities, the firm has built a stable and reli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3: 서울에서 생산되는 제품 품질의 핵심은 가열 살균 기준 및 이물질 검출 공정을 철저하게 거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열 살균 단계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65도에서 100도까지 10분 이상 유지해 유해균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온도와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맛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박스 포장 직전의 금속 이물 검출 단계입니다. 아주 미세한 단위의 금속까지도 검출해 소비자 안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nd it has provided more flexible responses to the market by making multi-kind products in large quantities, as well as providing OEM products in large scale.
4: 소울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무엇보다 제품 불량률 감소에 집중했습니다. 불량이 줄어야 생산성이 오르고 그것이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기존의 수작업 체크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 데이터를

0: 자동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원료 입고부터 납품까지 재고 관리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함께 AI 시대에 발맞춰 빠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produced samples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experience. And considering the feedback coming from the clients, it has developed optimal products. By achieving patent from different packing devices and fried rice sauces, the firm h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2: 소우루 연구팀에서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도시락용 소스, 버거 소스, 치킨 소스, 양념류 소스 등 최신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소스를 여러 기업의 요청에 맞춰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더 편리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1: Seoul has promoted continuous growth by developing creative ideas and premium ingredients. And it aims to enter the global market by providing unique tastes that can act as a bridge between cultures.
3: 소울의 목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소울의 제품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공장 증축을 통해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고 자사 독자 설계 기계를 도입하여 저희만의 방식으로 더 안전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소울이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1: Seoul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premium food with improved tast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Tang or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and sauces is mainly produced with soybeans. And it is an essential ingredient in many iconic Korean dishes. Pindang, a traditional Korean fermented soybean paste, is rich in protein, and it has provided a rich flavor to a lot of Korean dishes. As a four-generation business, Taehwa Food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jang or fermented pastes. We look into Taehwa Food, which has introduced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the world. Taehwa Food is located in Yangsa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yeongsangdo-style doenjang, which has a chunky texture with noticeable and large soybean particles. And it has also produced ganjang, a naturally fermented soy sauce with a rich flavor. The company has developed soy-type products with traditional pastes, and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태화식품은 1945년 부산 범일동에서 시작하여 80년 이상 작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대표 제품 범일콩된장은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사이에 이게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뢰받는 제품입니다.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4대를 이어오며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철학은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이상의 역사를 함께 해주신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좋은 제품으로 좋은 일자리로 또한 기부를 통해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저의 경영 철학입니다.
0: Under its own brand, Pomil,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Pomil soybean paste. Doenjang, which is produced with a traditional method, has a savory taste. And it can be used for different Korean traditional dishes like doenjang stew or seasoned chili peppers.
2: 범일콩 된장은 80년 세월 동안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입맛을 책임져온 제품입니다. 콩 함량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찌개를 끓였을 때 구수한 맛과 함께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입니다.

0: 그때 입자 제품은 공알의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시골 된장 같은 정겨운 수고, 소입자 제품은 부드럽고 깔끔한 국물 맛을 냅니다. 이렇게 버밀콩 된장은 콩알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만의 강점입니다.
1: Also, Kompure pickling sauce is another main product. When pouring the sauce into the ingredients, consumers can produce jangatji or Korean soy sauce pickled vegetables more conveniently. As the product offers a deep taste of jangatji without the fermentation process, it has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2: 곰표 장아찌 간장 소스는 누구나 간편하게 맛집 장아찌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80년의 양조 노하우가 담긴 저희 간장을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채소 본연의 아삭함은 살리면서 속까지 깊은 감칠맛이 배어듭니다. 쉽고 편하게 요리하되 맛집 못지않은 깊은 풍미를 내는 것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1: The raw materials are delivered to the first manufacturing site, and the boiled soybean lumps are fermented to produce beju, or a brick of dried fermented soybeans. At the second manufacturing site, the half-finished products are packed after being fermented at a low temperature. The taste of fermented pastes is easily affected by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so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to maintain the improved taste.
3: 정유의 품질을 완성하는 핵심은 온도 관리입니다. 태화식품은 1공장과 2공장에서 목적에 맞는 정밀한 온도 조율을 통해 차별화된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1공장에서는 최적의 온도 환경에서 누룩 곰팡이의 활성을 극대화해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완성합니다. 반면 2공장에서는 철저한 살균 냉각 온도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결국 이러한 온도 관리가 태화식품만의 일관된 맛과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inconvenience caused by manual production works,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s a result,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implemented, and data o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managed based on the smart factory solution. The automated robots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4: 저희 경쟁력은 전통을 데이터화한 스마트 공장입니다. 처음엔 포장 자동화 같은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MES를 활용한 설비 제어와 작업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 안전 강화, 직원들의 근골격계 부담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수확은 우리 임직원들이 우리도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다는 혁신 DNA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1: The company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soybean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taste of 된장.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on soaking time, temperature, moisture content, and the texture of ground soybeans.
5: 저희 연구개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어드는 전통장 대신에 장류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소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식당의 인건비 부담을 해결해 줄 간편소스, 그리고 고객의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한 뾰족한 제품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전통장의 프리미엄화입니다. 알메주나 사각메주를 활용해 집된장보다 더 깊은 맛을 내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구 중입니다. 전통의 깊이는 더 깊게, 사용은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1: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obtained ISO and HALAL certifications to increase export and gain more ground to overseas markets. It has delivered the products to overseas supermarkets and a renowned Michelin restaurant in the US.
6: Our 태화식품의 가장 큰 목표는 100년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원료 가격이 널뛰는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확장보다 단단한 자생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작을 도입한 이유도 결국 범일이라는 브랜드와 우리 임직원들의 일터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찬 된장처럼 내실 있게 성장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고객들에게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1: Tewa Food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keep the values of traditional Chang as well as to pave a new path for the food industry.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Industries are undergoing rapid and structural shifts, and a lot of construction sites have also faced remarkable changes.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operat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system and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construction efficiency. Salem Steelhouse has produced premium precision materials at the manufacturing site and delivered them to different construction sites. We introduce Salem Steelhouse,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field of house building. Salem Steelhouse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durable steel framed houses, which have emerged as a safe and economical solution.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future construction method that can improve the weak points of the current ways, which mainly use concrete and wood materials.
1: 저희 세움스틸은 스틸하우스 자재를 생산하고 시공,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여 전 세계 어디나 납품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본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은 국내 첫 번째로 설계해서 모듈러 스틸 자재 생산까지 100% 자동화를 이루었습니다. 지진이나 산불,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주거가 위협받고 있는 세상에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스틸하우스 공법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0: The steel structures, which look like Lego bricks, are modular frames. Unlike the method that uses concrete materials, the main structural skeleton is pre-manufactured in the production site. And the frames are assembled at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steel houses offer significantly shorter construction periods. The galvanized steel materials are used for the frame structure, so the houses can have strengthened durability. When assembling different types of modules according to the drawings, highly durable houses can be buil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2: 저희 세움스틸의 스틸하우스는 일반 목구조나 콘크리트 주택보다 화재에 강하고 변형이 적은 철강재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특히 내진 설계를 거친 구조로 지진에 강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벽체가 얇으면서도 단열 성능이 뛰어나 실내 유효 면적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데이터해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시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도 규격화된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Receiving orders from the cli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fter checking the 3D drawing images designed by professional construction designers, the firm carries out the cutting and shaping stages with steel materials. The error range is less than 0.1 millimeter when cutting subsidiary materials, so the products have improved quality. Before delivering the produced panels, the company focuses on preventing the products from being damaged or destroyed.
3: 저희 세움 스틸은 프레임의 결합 정밀도를 높이고 모든 공정을 디지털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균일한 품질과 높은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0: to strengthen quality control and maximize the production efficiency.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used for the transportation of steel frames, so the stability i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increased, and high-quality steel frames have been delivered to consumers. What is more,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system, the production status and inventory can be analyzed more effectively in real time.
1: 주택도 이제는 가전 제품처럼 정밀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삼성전자의 선진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과 품질 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자 시작했습니다. 생산 현장의 제조 실행 시스템 고도화로 불량률은 약 20% 감소했으며 수작업으로 관리되던 데이터가 자동화되면서 납기 준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시간 자재 관리 및 공정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스틸하우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0: Since the initial stage, the digitalized technologies have been implemented to design and produce the materials more precisely. Based on the 3D designing system, the structures and the construction stages are checked in advance, and it has led to increased stability and efficiency. Also, the company has minimized the possible error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the firm has given a boost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2: 저희 세움 스틸은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모듈러 구조체 결합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에너지 스틸하우스를 연구 중이며 AI를 활용해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모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 Seom Steelhouse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strengthening partnerships with the major construction businesses in Korea. It has recently entered the construction market in Southeast Asia with the aim of enhancing its position as a global business.
3: Seom Steel은 이메일로 도면을 보내고 공장에서 생산하고 포장해서 납품하면 모듈러 주택이 완성되는 공법입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며 짧은 공기로 인한 인건비 절감, 오차 없는 생산과 조립으로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듈러 스틸하우스 표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세움 스틸의 목표입니다.
0: Seom Steelhous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for the construction field by developing premium steel-framed houses.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예, 잘 지키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뭐 뿌리 나 뿌리세요.

0: 멈추시오. 지금 당장 출항을 멈추시오.
1: 무엇이오? 무엇 때문에 그러시오?
0: 우리 샤일록 상사의 대선단이 지금 막 항구로 들어오고 있어. 지금은 뱃길을 열어줄 수 없소. 우리 범선들이 모두 정박한 후에 배를 띄우도록 하시오.
1: 뭐야, 꼴보기 싫은 자식들 또 왜들 몰려온 거야?
2: 아,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1: 샤일록 회사 직원이면 다야.
3: 직원은 무슨 완전 깡패들이야. 깡패들!
4: 깡패들!

0: 성공문 열어제 첫 대대손 손 탄탄 내려 이제 나의 전성시대 사일록의 무역상사
1: 사일록의 무역상사
0: 대한산단의 범선들이
1: 대선단의 범선들이
0: 종국배단인도 주영궁 양털이 김모파 실컷신 왕창신

0: 안토니오, 축하하네 안토니오. 상인조합이 벌써 3주년이 되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야. 이렇게 번창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
1: 그동안 베니스의 가난한 상인들은 무역에 엄두를 낼 수 없었지만 상인조합 덕분에 소상인들도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상인조합의 주주이며 주인입니다.
0: 자네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안 그런가요 여러분? 네. 이렇게 좋은 날 내가 분위기를 망친 건가? 네. 애들 이렇게 날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모두 베니스의 번성이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인데 말이야.
1: 그 배의 이름은 베니스의 번성이 아니라 샤일록의 영광이겠지요. 샤일록 상사가 모든 것을 독식한 이후로 선박 대여료, 선원들 임금, 대출, 이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샤일록 상사의 건강한 변화를 바랍니다.
0: 건강한 변화? 지금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인가?
1: 그렇습니다. 샤일록 상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촉구합니다.
2: 촉구합니다.
0: 이봐, 이봐 안토니오, 그 잔인한 하나 베니스 경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입장이 아닌가? 어, 그 마침 자네와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 우리 회사와 상인조합의 합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네. 좋은 파트너가 될 걸세.
3: 파트너?
0: 응.
1: 베니스 시장을 침몰시키는 해적선에 올라타서 소상인들을 향해 대포를 겨눌 생각은 탈 것만큼도 없습니다!
0: 뭐? 해적선? 이봐 안토니오,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봐야지. 베니스가 누구 덕분에 이만큼 먹고 사는데, 누구 덕에 먹고 사나? 내 덕분에 살아. 지중해의 무역 전쟁, 베니스가 최종 승자. 이 호시의 성공 승리, 샤일록의 업적이야. 우리 회사 수천 직원들 다방다방 높은 얼음, 샤일록이 먹여

0: 다 끝났소? 나는 딱 하나만 묻겠어. 내가 법을 어겼어. 샤일록의 모든 사업은 법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 우리 회사의 모든 사업은 베니스의 합법 사업이요. 앞으로도 나는 베니스를 위해, 이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오.
1: 박수!
2: 샤일록의 군인들은 노상인들 다 죽인다!
3: 인도!
4: 오늘 우리도 인도!

박태호 독점하도 앞장서서 결사번지 사워 박장 막는구나. 모자 산과 번지 한번 걸려들면 깊이 고장 살리니 안토니오 상인조왕 너 반드시

0: 어, 형! 형! 형!
1: 아유, 넌 또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는 거야?
0: 고민이 있어서 바람 좀 쐬고 왔어.
1: 무슨 고민? 뭐야? 너 또 사고 쳤어?
0: 형, 다 옛날 일이야. 나 이제 정신 차렸어.
1: 아, 무슨 일인데?
0: 아, 그, 형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입이 안 열려.
1: 괜찮아. 빨리 말해봐.
0: 고마워, 형. 사실 벨몬트 섬에 다녀온 후로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
1: 아, 무슨 일인데?
0: 실은 급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1: 사업? 무슨 사업?
0: 그게 좀 새로운 사업이야.
1: 새로운 사업?
0: 그게 연애 사업이야. 포샤도 분명히 나를 좋아했어. 눈이 마주쳤을 때 확신했어. 나 아직도 가슴이 떨려.
1: 정신 차려. 너 그놈의 사랑에 빠진 게 이번이 몇 번째 줄 알아? 로마의 여신, 베로나의 여인, 밀라노의 천사, 그 많던 배필 짝꿍 인연 지금 다 어딨어? 아니, 너 그놈의 바람기 진짜 어떡할 거야?
0: 형,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달라. 믿어줘. 진심이야.

0: 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1: 형!
0: 청혼은 했어?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
1: 아이 몰라. 아직 갈 길이 멀어. 포샤가 얼마 전에 벨몬트 섬의 상속자가 됐어.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엄중한 유언을 남겼지. 포샤와 결혼하려는 자 두 가지 자격을 갖추어라. 청혼 자금으로 3,000 더컷을 낼 것.
0: 뭐?
1: 그리고 시험의 방을 통과할.
0: 시험의 방?
1: 자세한 건 아직 나도 잘 몰라. 우선 시험이라도 보려면 3,000 더컷이 필요해.
0: 3,000 더컷. 아이 너무 큰 돈인데.
1: 아이 별 거지 같은 놈들이 무작정 덤벼들까 자격 제한을 둔 거지. 문제는 그 거지 같은 놈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야. 그 바다 급해, 마음이 급해, 한시가 급해. 혼자들 돈 싸매고 벨몬트로 간다는데 가난하니 내 몸은 사람도 산지로다. 3,000 더컷 없으면 부샤란 명령 안녕. 급하다 급해

0: 에이, 그놈의 삼촌 덕분 걱정은 이제 그만해. 걱정하지 마 바산이요, 내가 도와줄게. 근데 지금은 당장 현금이 한 푼도 없어. 내 전 재산이 모두 배 위에 떠 있어. 빌려줄 수 있는 돈이 모두 바다에 나가 있어.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지. 내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돼.
1: 아이, 그 큰 돈을 누구한테?
0: 지금 베니스에서 3천 덕컷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1: 유일한 사람? 샤일로? 아,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0: 바산이요, 너와 나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혈혈단신 고아로 만나 동병상련 함께 자랐어. 너는 내 자식 같은 동생이야. 진실한 사랑 확실한 거지? 그래, 돈이 문제야. 살아있다면 늦기 전에 만나야지. 보고 싶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팽코 만나야지. 야!

0: 안토니오, 그 자네가 빌리는 것인가?
1: 아닙니다. 제가 빌리는 겁니다.
0: 그래? 그렇다면 좀 힘드네. 실패한 사업가한테 거금을 빌려줄 수는 없어.
2: 제가 보증을 설 겁니다. 무역선이 돌아오면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0: 무사히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태풍, 암초, 퇴적, 위험 요소가 다분해.
2: 제 명예를 걸고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0: 명예? 그래, 자네는 참 좋은 사람이야. 베니스 사람들 모두가 자네를 존경하고 좋아하지. 그렇다고 해서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
3: 누가 샤일록 아니랄까. 정말 대단하시네.

온도의 허는 옷 오늘 열고 나가보게 흐드러진 장꽃들도 새소리

천하에도 물러니 물룩물룩 동참배에 나눌 내포 텅텅 비어 덕지덕지 심술부가 상가득 붙었구나 지금 당장 자리 없고 돌아서고 싶다마는

0: 부탁드립니다. 빌려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1: 아, 오만방자 날뛰던 놈이 돈 때문에 넙죽 빌다니. 하지만 어림없다. 눈물 콧물 흘려봐라.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주판을 튕겨보자. 눈에 가시 알턴이를 뽑아버릴 찬스로다. 상인 조합 올가 묶어 날려버릴 호기로다. 3천 더커 빌려주고 안토니오 끝장내자. 이봉에나 안토니오, 그 돈이 나올 길이 하나 있긴 있어. 상인조합 운영권을 담보물로 내놓으면 한 달 기한 조건으로 3천 더 컷을 빌려주겠네.

조합 테니스 희망 보름 못 살겠다 가라 모자 모형 저 한 덩어리 우리 조합 대중 등인 내 살덩이

0: 그렇게 하세나?
1: 무슨 말이오? 뭘 그렇게 하자는 것이오?
0: 방금 살덩이를 담보로 잡히겠다 하지 않았나?
2: 살덩이가 담보물이 될 수 있겠소?
0: 물론이네. 자네 가슴살 1파운드. 어떤가? 그거라면 내가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어. 제발! 몸만큼 확실한 담보도 없으니까.
1: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악마랑 엮이려니 차라리 포샤를 포기하겠어. 그냥 가자 형.
0: 삼천 더컷.
3: 삼천 더컷.
0: 기아는 한 달.
3: 기아는 한 달.
0: 담보는 안토니오 가슴살 1파운드.
3: 가슴살 1파운드.
0: 어떤가? 싫으면 말게. 잘들 가시게.
1: 형, 고민할 것도 없어. 가자.
2: 아, 아니야. 걱정할 것 없어. 한 달이면 충분해. 조만간 무역선이 돌아올 거야.
0: 자, 어떻게 하겠나?
2: 계약을. 하겠습니다.
3: 두발!
1: 안 돼. 안 돼. 형.
0: 형! 두발이 금고로 안내할 걸세.
3: 자, 이쪽으로.
1: 형. 형!
0: 형!
2: 마르코!

달렸구나 독한 듯 친구.

0: 로렌조, 아무래도 자네가 좀 다녀와줘야겠어. 인도에서 돌아오는 배가 늦어지는 이유가 시칠리아에 발이 묶여있는 게 아닌가 싶어. 서둘러서 배를 타고 시칠리아로 좀 가주게나. 목화 조달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지체 없이 곧바로 돌아오라고 하게.
1: 예! 형!
0: 그래. 짐은 다 실었어?
1: 이제 막 마치고 형한테 인사하러 오는 길이야. 이제 곧 배가 출발할 거야.
0: 그래, 꼼꼼하게 잘 실었지?
1: 아이, 그럼!
2: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0: 그라치아노, 예. 자네가 함께 간다니까 참 마음이 편해. 옆에서 잘 도와줘.
2: 예.
0: 우리 바사뇨, 꼭 새 신랑 만들어가지고 돌아와.
2: 아, 염려 마세요.
1: 고마워, 형.
0: 그래, 기분이 어때? 자신 있어?
1: 그럼.
0: 다른 사업은 다 망했어도 연애 사업은 꼭 성공해야지.
2: 형!
0: 그래, 이리 와봐. 자, 이제 어서 가봐.
1: 갈게.
0: 그래, 조심히 다녀와.
2: 다녀올게요.
0: 잘 다녀와.
2: 예.

金井グリューン。열흘 밤을 둥둥 떠서 님 찾아가자서라 열흘.

돌고래다! 돌고래!

여기 모두 일곱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상자에만 결혼을 축하하는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0: 일곱 개의 상자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포샤와 닮았을까? 다이아몬드, 가장 빛나고 화려하다. 세상 누구보다 예쁜 포샤랑 닮았어. 하지만 겉모습으로만 그녀를 설명할 수는 없어. 포샤를 빛내는 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이야. 정답은 그녀의 마음을 닮은 보석이야. 그 보석을 찾자!
1: 찾자!
0: 화이팅!
1: 화이팅! 으아! 화이팅!
0: 은이다. 그녀의 마음과 닮았다. 겸손하고 은은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포샤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엔 부족해!

0: 시간 제한이 있는진 알고 계신 것진.
1: 그럼은요, 미리 다 일러드렸습니다.
0: 그래도 한 번 더 일러드리는 게 좋겠쥬.
1: 아시다시피 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0: 거진, 시간이 다 됐진 어쩌쥬. 서두르셔야겠쥬.
2: 그래.
0: 거진, 모래가 다 됐진 어쩌쥬. 서두르셔야겠쥬.
3: 진주?
4: 아.
3: 그래, 진주가 좀 다르구나. 포샤의 마음이 진주를 닮았어. 초기 속에 들어간 모래 한 알이 긴 시간 견뎌서 보석이

0: 진주 상자, 나는 이 상자의 운명을 걸겠소.
1: 자.

0: 당신 것입니다. 당신도 내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입니다.
1: 보샤!
2: 축하해요, 아가씨!
0: 고마워, 내리자.
3: 축하해요, 바사니요.
1: 고마워, 크라치아노.
3: 두 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희 둘도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 둘도 사랑을 찾았습니다.
0: 어머머머, 어? 진짜? 어떻게 된 거야?
1: 아니, 언제 그렇게 진도를 당한 거래?
3: 두 분이 처음 만난 그곳에서 저희도 두 눈이 맞았습니다.
0: 두 분이 서로를 그리워할 때 저희 둘도 애를 태웠어요.

you are.

0: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우리 배가! 우리 배가!
1: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 조합 무역선이 침몰한 게 사실인가? 우리 조합 선원들이 실종된 게 참말인가? 해적들의 공격받아 난파된 게 확실한가? 참말로 사실인가? 확실히 보았는가?
0: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베니스를 출발해서 시칠리아로 가는데 항해한 지 닷새가 지날 때쯤 동튼 수평선으로 암초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건 암초가 아니라 거꾸러진 도치였고,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 살인조합 마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 둘러보니 여기저기 난 파자네 박살나.

0: 형은? 루치오는?
1: 못 찾았어요.
0: 토마스는? 마테오는?
1: 시신을 몇 구밖에 못 찾았어요. 그나마 배가 좁아서 다시 구하지도 못했어요.

0: 죽었다는 거 확실해?
1: 예.
0: 선원들 다 죽은 거 흔적 없이 갔다 온 거 해적으로 위장한 거 은밀하게 일 치른 거 치돌새도 모르는 거 부하를 입막은 거 확실히 확실한 거
1: 확실해? 확실히 확실합니다.
0: 역시 난 확실해.

0: Bob Hicks here.
1: <무슨 소리야, 지금? 웃음> 안토니오, 여기가 어디라고? 물러서, 물러서, 물러서세요! 물러서!
2: 아니, 아니 이게 누구신가? 어서 오게, 안토니오. 그 혹시 돈 갚으러 왔나?
1: 사정 뻔히 하시면서 농담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2: 옛말에 틀린 게 없다고.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 거라더니 그 자네가 더 뻣뻣하구만.
1: 지금 뻣뻣하고 말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참사가 터져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2: 참사? 무슨 참사?
1: 우리 배가 바다에 잠겼습니다. 해적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한시가 급한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시장은 느적느적 나물 나라 정부의 지원도 미비합니다. 샤일록 구조선단 파견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신다면 천군만마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우리들에겐 당신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 그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네. 근데 우리 구조선도 그 베니스에 몇 척 없을 거야. 지중해가 다 뭐야?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까지 그 쉬는 날이 없어. 뭐 선박사고야 대항해 시대의 숙명 아니겠나?
1: 사람들이 정말 물러서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 조용, 조용.
2: 그럼 나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 이만 나가 보겠네.
3: 제발
1: 물러서세요.
2: 아, 안토니오, 그 빌려간 돈은 잊지 않았겠지? 차용증 써주고 돈을 빌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났어. 3천 덕컷의 기한은 한 달, 담보는 자네 가슴살 1파운드. 오늘로 보름밖에 안 남았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

0: 알도에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인주와 무역선이 침몰했습니다. 저는 실종자 수색에 온 힘을 쏟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상인주와 무역선이 침몰하면서 안토니오의 형편도 경각을 다투게 됐습니다. 샤일록이 자용증서를 빌미로 안토니오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샤일록이 야멸차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1: 존경하는 시장님과 법원장께 청하오. 정부는 상업자유 보호 의무가 있고 법원은 시장 질서 다잡을 책임이 있어. 차용증서는 명백 법적 서류이니 증서에 대용대로 재판하시라 청하오. 증서에 적힌 대로 집행하시라 청하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반드시 안토니오 생사를 노릴 것이오.
2: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모두들, 모두들 서두르세요! 이쪽입니다!
0: 안토니오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실종자 수색에 여념이 없어 벨몬트에는 알리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으나 아무래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안토니오 모르게 편지를 보내요. 알도가 벨몬트에 도착을 하면 벌써 열흘이 지났을 테니 이제 안토니오가 돈을 갚을 날이 닷새밖에 안 남았어.
2: 어?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들 저쪽입니다. 저쪽이에요.
3: 맨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가난한 상인이라 말했소. 아니 더 솔직하게 알려야 했소.

0: 아쉽지만 우리들의 결혼식은 일정을 좀 미뤄야 할 것 같네요.
1: 부샤!
0: 바사니오, 지금 당장 베니스로 가세요. 그라치아노 알도도 함께 가세요. 3천 덕컷 10배 담아 3만 덕컷 싣고 가세요. 샤일록한테 빚을 갚고 선박과 선원들을 사서 수색의 힘을 보태요. 실종자들 찾아내고 안토니오 구해내요. 지금 당장 베니스로 가세요.
1: 그래, 알겠소, 부샤.
0: 내리사, 발타자. 우리는 파도바로 갈 거야. 샤일록 그놈이 짠 판대로 재판이 열릴지도 모르니 대비를 해야지. 우리 삼촌 마리오 변호사, 이탈리아 최고의 변호사야. 우리 마변 모시러 갈 거야. 마변이랑 베니스로 갈 거야. 제 아무리 샤일록이라 해도 천하무당 변호사가 혼내면 고양이 앞에 생쥐꼴 뱉 거야.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3: 1000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와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할게요.

안녕하세요. 대 아임 라이브 관객 여러분. 안녕. 그 강풍기? 아, 이걸 뭐라고 하죠? 컴패티 발사기 안녕. 정말 성능이 좋더구나. 일단 이 하트가 지금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마치입니다. 아, 처음 들은 곡은 항복이란 곡이고요. 제가 어제 앨범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1년 만에 EP를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곡을 불러야겠죠? 다큐멘터리란 곡이고 이제 정말 첫 발매되고 첫 라이브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영화처럼이란 곡을 옛날에 냈었어요. 첫 데뷔 앨범에 실려있는 곡이 영화처럼이란 곡이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영화가 아니라 약간 다큐인 거예요. 이게 웃으셔도 돼요. 다큐네? 어랏? 내가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왜 다큐지? 뭔가 이런, 물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웃기지만은 않은 경험들로 인해 다큐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쓴 곡이고요. 그래도 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화 같긴 합니다. 다큐멘터리 들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곡들을 합주하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여기서 고백 하나 하자면, 제가 쓴 곡을 부르면서 뭔가 감정에 이렇게 북받치거나 이랬던 적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막 ENFP스러운 노래를 많이 했거든요. ENFP 계세요? 어? 아, 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쩐지 약간 통하더라고요. 근데 저 아까도 사실 눈을 마주치고 울 뻔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이제 별거 아닌 순간들 별거 없는 한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살짝 올라오는데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뭔가 너무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 이 곡이 처음이잖아요. 이 곡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처음이에요, 사실. 이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약간 울음이 나올 뻔했어요. 처음이에요. 이게 되시나요? 제가 너무 두서없게 얘기를 해가지고. 울음이 나올 뻔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왜 근데 네. 마지막 곡 아니죠? 마지막 곡. 아, 맞네요. 이게 이렇게 말하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 마지막 곡이라고 말하라고. 아시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오늘만큼 이제 제팬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저희 팬은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알콜 알콜 외쳐도 괜찮은가요? 방송에서? 제 앵콜 앵콜을 알콜 알콜로 하거든요. 왜냐면 제 팬덤명이 완취단이에요. 네, 그래서 알콜 알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콜 알콜 이제 타이밍 좋게 외쳐주시면 네,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음 곡은 컬러잇이란 곡이고요. 자, 키가 뭐였지? 아쉽다. 너무 쉽다. 버려진 상상들을 채워. 가시죠.

감사합니다. 알콜. 아우 자가라. 아우 이래서 취하겠어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알콜을 해야겠군요. 아직은 낭만이란 곡이고요. 제가 대학생 때 쓴 곡이에요. 뭐 바로 어제라고 할 수 있죠. 뭔가 한강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다가 버스가 한강을 지나가니까 다 한강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그래서 아직 낭만이 남아있구나 해서 쓰게 된 아직은 낭만이란 곡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마치였고요. 뭐 그냥 어제 앨범이 나왔다고요. 아직은 낭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음마치와 함께했습니다.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잠시만요. 같이 좀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I'm live. 소리 질러.

0: 진짜 높죠?
1: 진짜 네. 높다. 이게 실제로 와서 보니까 훨씬 높네요, 이게.
0: 맞아.
2: 근데 저기에 그 글씨가 있던데요. 이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삐뚤었는데.
1: 그러네?
2: 네, 무슨.
1: 그러네?
2: 무슨 뜻일까요?
0: 백제가 사실 망하게 된 게 나당연합이라고.
1: 나당?
0: 들어보셨죠?
1: 나당연합 들어본 것 같은데?
0: 네. 신라의 나, 당나라의 당. 오.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으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아. 그 당시에 당나라가 시간이 많이 촉박했나 봐요.
1: 시간이 없었구나. 빨리 어디를 더 갔어야 됐구나.
0: 네, 그래서 비석을 직접 세우는 대신에 그래서 그냥 이 탑에다가 당나라가 멸망시킴! 적어버리자.
1: 아, 진짜요? 아, 그게 그거예요?
0: 네.
3: 그럼 백제의 탑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0: 아, 백제의 현재 나무 석탑은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가 오. 여기 부여에 있는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 네. 하나는 익산, 네, 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거든요. 아, 그래서 딱 두 개, 백제의 석탑이 딱 두 개 지금 남아있습니다.

0: 여기가 백제 박물관인가 봐요.
1: 그런가 봐요. 그리고 여기가 이 백제의 사비성을 그대로 재현해 놨대요.
0: 사비성이요?
1: 네, 성 자체를 똑같이 만들어 놨대요.

0: 우와. 와.
1: 사, 저게 사비궁인 거죠, 저게?
2: 사비궁?
0: 눈물이 나네. 천 가운데 정, 전. 그러니까 전이라는 게 궁전이다, 여기. 네,
1: 여기서 천정전. 이제
0: 네, 건물에서 일을 한다, 천정전이다.
1: 근데 분위기는 약간 그 조선시대에 있는 경복궁이랑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3: 근데 경복궁이랑 좀 다른 게 경복궁은 오방색이라면 여기는 오반색인 것 같아요.
1: 오반색?
3: 네, 오반색. 그 오방색이 뭐냐면 오방색은 좀 비비드한 컬러고 여기는 좀 파스텔 느낌 나는. 아,
1: 좀 더 연한.
3: 네, 연한.
0: 채도가 좀 빠진.
3: 네, 맞아요.
1: 그게 약간 절제 아까 그 오지크. 아, 저 뭐지? 아, 이름이 뭐였죠? 거미블루
0: 화이불치.
1: 화이불치. 거미블루 화이불치.
0: 그러니까 검소하지만 누추하진 않다. 거미블루. 아. 네, 그러니까 난 화이불치. 화려하지만 다치하진 않다.
4: 와, 여기 옷도 불색.
5: 어머, 뭐야 이거?
0: 우와. 어? 평상복.
5: 왜?
3: 어, 이거 옷이. 우와. 되게 고구려 복식 느낌 나는데?
5: 색깔 톤 자체가 진짜 아까 보미가 말한 대로
0: 오관색?
3: 오관색.
5: 오관색? 파스텔.
3: 근데 또 핏도 그렇고 뭔가 고구려 양식이랑 많이 비슷해요.
5: 대례복이라고 돼 있는데.
0: 네, 대례복. 파티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5: 중요한 맞나요? 행사 시에 아, 입었던.
3: 맞아요, 행사에 입었던. 이거 다 손자수예요. 아,
5: 우와, 이거는
0: 진짜 아름답다. 확실히 태국 궁전보다는 네. 엄청 검소한 느낌이 들긴 하죠.
4: 어, 맞아요. 뭔가 태국이랑 확실한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은 게 이 말씀하신 약간 절제된 느낌도 있고 이 디자인도 살짝 달라가지고 되게.
3: 태국은 어떤 색감을 주로 써요?
4: 보통 금. 노란색.
5: 금.
4: 아, 금. 맞아요. 응, 맞아요. 금. 그런 색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 네.
5: 그리고 엄청 화려하잖아.
4: 맞아요.
5: 거기 궁 보면은 장난 아니야.
4: 많이 했던 건데요.
5: 그러니까. 감독님 이거 네 개예요, 저희 이거? 아, 네. 잠깐만, 헌터 씨. 헌터 씨 사냥꾼.
4: 맞아요.
5: 헌터 씨한테 딱 맞네, 이 느낌이.
4: 그럼 제 이름이 사냥꾼인 만큼.
1: 사냥꾼인 만큼.
4: 네, 제가 맞춰 보겠습니다.
3: 근데
1: 약간 그 반지의 제왕의 레고. 근데 약간 그 반지의 제왕의 레고.
0: 괜찮아.
1: 괜찮아. 일단은 자세나 이런 멋있는 이런 거는 딱 봤을 때 레골라스 느낌 약간.
0: 아, 레골라스.
4: 아, 자세. 어, 알겠습니다.
5: 자.
3: 오, 힘은 좋으신데? 우와! 오, 힘은 좋으신데? 우와!
1: 이도씨.
0: 제가 보니까 이 자세를 앞을 보면 안 됩니다. 몸은 옆을 향하고. 와.
1: 일단 자세는 돼 있어. 와! 일단 자세는 돼 있어. 와!
0: 아무도 안 돼. 아, 인정.
5: 인정. 1등하고 2등 하신.
1: 네. 이도 씨랑 헌터 씨. 네.
5: 이따가 따로 선물을 드릴게요.
1: 우와!
4: 오, 단을 주신다.
1: 선물 있었어요? 아, 뭘 더 열심히 했죠, 감독님.
0: 최선을 다 하시던데요?
1: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색깔이 되게 예쁘다, 색감이.

0: 조심히 가요.
1: 어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2: 어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라. 동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1: 저 몇 번 하시는 거예요?
2: 주라. 저희에게 뭐 시키실 일이 있사옵니까, 주라?
3: 상갑하셨나요?
1: 에?
2: 그게 무슨 뜻이옵니까, 전하?
3: 상갑 패션을.
4: 상과 패션을 가져오라고요?
3: 아니요, 저 배달 시켜달라고요.
2: 아, 배달? 배달. 어떤 걸로 주문해드리옵니까, 전하?
3: 오늘은 치킨으로 간다.
2: 아,

0: 엄청 높다.
1: 혹시 여기가 어딜까요?
2: 여기가 능사라는 사찰이고요. 아.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능사 5층 목탑이에요.
3: 아, 여기도 5층이구나.
2: 이게 높이가 38m나 되거든요.
0: 38m면
2: 느낌도 안 오죠?
0: 네.
2: 그게 요즘 건물을 치면 한 13층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우와.
2: 그 시절에 이 13층짜리 목탑을 지은 거예요.
0: 우와.
2: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가 옛날에는 못을 안 쓰고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만들었대요.
1: 튼튼해 보이긴 해요. 뭔가
0: 그럼 진짜 실제 백제 사람들은 이거를 봤겠네요, 그러면?
2: 그렇죠, 봤죠. 만들고, 받고, 즐기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4: 네. 너무 아름다워.
0: 예쁘다.

0: 대학로를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그걸 지금 재현해놓은 거, 제작 과정을 공방에서 재현해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왜 백제의 문화재,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동대학로.
1: 제일 가장 대표적인.
2: 금동대학로를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불처럼 이렇게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0: 그래서 그게 향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향을 피우려면은 그 향이 머물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죠.
1: 와, 이렇게 나눠서 만든 거구나. 네.
0: 그리고 이 금동대학로는요, 금동,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엄청나게 그 보면은 디테일이 엄청 살아있어요.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불교와 도교적 세계관을 넣은 것들이 뭐 악사라든가 동물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새겨져 있는데 그게 엄청난 백제의 기술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1: 고구려도 그런 게 있어?
2: 고구려도 아마도 문화재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는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뭔가 백제랑 고구려가 연관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도 아마 이렇게 엄청 문화재가 뛰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엄청, 그렇죠. 네,
2: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1: 네. 아, 근데 있으면 진짜 구경 가고 싶긴 하다. 고구려의 또 문화 예술품과 네. 또 백제, 또 신라 다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면 더 재밌을
2: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와, 근데 진짜 엄청 넓다.
1: 그쵸?
0: 여기 안에가.
2: 이쁜 건물도
0: 너무 많고. 너무 많이 걸었는데 좀 배가 고프지 않아요? 이제?
1: 엄청 고파요.
0: 이제 밥을 먹긴 해야 될 것 같은데.
2: 좋아요.
1: 뭐 먹죠?
0: 뭐 좋아해요?
1: 밥이요?
0: 그냥 밥. 그냥 한식파.
3: 쌀밥.
0: 아, 쌀밥파.
3: 아, 너무 좋죠. 아. 저 사실 밥이 좀 먹고 싶긴 해요.
1: 어?
3: 예?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뭐야?
0: 뭐야, 뭐야, 뭐야?
3: 너 뭐야?
0: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3: 네. 쌤. 저희 어? 멤버예요.
0: 예?
3: 같은 멤버예요.
0: 진짜로?
3: 이거 타고 왔어?
4: 제가 사실 헌터가 오늘 혼자 부려 와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따라왔거든요.
0: 같이 온 거예요?
3: 네. 진짜?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4: 따라왔습니다, 제가.
3: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4: 아니 제가 예. 진짜 팬이거든요.
0: 저요?
4: 네.
0: 아 진짜요?
4: 쇼박스 채널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0: 아, 정말요?
4: 할래볼래, 할래볼래. 이거 진짜 좋아해서.
0: 저랑 한번 호흡을 한번 맞춰볼까요? 네. 밥 먹을래 말래?
4: 먹을래 말래?
0: 먹을래 말래?
4: 먹을래 말래?
0: 먹을래 말래?
4: 먹을래 말래?
0: 지금 안 먹으면 매매기네.
4: 매매기네.
0: 오케이. Let's go. 빨리 밥 먹을래.

0: 기분이 어때?
1: 나 떨고 있니?
0: 오늘 컨셉은?
1: 생태 탐험가.
0: 하고 싶은 말?
1: DMZ로 떠나자. 안녕하십니까? 군위생태원 보호지역팀의 팀장 신현철입니다. 보호지역팀은 우리나라의 생태경관 보존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 같은 국가보호지역과 해안서구, DMZ 같은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조사를 해서 생물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고 생태계 변화상 보호지역의 발굴, 자연경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는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DMZ는 지난 70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 한반도의 그 원형적인 경관과 지형을 가진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멸종위종, 희귀동식물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태계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70년 동안 자연생태계가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0: 네, 보통 생태계 조사는 특정 지역의 지형과 식생, 그리고 그곳에 분포하는 다양한 동식물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DNG 조사는 동부, 중부, 서부로 나뉘어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일반 지역 조사는 그 조사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그 분야의 특성에 맞춰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DNG 같은 경우는 군인의 인솔화에 민간인 통제선을 지나서 지렌지의 출입구인 그 남방 한계선 통문을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가기 직전 신원과 반입 장비에 대한 확인을 절차를 거치고 방탄모, 방탄조끼, 그다음에 조사자 표식을 착용을 한 이후에 들어가게끔 됩니다. 군인의 경호를 받아 정해진 시간, 정해진 경로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DNG는 다양한 멸종 야생생물들이 서식을 합니다. 구토 면적이 약 1.5%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생물 종이 약 24%가 서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루미나 산양노루, 산양, 버드가지 등 약 108종의 멸종 위중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DNG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생태조사 장비에서도 멸종 위중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반달가슴곰은 군인의 목격담 등 서식 가능한 가능성만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으로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반달가슴곰이 복원 또는 사육개체인지 야생개체인지 확인하고자 이 사진 한 장으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대 조사가 실시하였습니다. DNG가 비록 분단의 아픔을 가진 상징적인 곳이지만 우리나라 야생생물의 서식지로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어서 저는 가슴에 남았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DNG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지만도 그곳에서는 자연적인 산불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내는 산불,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군사 장비, 시설 등에 의해서 훼손되기도 합니다. 정밀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관리 방안들을 만들어서 그런 관련된 지자체나 관련 기관한테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제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곧 생태계 보전 활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저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게 저는 더 많은 박사님들과 열심히 조사를 해서 이런 좋은 조사 결과들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 When we think of places where we can experience the history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reflect on peace and reunification, which destinations come to mind?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travel across South Korea in search of inspiring stories of peace and reunification waiting to be discovered along the way.

0: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인문학의 이시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의 터줏대감 김지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1: 예, 반갑습니다.
0: 그리고 정말 우리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인재를 모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진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0: 그 저희 통일부랑 또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2: 예, 광화문 필통이라고. 네. 예. 2018년부터 한 3년 동안 쭉 진행된 프로인데 거의 2년 동안 MC를 했어요.
0: 이야, 그리고 또 정말 이런 분이 한국에 있었나? 정말 선을 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 이분은요, 북한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다. 정재현 작가님 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저희 출연자셨어요.
3: 네, 출연자. 초대돼서 그때 6년 전에 뵀었죠.
2: 2020년 네. 봄.
4: 아, 고맙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3: 감사합니다.
5: 촬영 분위기 되게 좋네요.
0: 그러게요. 어, 여기 테이블 위에 이거 남자분들은 좀 익숙하신가요? 이게 바로 전투식량이 좀 요즘 현대화된
2: 그러니까요.
0: 거예요. 네. 요즘은 이걸 뭐에 많이 쓰는 줄 아세요?
2: 모르죠, 제가.
0: 요즘은 이거를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전쟁 때문에 생긴 이 음식이 가장 평화로운 여행지에서 쓰인다는 사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1: 이 봉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군방색이에요. 전투식량은.
0: 아, 그래요?
1: 오리지널 색은 카키색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0: 그렇구나.
1: 이게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와 굉장히 예쁘게 포장을 했구나.
2: 저희 때는 이 전투식량은 군 생활뿐 아니라 저한테 강렬한 기억 두 개가 있어요.
0: 어? 말해주세요.
2: 하나는 뭐냐면 94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교 한참 다닐 때 그때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할 뻔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재기를 엄청나게 그때 많이 했어요. 부탄가스, 물.
1: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2: 집에다가 이제 급하게 먹어야 될 것, 뭐 사발면. 네. 거의 이제 전투식량, 전쟁식량인 네. 거죠, 그게.
1: 그쵸.
2: 두 번째는 동일본 대지진 때. 제가 그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0: 어머. 예,
2: 도쿄에서 지진을 겪었어요. 저 진도 8 이하 겪은 분하고는 대화를 안 해요. 예, 그 아는 교수님 댁에 가서 구급 피난 장비?
0: 네.
2: 그게 집마다 있는 거예요.
1: 아.
2: 일본은 지진 나면 이제.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피난백에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용 물만 부어서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이 집에 딱 구비가 돼 있어서 저에게는 이 물건의 의미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굉장히 그 두렵고 그런 상황이 연상되는 물건인데
1: 저 이걸 보면 덥거나 추운 느낌이 확 나요.
2: 그러니까 군생활.
1: 왜냐면은 한여름에 막 그 훈련 받으면서 이걸 먹거나 한겨울에 동줄기 훈련 가서 먹었으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걸 여행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0: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거의 1년 가까이 되면서 이 평화와 통일이 우리 근처에 있다,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정말 이 평화와 통일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2: 2, 3년 전에는 평화가 가까이 있기보다는 평화의 반대말이죠. 폭력. 굉장히 두려운 상황. 오물풍선 날아오고 막 포탄도 바다로 떨어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어쨌든 전방이 조용하잖아요.
0: 그렇죠.
2: 가보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일상이라는 게 조금씩 그렇게 평화롭게 좀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1: 최근에 전쟁의 빈도나 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란이라던가 지금 아프리카라던가 중동 쪽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맞닥뜨리는 일상은 그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할까 우리랑 완전히 체감이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0: 저는 평화의 반대말이 뭘까 해보니까 저는 혐오가 혐오하는 이유가 뭘까 또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2: 무지, 그러니까, 무지.
0: 그렇죠.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그곳에 일단 안 가봐서인 것 같아요.
2: 접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네. 않았기 때문에.
0: 그래서 참 저는 일단 가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거예요. 직접 가본.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게 DMZ인 것 같아요. 이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가까운데 지방에서
2: 맞아요,
0: 이 DMZ
2: 맞아요.
0: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2: 맞아요.
1: 우리가 DMZ라고 하는 공간은 직관적으로 분단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0: 네.
1: 잘 가지 못해서 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2: 두려움과 공포를 맞는 상황들이 굳이 DMZ와 관계된 그 남북 대결로만 초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를 살려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그 전국적으로나 확대됐으면 좋겠다, 확대될 수 있다. DMZ를 이제 벗어나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하고 가자.
0: 네.
2: 이제 파주는 많이 가봤으니까 서대문 용무소 가자면 사람들 반응이 거기가 통일하고 무슨 상관이냐, 거기가 평화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서대문 용무소에서 옥고를 치러준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미래에 분단된 남과 북이 있었을까요? 분단된 한반도가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하다 보면 선대한테도 되게 부끄러워지고, 아, 우리 후대들한테도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거기 가서 하게 되면 서대문 용무소도 평화와 통일을, 특히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서대문 용무소는 그냥 독립운동 답사지.
0: 맞아요. 예,
2: DMZ는 평화통일 답사지.
0: 네.
2: 그걸 내가 인문학적으로는 장소성의 영역화라고 하거든요.
0: 네.
2: 특정한 장소의 의미를 하나로 고정시키려는 욕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넌 이 생각만 해. 그러니까 그게 보통 팻말에 써 있죠.
0: 강압적이네요.
2: 근데 이제 그 공간에 가서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0: 네.
2: 우리가 예를 들면 땅굴에 가서 북한의 남침야욕을 잊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땅굴에 가서 야, 이 굴을 파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 희생이 있었을까, 이 남북의 대치와 상황이 왜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들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장소성의 의미, 장소의 의미, 장소성이 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확장을 좀 해보자.
1: 그러니까 중국의 접경 지역이 있어요. 1800km로 이제 교수님도 가보고 저도 가보는데, 거기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뭉클하거나 소름 끼쳐하는 곳이 딱 두 군간이 있어요. 하나가 백두산. 그건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0: 네.
1: 또 하나가 여순감옥. 안중근 선생께서 거기서 사형으로 돌아가신 공간이 있어요. 실제로 사형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안중근 선생이 그 사형을 선고받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집필을 하시고, 남북은 향후에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국가로 가야 우리는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충돌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민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죽기 며칠 안 남겨놓고 후손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남북에 우리는 지금 분단된 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저때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후손에 대한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놀랐거든. 그래서 김진아 교수님 책 보면 그런 마음들이 되게 절절하게 이렇게 나오는 대목들이 되게 많아요.
0: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딱 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곧 저는 장소의 힘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갔을 때 느껴지는 것. 그런 경험이 왠지 정재훈 작가님은 있을 것 같아요.
1: 우리 마을에 어떤 역사적인 공간이 있는가, 자기의 해석으로 그것들을 발견한다던가 아니면 새롭게 주목한다던가.
3: 저희는 판문점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판문각이라 그래요. 아. 군인 뒤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뒤 문만 열면 북한이어서 그렇대요.
2: 그 공간에 그냥 내렸을 뿐인데 거기서 막 이렇게 훌쩍훌쩍 하시면서 막 눈물 흘리시면서 묵념으로 그러고 다들 계시는 거예요.
5: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6: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7: 맥은 맥은 하다, 맥은 맥은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6: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8: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느낌은 그죠?
1: 아, 이거 놓으면 됐어, 그거.
2: 잘 먹겠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선생님 모셨습니다. 정말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혁을 드립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4: 라이션!
5: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이찬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와이어시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8: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2: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8: 그렇습니다.
2: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8: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7: 네, 이제 운동, 이너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2: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7: 아, 감사합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7: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2: 굿즈같이 이렇게 좀 굿즈 나눠드리는
7: 굿즈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너무 좋은데요?
7: 대박 내면 되잖아요.
2: 그죠. 네,
7: 그쵸.
8: 이제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잘 된다는 아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7: 좋아요.
8: 괜찮잖아요?
7: 좋으시죠?
2: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1: 너무 됩니다.
0: 이현님 가실까요? 아니면은 와이언님?
2: 와이언님 가겠습니다.
3: 제가 가나요?
0: 아, 네. 오케이, 와이언 렛츠 고. 아!
3: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0: 리?
3: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0: 랑!
1: 랑!
0: 와!
3: 야, 이거 오!
4: 감사합니다.
3: 아니 이게 뭐 크게 할 줄 몰랐네.
1: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저는
3: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어.
1: 저희가 이렇게 저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3: 네, 너무 영광이었고.
5: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1: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의 본능이랄까? 또 좀 뭐랄까 무거운 자리에 또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3: 오케이, 그러면은
1: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3: 맞아,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어디요? 인터뷰하면 싹 돌아요?
3: 아니 저 아, 다른 거예요? 뭐예요? 뭐야?
1: 진짜 안 말해줘.
3: 이거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1: 무서운 건 아니죠? 유치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3: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1: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3: 난 모르...
1: 무서운 거일 수도 있거든?
3: 무서운 거라고? 아,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6: 네.
3: 예. 안녕. 누가 가져온 거? 왜 따로... 안녕.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7: 금강산도 식구장이야.
3: 아 형 먹기만 해 도대체.
7: 일단 먹어.
3: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7: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3: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채워?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7: 그래도 인터뷰 잘해서
3: 재미가 없나?
7: 다음으로 가시는 거지.
3: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7: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거 같아.
3: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나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7: 그래도 끊으려고 해?
3: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7: 우린 이제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3: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7: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무서운 상황은 없을 거야.
3: 맞아. 나 제작 발표할 때 나 진짜로 무서웠어.
7: 무서웠어 나.
3: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야,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1: 귀신을 좋아하네.
3: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오죽궁금한 뭐야 저기 여기야?
1: 무슨 건데?
3: 이거 뭐야? 어?
1: 저 보여줘.
3: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1: 보여줘야지.
3: 대본 아닙니다. 형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1: 같이 보자.
3: 아니.
1: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3: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먼저 들어.
3: 왜 형 안 무섭다면서 왜 나왔는데 맨날 먼저 들어가?
1: 계세요.
8: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8: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8: 네, 이쪽에 앉으세요.
3: 네.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1: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 MC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네.
1: 일단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0: 네.
1: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고 싶네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0: 네.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네네. 저희가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드리고 네.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1: 아, 좋아요, 좋아요. 네.
0: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2: 네. 좋아하는 거랑은
0: 연관이 네, 별개예요.
1: 아. 별개예요?
0: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1: 네.
0: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 전용도가
3: 고명도죠?
0: 어두운
3: 조명도죠?
0: 네, 맞아요.
2: 잘못 말했어요.
0: 네.
1: 잘못 말했구나.
0: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1: 네.
0: 일단 평소에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2: 이거는 큰가요?
1: 이거는
0: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3: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0: 이거 쿨레드예요.
3: 그렇죠.
1: 오.
3: 제가 뷰티 MC거든요.
1: 아, 네. 나도 MC인데?
3: 자, 오, 맞네.
4: 어때요? 심각한가요?
0: 아니요, 심각하진
1: 않아요. 아, 이게 뭐, 네. 뭔가 이거... 네. 뭐,
0: 이거 심각한 건 아니고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 좀 비슷하네요?
3: 네
4: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0: 일단 먼저 일단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1: 네 맞아요.
0: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3: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0: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어요. 네.
3: 여름쿨.
0: 여름쿨.
3: 썸머쿨가 있네요 제가.
0: 가을.
3: 가을.
0: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3: 아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0: 아 그, 한정적이니까.
3: 네. 막 분홍색 입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1: 아, 분홍색?
0: 아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3: 아, 아니에요?
0: 여름쿨 라이트라고.
3: 아,
0: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1: 네.
0: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자리 이동하실게요.
1: 오!
0: 네,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내 피부톤의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3: 네.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0: 네.
3: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4: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3: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0: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랑 이런 거 확인해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3: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0: 네.
3: 오, 나왔어.
0: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1: 네.
0: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1: 네.
4: 좋은 건가요?
3: 몇 점이죠? 와이어스?
4: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3: 그런 게 어디 있어요?
4: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0: 아니 피부톤 베스트는 없어요.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4: 아 그래요?
0: 네. 백인 흑인 빵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1: 이렇게.
0: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1: 네.
4: 이게 뭐죠?
3: 식탁보인가요? 아 식탁보래. 그
4: 애기들
3: 학바지인가요?
0: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3: 언니.
4: 애기 된 기분인데?
3: 좋은데?
0: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4: 헤어 컬러도요?
0: 네.
3: 이거 완전 이거
4: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3: 시간 주머니 느낌.
0: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3: 아예 안 받아주시네요.
4: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3: 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0: 그러면은 일단 요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3: 여름
4: 이게 얼굴
0: 이 여름 아니에요.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1: 네.
0: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3: 아, 아니다.
0: 다시 한번 볼게요. 웜톤.
3: 이것도 아닌데?
4: 이거 애매해.
3: 쿨톤. 이거 아니다. 아예.
4: 아예.
0: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때는 쿨톤 아니니까는 네. 좀 다크닌 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3: 네.
0: 다른 거. 네, 그쵸. 이번에는 고명도예요. 원톤.
5: 이거다. 그나마.
0: 쿨톤.
5: 아니다.
0: 쿨톤 와, 이것도 여기. 약간 조금 상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네.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네. 웜톤.
5: 웜톤.
0: 쿨톤.
5: 이거 아니다.
0: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1: 색이 없나요?
3: 아,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1: 저 색이 없나요?
3: 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1: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0: 아,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아, 네, 아, 부담 없이 그냥 아. 보시면 되세요.
6: 그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아, 그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1: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지금
3: 난관이다.
1: 난관이다.
3: 컬러 인생
1: 찾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0: 일단 대체적으로 네.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네.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1: 네.
0: 빨주노 네. 초파나 뭐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1: 네.
0: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다크닝이 조금 많이 생기시거든요. 너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1: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0: 네.
1: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5: 나도 받지 않겠어.
0: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1: 레드.
0: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5: 스트롱.
0: 네, 스트롱. 예요.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그래서 고객님은 봄, 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1: 봄, 웜, 스트롱.
0: 네.
1: 와, 제가 또 헬스도 가는데.
5: 봄의 따뜻한 힘센 가이.
0: 네.
1: 힘센 가이. 우리 형 기대된다.
0: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5: 저는 좀 이렇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0: 그림자 안 지게요? 이렇게 볼게요.
1: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5: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1: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0: 네.
1: 아, 확실히, 확실하네. 역시.
5: 아, 이런 건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는
1: 거 맞아, 맞아.
5: 감사합니다.
0: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1: 안 지게 하려면.
0: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5: 네, 괜찮아요.
0: 이거 진짜 괜찮으세요?
5: 네.
0: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5: 네.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0: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5: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0: 쿨톤이에요?
5: 네.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0: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5: 쿨함스러운 거.
0: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가요?
5: 쿨까지 나가신다. 간다. 와 이거다.
0: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네 쿨톤 괜찮거든요.
5: 아 이거 아니다. 아 네. 이거 아니다.
1: 아 이거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5: 거 지금 보세요.
0: 그래서 일단 이선이 웜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5: 명도.
0: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천이에요.
1: 나쁜 거 같아.
5: 몸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0: 네, 이거 쿨톤 천이에요.
5: 진짜요?
0: 네.
1: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5: 아니, 아니, 물어본 거예요.
0: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1: 형 괜찮아?
0: 이게 이선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5: 아, 별론데?
0: 이거 별로예요?
5: 네.
0: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5: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0: 이거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럼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5: 쿨이긴 한데.
0: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5: 멋진 쿨.
0: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5: 오.
0: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 쿨톤이에요, 지금.
5: 네.
0: 그리고
5: 이거다.
0: 조금 밝아진 거고요.
5: 네네.
0: 좀 더 밝아진 거고요.
5: 이거다.
0: 가장 밝아진 거.
5: 아, 이거네?
0: 네, 이거예요.
5: 이거예요?
0: 네, 밝은 고명도
5: 이걸로 주세요.
0: 컬러.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오,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스.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 리쉬 톤이에요. 오!
4: 어두운 컬러를 피해야 되네, 형.
5: 아싸. 와, 저 마음에 들었어요.
4: 가져가도 돼요?
0: 네, 안 돼요.
4: 그쵸.
5: 형님, 지친 거 아니시죠?
0: 네, 아니에요.
4: 괜찮아요.
0: 네, 요거 빼드릴게요. 네.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4: 저 머리가
5: 괜찮아요. 하면 돼.
4: 공부하러 왔구나.

0: 네,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어, 일단 팩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네?
1: 어.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러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네.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 이 작업하는 친구. 선생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이거 좀 덜어내도 돼요? 간다.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기를 맞춰요.
0: 네.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00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럼 이거 좀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어,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야.
2: 이 정도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그 정도 괜찮아요.
1: 우동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0: 선생님 다 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되거든요. 네.
0: 어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은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커스텀으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3: 네, 네. 어
1: 여름콜 라이트 곰보라이트잖아요.
3: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청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3: 네.
0: 이 피마자가 립스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가요?
1: 네 맞아요.
2: 어.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0: 야 이거 주방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1: 주방에 왜요?
0: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걸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렇죠.
0: 아 찾아가서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2: 그러니까
0: 이렇게
1: 네
0: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0: 커스텀 KBT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는?
1: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돼 있지는 않거든요. 이사님은 통에 넣을게요.
0: 이 통 되나요?
2: 우와 완전 핑크색이네.
1: 그리고 와이어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와이어님도 넣을게요.
2: 네.
0: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럴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0: 진짜
1: 만드니까
0: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1: 충분히 가능하죠.
0: 아, 여기서 쌤의 이 정도 리액션은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2: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
1: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케이블트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0: 눈 빠질 뻔했네.
2: 짜라라.
0: 우와.
2: 우와.
1: 일단 이사님 거는 여름콜 라이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기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님 거는 곰보라이트 나왔잖아요.
2: 네.
1: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2: 네.
1: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2: 네
0: 좋습니다.
2: 더 발라야 되나?
0: 오, 뭐야, 좋다.
1: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쿠션이랑 틴트,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2: 완성!
0: 와!
2: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1: 아니.
0: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2: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2: 예.
0: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2: Yeah. Who are trying to come in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0: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여기서 칙딱 이렇게 해서 그냥 칙딱으로 불려요. 계절에 따라서는 이제 생칡이 좋기는 더 향이 더 진해요. 근데 이제 건칡을 샀을 때는 조금 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요. 우리 남편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는 건 캔다고 해요. 갖고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내려와서 씻는 것도 집에서 씻을 수 없어서 저기 개울에서 아예 씻어갖고 그리고 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럼요. 암칡과 수칡. 음료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거의가 수칡이에요. 싹으로 다 녹말이 다 저거 영양분이 다 증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칡이 대체적으로 써요. 근데 50년 이상 된 칡이라야 암수가 구분이 돼요. 몸에 고운 거는 암칡일 수도 있지만 거의가 음료로 많이 나가고 이제 50년 이상 되고 그런 걸 골라서 암칡을 골라서 녹말을 빼고 음료에나 이 닭에나 이런 데 써먹는데 암수 상관없어요. 맛이 좀 틀려요. 맛이. 가을에 11월부터 4월까지 캐거든요. 그 여름에 되면은 칡이 좀더 써지고 가을에 캔 칡은 좀 단맛이 더 나요. 엄나무하고 황기, 대추, 마늘 이렇게 넣고 있어요. 녹두, 깐녹두랑 렌틸콩과 감자. 찹쌀, 백목이버섯, 능이버섯 이렇게 있어요. 감자가 들어감으로써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육수는 이제 이 나무하고 건더기, 칡, 황기를 먼저 넣고 삶아야 돼요. 육수 끓여놨다 하면은 닭을 넣으시고 감자 넣으시고 마늘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찹쌀을 불려놔야 돼요. 불려놓은 거를 삼배보자기에 넣어서 넣고 이 버섯은 닭 위에다가 얹어요. 얹어놓고 물 넣고 그래서는 압력솥에 담그고 30분 끓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찹쌀을 먼저 불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30분 불려두시면 돼요.

더 넉넉하게 넣어야 돼. 센 불로 1시간, 중불로 1시간. 이따 꺼 끄고 한 30분 뜸 들이면 돼요.

0: escucho.
1: Filtro de inicio. 시간과 불조정.

0: 갑자기 나책 말아서 허리에 메고 그냥 뛰어가면 나간다.
1: 여로박달려. 쫙 명이촌. 거기 진짜 옛날에는 요 마찻길만 있었잖아요. 비포장에다가. 저기는 차도 못 써. 저 달에 넝쿨 우거진 그 산골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가을 되면 밀을 농사 지어갖고 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찐빵 해주고, 응? 그리고 이제 쑥버무리. 아까 말씀하신 시무님 나무 버무리. 그런 거, 그 기억이 나서 그걸 되살려서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송화사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그 닭고기 먹고 싶어갖고 키워서 먹어보자 하면서 이제 축사를 지면서 닭을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병아리를 한 50마리 사다 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잡아달래요. 놀러 와갖고. 그래서 그럼 먹고 싶은 거 잡아오시라고 붙잡아. 그거 삶아주다 보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45년을 식당을 해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쉬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해 보니까 이제 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 오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다 보니까 뭐 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도를 거의 뭐 진짜 한 달에 두 번은 꼭 다녔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우리 제천에는 한약이 유명하니까 한약재를 놓고 이 보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인데 그 생각이 나갖고 이제 떡 송편도 하게 됐고 이제 뭐 다식도 하게 됐고 전도 부쳐보고 이제 치계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도에서도 그럼 제천으로 치교를 하자. 우리 산에는 치가 엄청 많죠. 제천 지역에는 치가 널려 너무 치 때문에 골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여기 노목보다는 청풍 그쪽에 치가 더 맛있어요. 여기에는 그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흙이 검어요. 근데 그쪽에는 마사토예요. 양지 바르고. 그래서 그쪽 치기 훨씬 맛있어요. 있는데 캐기가 힘들어요. 돌이 많고 나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캐기가 힘들어요. 암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맨 밑에 내려간 거, 맨 밑에 내려간 몸에도 곱고 무 같아요. 그걸 암칡이라고 하고 위에 줄기에서부터 바로 내려가면서 있는 거는 딱딱해요. 수축으로 나눠져요. 암칡은 녹말이 많으니까 연해요. 뚝뚝 잘 부러져요. 수칡은 섬유질이 많아서 잘안 부러져요. 나무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칡국수, 칡만두죠, 뭐. 그리고 이제 칡정 같은 거 옛날에는 해드렸는데 지금은 녹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귀한 손님 오시면 해드리고 안 해드려요. 우리 엄마가 뭐 그때 당시에는 칡을 아버지가 캐다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넣어갖고 삼계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약병아리 그거 잡아가지고 제일 흔한 게 논두렁마뚜렁에서 캘수 있는 게 칡이거든요. 그냥 그래 칡뿌리 캐다가 그냥 넣고 삶아주신 거예요. 봄에서 여름 가는 이 시절에 기운이 제일 없다고 그때 좀 해주시더라고요. 왜 여름 이때냐? 밭에 가면 묵밭에 칡뿌리가 가는 게 많이 자라요. 그건 이제 엄마가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뽑아내는 거 가는 칡 그거 갖다 해주셨어요. 그때는 칡뿌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 쓴맛은 없고 그냥 향긋한 맛이 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육수를 먼저 한 2시간 동안 푹 끓여 놓으면은 약초가 많이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넣고 바로 30분 하면은 약초에서 물이 다안 우러나요.

그래서 미리 약초를 우려내는 거예요. 음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렌틸콩을 제가 넣어서 죽을 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넣어도 괜찮겠다 해갖고 넣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가피지, 고추지. 고기 먹고 느끼한데 그 상큼한 거 먹으면은 겉절이랑 그 장아찌의 짭조름한 맛, 그게 좀 입을 감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가서 좀 가르쳐 줘도 뭐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또 거부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네, 동네에서 다 같이 철 옆에 때다 나오죠. 뭐 다. 동네 분들 다몇 시까지 뭐 마을 냇가로 오세요 하면은 다 나오시는 거죠. 거기다 속 걸고 했고 이랬어요. 지금은 해놓고 오라래도 안 와요. 저는 조금 그 쌉싸름한 맛이 난다? 그거가 치계 맛이라고 봐요.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 편하게 했어요. 환기닭이라 그래고 뭐 환기백숙이라 그래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재료는 닭하고 환기하고 두 가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이 환기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인삼을 구경도 못하는 동네라 인삼을 넣지 않고 그냥 환기가 흔하니 환기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이으려고 한 끼를 이으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쌀 종류예요. 곡류 종류죠, 곡류. 근데 곡류가 그냥 맵쌀보다는 우리가 찹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니 맛있으니까 찹쌀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차조를 가지고 조당수라고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여름에 훨씬 더 몸이 보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넣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녹두를 넣으면 훨씬 더 닭의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없어지고, 녹두를 넣어보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깐녹두가 없고, 옛날에는 이 녹두를 불려가지고 팥돌이라는 돌에다 놓고 갈았어요. 그 넓은 돌에 항상 또 동그란 돌이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돌 위에다 이걸 놓고 돌로다가 막 문질러서 갈았어요. 닭이 좀 커야지 뼈에서 우러나오는 맛도 조금 깊은 맛이 있고요. 살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많이 해 먹죠. 온 식구들이 다 한번 여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보양식을 다른 걸로는 안해 먹었거든요. 집에 기르던 닭도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한번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둘러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환기닭 해 먹는 거는 그렇게 환기가 좋은 걸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씻고 막 이러고 나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린 거 그런 거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씩 넣고 그 먼저 손 밑에다가 아주 하나 뭉쳐서 이렇게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닭 이래 넣고 이래가지고서는 불 떼서 그래서 삶았지. 우리 식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가 9남매에다가 네, 그전에 뭐 일꾼도 둘씩 있었고 막 식구가 뭐 엄청 많아서 뭐한 5마리, 6마리 잡아서 이렇게 큰 저기 가마솥 같은 데 끓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건지가 지금 우리가 국물 먹듯이 건지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국물이 흥건한 데다가 뭐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죽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 그 옆에다가 한 주걱씩 떠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 옛날엔 상도 남자들이나 상에서 먹고 예, 그냥 바닥에서 쭉 앉아서 먹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드셔면 우리도 같이 먹었지. 그래도 안 오시면 참고 있었어 했죠. 여름에 먹으니까 풋고추도 찍어 먹고, 애들은 또 풋고추 못 먹으니까 뭐 오이도 찍어 먹고, 네, 그런 거 그렇게 찍어 먹으면서, 예, 네, 먹었죠. 한기가 길게 땅 속에 깊이 있으니까 땅의 기운을 여기 가득 담아.

가지고 있어서 땅의 기운 때문에 귀를 돋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할때 먹었던 것 같고,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환기를 끓여놓고 환기물을 그냥 네, 드시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찹쌀 녹두는 먼저 씻어서 담궈놓고, 향기가 먼저 가마솥에서 설설설설 끓으면, 여기에다가 닭의 뱃속에다가 다 늘고 넣고, 닭의 다리를 요렇게 오므려서,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엎어놓지 않아요. 덕을 다 요렇게 놓는 거는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찰밥이 잘 되라고. 네, 그렇게 해서 쭉 높은 그냥 끓이죠.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한 반, 한좀 익었겠다 싶으면 닭을 한번 이렇게 제껴서 네, 놓고 한번 끓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지금은 여기를 마디를 보고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끼우면 됩니다. 네, 끓는데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맛이라든지 이게 바로 응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출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린다 이럴 때는 찬물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끓기만 하면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끓으면 은근한 불에서 은은히 끓여줘야지 여기에 맛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지. 너무 계속 끓으면 여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환기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누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땔감도 되게 아껴 썼잖아요. 그래서 이 환기백숙을 해 먹는다 이러면 싹 씻어서 찬물에 먼저 이렇게 담궈서 저녁에 먹을 거면은 한 낮에쯤 이렇게 찬물에 담궈놔요. 담궈놔서 놓으면 이게 찬물에서 그냥 좀 우러났잖아요. 그러면 불을 켜고 불을 떼서 이게 끓어나면 바로 닭 위에다 얹어서 끓였어요.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물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났고요. 이게 그리고 바짝 말랐던 게 불어서 훨씬 더 굵어졌지요. 그러면 녹두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담글게요. 이렇게 담궈서 이건 녹두는 좀 불어야지 돼요. 차돕쌀하고 찹쌀은 네, 같이 이렇게 씻어서 네. 차돕쌀은 떠서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으면 다 떠서서. 요것도 녹두만큼 오랫동안 불리진 않아도 살짝 불려야 돼요. 넣고, 옛날엔 이렇게 넣고, 이게 불어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담궈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불 켜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여야지 잘 우러나요. 이렇게 뚜껑 다 덮어서 이렇게. 기름 덩어리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고요. 또 안에도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은 끓이면 닭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닭비린내는 닭뼈 사이에 피 덩어리가 있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피 덩어리 이런 거를 네, 깨끗이 네,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이걸 흐르는 물에 잘다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요 꼬리도 요렇게 좀 잘라내고,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안 익어서 한 3분의 한2 정도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먼저 자, 쌀 넣고, 이거 불린 녹두 넣고, 또쌀 넣고, 마늘도 뱃속에다 좀 넣고, 대추도 네, 한두 개 넣고, 닭의 관절을 이렇게 보고는 이 칼을 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0: 옛날에는 이렇게 뭐몇 분을 삶아요 이렇게 시간 조정 절대 안 했어요. 한창 끓이다가 열어보고 내 찔러보고 아, 다 지금 뜯어 먹을 만하네 이러면 내 불을 껐어요. 요즘은 뭐 보통 닭이 1kg짜리 닭이다 이러면 30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김이 나고 끓으면 반드시 불을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센 불에서 끓으면 물만 줄어들고 닭이 속 깊이까지 잘 익지가 않아요. 뼈가 말려져야 돼요. 뼈가 쑥 나와야지. 예. 그래야지 다 익었지. 그냥 뼈가 마디에 붙어서 잘안 빠진다 이러면 네, 살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1: 이게 누가

후추도 옆에다가 이렇게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내포면 고향리 현대시멘트 있는데예요. 현대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동네 못 살고 온 거예요. 제천으로. 부모님들은 농사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대농이었어요. 상일꾼, 중일꾼, 애들일꾼 이렇게 일꾼이 몇씩 있어서 큰 농사를 하고 알아서. 환기 많이 해서 이렇게 둥그리를 크게 해놓고 그 환기 팔아서 테레비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전에. 네, 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50 돼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간판을 하나 걸으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아주 초라한 간판을 향토음식개발연구원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요리 학원을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죠. 13년도에 명인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엄마가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려서 먹어봤던 음식 명 그대로, 네.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하는 방법 이제 그대로 이거를 저희가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시적인 감각으로, 네. 조금 음식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올 연초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 식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에서 구입하고요. 재료는 그냥 그대로고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하고 요즘 닭하고가 이제 조금 또 맛이 다를 거고요. 글쎄 끓이는 거겠죠. 너무 오래 끓여서 저게 푹 물러도 살이 맛이 없고요. 또 물 잡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막 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끓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잡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잡아서 그래요. 저가 이제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천에 환기백숙 해가지고 제천에 오면 꼭 환기백숙을 여와서 먹어볼 수 있는 환기백숙을 우리 개발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개인의 상품, 제 제품을 행정에서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 개인이 자기 개인을 것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요. 환기에 대한 효능,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도록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제일 커요. 제천 가면 다른 데서 먹어보는 환기백숙과는 다르다는 상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기백숙은 건강이 이게 제일 첫째에 꼽는 음식이라고 내가 볼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는 환기백숙. 네,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사람의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A fresh summer day.
2: 돌 진검다리길. 야, 참 게 지금 계절은 정말 지금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Sunday
1: morning rain is falling. Embracing this warmth and excitement, I'm thinking of taking a light stroll around the village. Along the Julangcheong stream, where millions of roses create a spectacular sight, a place where you can feel happiness filled with the scent of flowers amidst your weary daily life, this is Julanggu Seoul. The vibrant roses seem to soothe my heart in their own special ways.
2: But things just get 혹은 비행기를 타고요. 그런데 요즘은 내 주변 가까운 곳, 잘 몰랐던 곳, 혹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꽤 좋은 여행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중랑구의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들로부터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Jungnang-gu in June, filled with fresh greenery. And little moments of happiness found in between. Now, let's take a moment to escape from the bustling daily life and immerse in subtle memories. At times, the old shops that have always been there feel like a part of the everyday scenery along the paths we take. I visit a space that has become a part of the town's landscape.
2: 야, 여기는 그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자주 보던 옛날 사진관 같은데, 야, 너무 반갑네요. 이 간판부터 입구까지, 아, 너무 정감이 갑니다. 야, 실례하겠습니다.
3: 아, 네, 어서 오십시오.
2: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예.
3: 어, 반갑습니다.
2: 아, 예, 예. 아유, 예.
3: 아유, 많이 뵙던 얼굴이십니다.
2: 아, 알아보시겠어요?
3: 아, 그럼요.
2: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여기 제가 딱 봐도 정말 네. 오래된 사진관 같아갖고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3: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2: 여기서 이 사진관 운영하신 지 한 얼마나 되셨어요?
3: 지금 42년째 하고 있습니다.
2: 42년이요?
3: 네.
2: 이야.
3: 이 자리에서만 그냥 42년 하고 있습니다.
2: 야, 대단하시네요.
3: 아닙니다.
2: 네. 그래, 오래된 사진관님만큼 네. 제가 네. 믿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3: 아이고, 감사합니다.
2: 그래서 믿고 네. 오늘 저도 사진을 좀 한 장 찍을 수 있을까 해서.
3: 아, 그럼요.
2: 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It's a must that I tidy up myself before a photo shoot.
2: 아,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거울 보면서 네. 이렇게 머리도 좀 만지고 네. 어, 여권 사진도 그렇고 여권 사진 보면은 이제 또 이게 귀도 잘 나와야 되고.
3: 요즘에는 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마하고 눈썹이 잘.
2: 아, 이마하고 눈썹이 잘 중요합니까? 네. 아, 제가.
1: A photo studio with a 42-year-old history. Wow, feeling a bit nervous.
3: 엄마, 네, 좋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은연듯하게 살짝 미소. 아, 이가 보이면 안 되고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하나, 네, 미소 조금 더 진하게. 네, 네 하나, 둘,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2: 예, 예.
3: 네.
1: Taking photos at the local studio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fills my heart for some reason.
2: 그 사실 예전만 해도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였어요. 어디 여행 가면 꼭 사진을 남겨.
3: 그렇죠.
2: 네,
4: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3: 네, 맞습니다. 네. 추억은 10년, 사진은 100년 그랬습니다.
4: 네, 그래갖고 네. 제가 그 얘기를 까먹지 않고
3: 아,
4: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3: 아유, 고맙습니다.
4: 사진이 소중하고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4: 네, 아, 고맙습니다. 오래된 만큼 이 마을의 역사와 가족의 역사가 이 사진과 다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4: 아, 그래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네, 네. 가족들의 사진인 것 같은데.
3: 네, 그렇습니다.
4: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3: 아, 네. 네. 이 동네 성화봉송을 했었거든요.
4: 네.
3: 구주자로. 그래서 그때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인데 그때 내 친구 기정대가.
4: 야, 88 올림픽이 기억납니다.
3: 아, 네.
4: 그때 성화봉송을 하신 거죠?
3: 네.
1: A place where he has

0: support his youth, a cherished place that holds the lives and memories of owner Nam Tae-suk and his family over the past 42 years.
1: 항상 저는 뭐 이제 저희 공간 이제 집에 가면은 한 번씩 추억 되새기면서 보게 되는데 앨범을 네. 요즘은 이런 광경 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다 디지털화돼갖고 핸드폰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다 사진 찍으니까요. 예전만 해도 저희 이제 필름 사진 찍을 때만 해도 뭐 24방, 뭐 36방,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네. 필름을 항상 이제 맡길 때도 이제 그 필름 보면서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쳐갖고
2: 네,
1: 이렇게
2: 네, 네, 맞습니다.
1: 그 기다리면서 막 설레는 그렇죠. 거 많이 느꼈었거든요.
2: 지금은 이제 그 디지털로 갔으니까는 추억이 별로 없을 거고 네. 옛날에는 앨범에서 필름을 사진 찍어서 필름 맡겨서 찾아서 또 앨범 정리하고 네. 그런 게 추억이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앞으로는 진짜 젊은 사람들은 네. 추억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0: Mr. Nam has kept every single camera he has used thus far.
3: 필름 넣고 예 아 이런 거 많이 찍었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찍습니다 하나 둘 네, 셋 안 하고 항상 둘에 찍더라고요. 항상.
0: It conjures up memories from that time like a beautiful panorama. It's the well-worn cameras, the old space, and the owner that have captured countless precious moments, allowing many to hold on to their memories for years to come.
3: Yeah, 그러니까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그 당시에 참 획기적으로 연출하신
2: 이제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3: 예, 여기 이 배경은 약간 포커스 날려주셔서
2: 그렇죠, 네.
3: 깃발에 빛을 네, 번지는 효과로
2: 이런 거는 또 네. 이제 포커스 확 퍼지게끔
3: 네.
2: 번짐 효과 또 여러 가지는 효과
3: 야
2: 그 당시, 약간 그 당시 유행했던 거가
3: 약간 이 어떤 여행 스케치 자켓 사진 같은 예
2: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3: 오,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어떻게 연출하는
2: 거예요? 이것도 건가? 이제 그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삼각 필터에서 세 분류로 나눠서 찍히는.
3: 네, 야.
0: Though many of the nearby photo studios have faded away over the years, the owner hopes to remain a lasting presence for those who have shared those memories.
1: 이제 중랑구의 먹자 거리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오래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0: With lingering emotions, I take slow steps forward again. Though it seems like a familiar sight we see every day, the unique charms and expressions of each neighborhood start to reveal themselves if we pay a little more attention.
3: 야, 예전에 제가 중랑구 여기 상봉에 왔을 때는 이런 대형 마트나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건물이 없었었어요. 와, 많이 변했네요. 이런 고층 빌딩 사이로 특이한 간판의 이름에 서점이 있네요. 저는 그 저희 아내랑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작은 책방, 서점들을 항상 눈여겨보고 항상 들어가보곤 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0: Let's take a moment for a while in a place that resonates with my heart.
3: 향긋한 커피 냄새도 나고요.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여기 조그마한 서점이 책방이 있어요. 근데 또 제목이 또 특이해서 바람길이라 그래서. 네. 네, 정말 밖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바람 타고서 왔어요.
4: 네. 제가 바람하고 길을 좋아해서 저희 여행지 판매하는
3: 아, 그러세요?
4: 여행 서점이거든요.
0: This must be the essence of what makes a neighborhood stroll so delightful.
5: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 18년 정도 했었어요.
3: 네.
5: 그리고서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1년 정도 세계여행을 배낭을 메고 여행을 다녔거든요. 여행을 좀 좋아해서 네. 그래서 여행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여행책을 판매하는 여행 서점을 하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람하고 길이었어요. 아. 여행하고 다 맞는
3: 그래서
5: 네. 그래서 바람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또 찾아보면 바람길이라는 뜻이 골목 사이사이로 바람이 다니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네네. 그래서 이 공간이 문화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훅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3: 그러니까 이게 골목골목이 바람에 따라서 타고 왔습니다.
5: 네.
3: 그러면 지금 이 서점 책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겸 지금 여행 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거죠?
5: 그렇죠. 여행 책도 쓰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출판사도 같이 하고 있고.
3: 아, 그러세요. 네. 뒤에 보니까 아주 여러 나라의 그 여행 책들이 많이 있어요.
5: 네네.
3: 근데 이 동네에서 이 책방 서점을 하시니까 이 중랑구에 관련된 책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5: 근데 너무 잘 맞추신 것 같은데.
3: 아, 예.
5: 네. 제가 이쪽에서 서점을 한 지 지금 8년 정도 되고 중랑구에 산 지가 한 40년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서점을 오랫동안 했으면 중랑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는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는 이 중랑이라는 책이 그 책입니다.
3: 있네요.
5: 네. 진짜. 이 책 잠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백꽃이에요. 중랑구의 꽃이 백꽃이거든요.
3: 아, 대표할 만한.
5: 네, 그래서 상징물이 백꽃이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는 게 목차인데 책에 저희가 한 23곳 정도를 소개한 건데
3: 네.
5: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딱 보시면 어린 왕자의 보화백. 그래서 모자 속에 뱀 들어있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중랑구도 이렇게 잘 모르는 곳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표지를 만든 그런 책입니다.
3: 이야, 다 의미가 있네요.
5: 그렇죠. 네.
3: 와, 그럼 이거, 우리 사장님.
5: 아, 네, 맞습니다.
3: 직접 글. 네. 이야.
5: 네, 여기가 상봉터미널하고 망우역이 요 근처 저희 서점이랑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3: 네.
5: 근데 상봉터미널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거든요.
3: 제가 지금 여기 올 때 보니까
5: 네.
3: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5: 네, 네.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또 망우역하고 상봉역은 부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상봉터미널과 망우역의 완벽한 세대교체예요.
3: 네.
5: 그래서 이만큼 이쪽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또 수용하기 위한 다른 것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곳이 저희 중랑구라고 생각합니다.
3: 아, 그렇군요.
5: 네.
3: 살은 찌라고 있지 빠지라고 있지는 않은가 보다. 나이살이 참 무섭습니다.
0: Understanding the value of what is forgotten and fading,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memories and documentation, artist Park Soo-hyun continues to encapsulate the past and present of Jungnang. Though I wish to remember all the landscapes I've encountered in Jungnang, knowing that some will inevitably fade from my memory, I choose to preserve them in this way. I asked her to join me for a brief stroll through the neighborhood. First, I made my way to Sangbong Terminal, a place that has shared a long journey with the residents of Jungnang, but is now no longer in operation and soon to disappear.
5: 실은 제가 이제 고3 올라갈 때였던 것 같아요.
3: 네.
5: 근데 너무 어느 날인가 학교 문학까지 갔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서 뒤를 돌아 나와서 상봉터미널로 처음 와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춘천에 갔어요.
3: 혼자서요?
5: 네. 겨울방학 때. 그래서 춘천에 가서 그 고3 올라간 그 나이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꽁꽁 얼어붙은 공지천을 봤었거든요.
3: 네.
5: 그게 저한테 있었던 첫 일탈이에요.
3: 네.
5: 그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혼자만의 여행이 지금까지도 여행을 다 좋게 만드는 저한테 기억이 남는 것 같고 그래서 상봉터미널은 저한테 약간 자유? 무언가 할 수 있다? 내지는 좀 편안함?
3: 네.
5: 그런 걸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0: A place filled with personal memories, Sangbong Terminal after 38 years of history is now on the verge of becoming a distant memory.
3: 저는 사라지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어갖고 다행인 것 같고
5: 네.
3: 나중에 여기 바뀌어진 모습을 봤을 때 그분들한테 여기가 예전에 상봉터미널이 있었던 자리야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갖고
5: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군대 가셨던 강원도 쪽에서 군대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쪽에서 버스를 많이 타셨으니까
3: 네.
5: 아마 이제 없어졌던 소식을 들으셨을 때 좀 옛날 생각도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3: 여기가 이 터미널이 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동네 주민분들의 교통의 요지라고 하더라고요.
5: 그렇죠, 그렇죠. 네. 실은 이 동네가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네. 여기 터미널도 있고 뭐 지하철역도 있고 많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때도 여기가 교통의 요지였어요. 왜냐하면

0: 이 강원도 쪽으로 부임 나가거나 하시는 관리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랑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네. 그다음에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 이제 부임주로 가는 곳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실은 그때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와, 그렇군요.
2: The terminal once had an average of over 20,000 passengers per day. May this place, steeped in the lives and memories of others, be remembered for years to come. As times change, places and buildings inevitably undergo drastic overhauls. Despite the changes, I stopped by this place, known by the locals to still retain the town's long-lasting charm. Stepping out on the opposite side of Mangu Station, I came across a serene alleyway and single-story homes, quite different from the towering skyscrapers. Let's have a moment to soak in the village's calmness and relaxed vibe. Two distinct landscapes divided by a single station, it illustrates how the boundary between past and present intertwines and thrives.
1: 여기 참 옛날 집들이 많이 밀집돼 있네요. 이 골목길은.
0: 그렇죠. 네. 아까 걸어오시면서 지금 쭉 보신 것처럼 네. 좀 아까 보셨던 그런 고층 건물들이 있는 거를 역을 사이에 두고 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1: 네.
0: 저는 이 길을 걷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고향이라면 고향이랄까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바깥에는 약간 되게 상업적인 도시라면 여기는 네. 사람 사는 동네, 잠잘 수 있는 곳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1: 여기 저희 이제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또 학교가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아이들 목소리도 들리고 참 정감이 가는 그런 골목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근데 아. 골목길을 이렇게 걷다가 보면은 네. 그 집의 주인들의 성격들이 보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보면은 어느 집에는 굉장히 옛날 차인데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차가 이렇게 놓여 있는 집이 있어요.
1: 네.
0: 아, 이 집 주인은 굉장히 꼼꼼하신 성격인가 보다. 좀 걷다 보면 오토바이 같은 것도 보이는데 아, 이분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아파트는 다 똑같으니까 어떤 단지를 걷더라도 어떤 성격을 느낄 수 없는데
1: 네.
0: 단독주택 이나 골목들은 그런 그 집주인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공간이어서
1: 맞습니다.
0: 걷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특히 이게 여기 집들 보니까 문뜩문뜩 빨랫감들이 빨랫줄은 아니지만 빨래를 이렇게 넣는 모습들이 좀 간간히 보여서
0: 네.
1: 저런 취향이시구나.
0: 아, 옷을 가지고
1: 네, 옷 보고서도
2: It's a warm alley filled with the unique expressions of each home, colorful and fun imaginations in a familiar place. Perhaps that's the true beauty of exploring alleyways. And if you feel tired while walking,
1: 약간 녹여갖고 일부러 진짜 쭈쭈가 맛있다 이거 오리지널.
2: You can stop and take a break anywhere. The sights from today and this refreshing taste will surely remain in my memory for a long time.
1: 그리고 저희가 골목길도 둘러보고. 아, 출출해질 타이밍에
0: 네.
1: 좋은 향이 어디서 나오는데
0: 네. 예. 바로 이곳입니다.
1: 이곳입니까?
0: 네, 지금 여기 끓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1: 네네네. 오.
0: 여기는 국밥집입니다.
1: 아, 이거 국밥집이에요?
0: 네, 근데 국밥집인데 장사를 4시서부터 시작하시는 그런 집입니다.
1: 와, 벌써 이 사골 우린 육수향이 확 나면서
0: 그쵸.
1: 옛날 정서와 이 갬성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0: 네,
1: 와.
0: 여기 앞...
2: traces of time woven throughout every corner. This place, a long-time gathering spot for Chungnang residents to build memories, is now run by the son, continuing the legacy of his mother, the original owner. The owner has been lovingly maintaining the space for the past 10 years, ever since his mother suddenly fell ill and could no longer run the business. Above all, he has a deep desire to preserve this place as a space of memories for the customers who have visited since his mother's time.
1: Sir, 사장님,
3: 네네.
1: 정말 빨리 맛보고 싶었는데.
3: 아 예예.
1: 아니 여기 이 가게 식당 예. 영업 시간이 오후 4시부터예요.
3: 아,
1: 이유가
3: 예.
1: 있습니까?
3: 아무래도 매일 도축하는 곳 받아다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뭐 지방 여기저기서 올라오긴 하는데 근래에는 한평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기왕이면 그럼...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는 좋은 고기야.
1: 이야, 손님들 고객님들한테 정말 신선한 고기를 그치? 드리고 아, 싶어 갖고 이제 걷다 보니까 예, 예. 먹자골목이라고 써여 있는데
3: 아, 예, 예.
1: 예전에도 여기 먹자골목 돼 있었었나요?
3: 아마 아주 오래 전에는 여기가 이제 그 개천잡이여가지고 그 맥북은 이제 공사하면서부터 조금씩 상권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0: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가 상봉시장이라고 네. 되어 있었고 그때는 네. 이제 하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1: 여기가 하천이 흐르던 곳이에요?
0: 네. 요 앞쪽으로 하천이 쭉 흐르고 그 양쪽으로 네. 시장이 쭉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참기름 짜는 집도 있고 과일 가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다 이거를 메우고 그다음에 길을 만든 다음에 음식점들이 맞아요.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1: 네.
3: 맞아요. 어머니한테 네.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저도요.
1: 네.
3: 옛날 얘기들이라서 아마 역 들어오고 나서 망우역, 상봉역, 그리고 뭐 이마트 생기고 그리고 나서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0: 네. 요즘
3: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가 네. 막 도착했고
1: 아 맞다. 오늘 도착한 고기로 아, 해서 네. 예, 한 거니까
2: Originally a spot serving ugaji gukbap made from simmering bone broth, it now also offers fresh beef sashimi and tatar. Finally, it's time for a bite. Oh my goodness! There's a reason why people have loved this place for so long.
1: 장사를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이 동네를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3: 네네.
1: 오래된 것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시면 좀 서운하기도 하시고 마음이 좀 짠하실 네네. 것 같아요.
3: 네, 물론 그렇기도 하죠. 손님들도 항상 그렇잖아요. 뭐 영원한 손님도 없고
1: 네.
3: 그리고 손님들이 또 새로 오셔야지 저희도 계속해서 유지해서 장사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상봉동이라는 도시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변화하고 있는 곳이라서요. 여기서 예전 것과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조화롭게 이루면서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봐요. 사람도 그렇고 도시도 그런 것 같아요.
1: 어떤 이 오래된 가게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는 그 동네 분들한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그죠. 처음엔 저는 여기 혼자 왔었고 그다음에 결혼한 후에는 신랑이랑 같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가는 떡볶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결혼한 제 친구들은 자기 아이들이랑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라는 곳에 본인들의 DNA를 조금씩 심어놓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오래된 가게라고 하는 거는 나와 같은 모습? 위자 내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기억되는 곳처럼 나도 남한테 그곳을 소개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 같은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3: 아, 제가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감사한 게 네. 오늘 이 맛봤잖아요.
3: 네.
1: 이 맛의 기억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오래도록 남아서 또 다시 이 동네를 찾으러 올 것 같습니다. 네, 아유.
2: With spaces and people like this, where we appreciate each other's presence and visits, I believe it's what makes life truly meaningful, allowing us to gather the strength to keep moving forward each day.
1: 아, 여기 또 이 동네 거리를 걷다 보면 잘 들어보시면 여기 미싱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아, 이 동네 분들이 이 미싱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고, 예. 그래서 보니까 아, 여기가 이 봉제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 여기 되게 오래된 섬유 공장, 봉제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2층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2: Chungnam-gu, home to a significant number of sewing companies in Seoul. It also has a notable share of the sewing industry within the district. In the 70s and 80s, during a time when the sewing industry thrived on exports, tasks that are now automated were once done by hand, reflecting the sweat and effort of many in the sewing community.
1: 또 과거에 이 공장을 운영하실 때 또 호황기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4: 아, 그럼.
1: 지금하고 그때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4: 지금하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없죠. 그리고 젊으신 분이 없고
1: 네.
4: 그때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거의 50대, 60대. 그러니까 능률이 그만큼 떨어지죠.
1: 한창 호황이 장사 잘 되셨을 때는 직원 몇 명을 거느리시고 딱 이렇게?
4: 그때 당시에는 한 4, 50명? 와. 40명 넘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할 때는 그러죠. 근데 이게 이동률이 많아요.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뭐 주위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직률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는 꾸준히 해왔다가 애들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지방으로 한 6년 가 있다가 네. 또 다시 하던 게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도 지금 공장 제조
4: 네, 이제 봤어요 많이. 네.
1: 플라스틱 끈을 이제 맞아요. 제조를 하시다 보니까 저도 좀 각별합니다.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보면은 네, 남다른 그 감정이 느껴지는데 올해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좀 힘드신 점은 없으셨는지. 요즘이 좀 힘드시기도 하시죠, 요즘도.
4: 힘들죠. 네. 일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수출할 때는 거의 이 진짜 중남부 쪽이라면은 그래도 알아주는 데이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아주 호황이었죠. 네. 근데 수출이 어느 시기에 한 2004, 5년 이럴 때 아예 외국으로 다 갔어요.
1: 옛날에 이제 메리아스라고 하죠.
4: 독립문에서 있었죠. 네? 독립문.
1: 아, 독립문. 네.
4: 거기서 이제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독립문에 다녔던 사람들은 물어도 안 보고 사람을 썼어요. 이야. 체계적으로 그걸 다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네. 이제 일을 잘 한다는 거죠. 거기 자체 내에서도.
1: 우리 이 사장님과 가족에게는 이 봉제 공장, 이 미싱은 어떤 존재인가요?
4: 물론 사람들이 가족이라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같이 일하자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무슨 가족이냐고 이래요. 근데 저는 항상 가족처럼 똑같이 같이 일하면서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식구처럼 잘 대해주는 게 제 임무라고나 생각하고 또 옷 잘 나오면 그만큼 나가면 그게 보람이지 솔직히 다른 게 있겠어요. 직원들이 최우선이니까.
2: Started with empty hands and has spent over 40 years in the sewing business, the owner describes the journey as both tough and rewarding. For that reason, they are committed to keeping this place alive for many years to come. Perhaps the true charm of places and memories lies in how the same place can evoke different impressions depending on their unique experiences.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